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동작대로 사당역에서 이수역 쪽으로 4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차가 많았던 곳이라 사당역 이전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관악터널 안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금천요금소 이전부터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려운 가운데 월드컵대교 부근 6차로와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각각 작업하고 있는 만큼 차로 변경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의 하류 부근 1, 2차로에서도 작업이 시작됐고요. 하남 쪽 정체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 하류에서 동호대교까지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작업하고 있는 천안분기점 부근에서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프라페치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울퉁불퉁한데 하나 없이 동그란 감자, 반듯하게 쭉 뻗은 당근, 꽃다발처럼 예쁘게 피어난 꽃 양배추. 하, 먹기 너무 아깝다. 이런 말이 나오는 채소들이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매년 가을 예쁜 채소를 뽑는 경연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각 지역에서 키운 채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모양과 색깔, 크기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순위를 매기는 건데요. 그런데 가만 보면 예쁘던 못났던 채소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같은 씨앗에서 시작해도 햇볕과 비를 맞고 자라다 보면 저마다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죠. 오늘도 이렇게 귀한 결실을 식탁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고마운 일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한 함춘의 폭송 월요일 첫 곡, 해바라기의 구름, 들꽃, 돌, 연인. 음악 중간에 살짝 멈췄다 가는 곳이 있는데 그게 또 매력이네요. 잠깐 쉬어가는 것, 여유라고 하죠. 앞서 오프닝에서 영국의 체소 경연대회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모형처럼 반들반들한 예쁜 채소들이 1, 2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야, 갖고 와서 먹을 수 있나? 참 신기한 데가 있네요. 그런데 요즘은 채소든 곡식이든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30%대에 그치면서 남부지방의 가뭄이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논은 물이 말라 바닥이 갈라지고 어린 과실수도 고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이후에나 전국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더도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 비가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 현우 PD님, 어제는 산청 웅석봉 아래 지리산 계곡에서 다슬기도 잡고 송사리도 잡고 오늘은 아침 일찍 펜션을 나와 지금은 영남 삼루정,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성루, 산청 환화정 중 산청 환화정에서 일행들과 심하고 있습니다. 소확행하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이랍니다. 옆집이 부부팀으로 같이 가셨군요. 소식 전해달라 부탁드렸더니 소식 전해주셨네요. 예, 좋으시죠.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나요? 거기도? 여행 다니시기 좀 이 온도가 따뜻하면 좋겠습니다. 사진 보내주셨어요. 멋진데. 하늘이 높네요. 좀 구름이 일단 저 멀리 보이는데요. 야, 좋으시겠습니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환화정. 야, 산청 환화정. 너무 사진이 멀리 있어서 글은 안 보이지만 느낌상 좋은 것 같다. 역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아이, 부럽습니다. 오백이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현우 PD 오늘 왔죠? 네. 일찍 왔어요. 일찍. 저보다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밝은 얼굴로. 어서오세요, 선배님. 아, 참 좋아요. 함께 하니까 참 좋네요. 어제 도봉산에서 동생들과 계곡에 발 담그고 놀았어요. 나중엔 시인과 촌장 공연 있으면 같이 가기로 했답니다. 예, 오십시오.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연희동에 있는 이름을 제가 깜빡했는데 거기서 빈칸 채우기라는 프로그램에 유튜브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인가 아니면 2주에 한 번인가 박학기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방청을 신청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기회가 되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 청년 춘우 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지각 안 하셨네요. 오늘 새벽 유성이 떨어진다는 뉴스를 듣고 자정에 야깅하다가 1시부터 10분간 뚫어져라 하늘을 쳐다봐도 유성이 안 보여 집으로 들어가면서 한 번씩 하늘을 보는데 갑자기 유성 하나가 떨어지는데 기쁘고 흥분이 되면서 동영상 촬영 준비하는 동안 두 개가 또 떨어지고 열심히 촬영하는데 다른 방향에서 떨어지고 총 6개를 봤는데 동영상에는 담지를 못... 아니, 그럼 뭐예요? 기대했는데. 하지만 40여 년 만에 직접 본 별똥별 정말 반가웠습니다. 예, 지금 현우 PD가 사진 하나 올려줬어요. 페르세우스 유성. 떨어지네요. 와, 소원 빌었어. 빨리 피십시오. 빌었어. 이 프로그램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정상화 해달라고. 이건 뉴스 기사에 올라오는 거라고요. 그래도 남의 것이라도 봤으니까 좋네요. 김처봉만님께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기타 춘우 형님. 아침에 러닝 할 만해서 러닝하면서 선포성 출첵합니다. 뛸만하죠. 오늘도 TBS 정상화 응원합니다. 의리. 이 의리 친구도 학교 후배던데. 만났을 때 너무 무서워서 존댓말 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때 알았다면은 몇 끼니 이거 한번 했을 텐데. 아유, 찌질한 학연으로 또 한 번 또 괜히 또 한번 힘들 뻔했네요. 안 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3983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천호영님, 늦잠 잘 만큼 바쁘신 현우 PD님. 이야, 이거 며칠 간다, 3년 간다 이거. 어제보다 조금 내려간 아침 공기, 어제보다 조금 높아진 하늘이 가을을 조금 더 불러오는 행복한 목요일에 행복한 힐링 동행 폭송 출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시간 행복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푸른도님께서는 같은 햇살, 같은 바람, 같은 땅이건만 감자도 당근도 꽃 양배추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고 호모사피엔스 단일종이라는 우리네 인간들도 천차만별로 살아갑니다. 예쁜 인간 선발대회에 나간다면 예선 탈락할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겸손한 하루. 우리 푸른도님이 보내주시는 문자는 무엇은 나중에 한번 책으로 내야 될 것 같아요. TBS 한풋송 이야기. 어? 괜찮은데? 정상화가 되면요. 오늘 함춘의 복성은요, 문화예술계 다양한 소식과 흐름을 전해

0: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춘의 문화통신과 함께 할 거고요. 김현우 PD가 어떤 소식을 준비했을지 3부에서 함께 해 주십시오. 아, 왜 늦잠을 잤는지 여러분들, 저는 좀 물어보기가 뭐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좀 공격을 해 보시죠. TBS 라디오 함춘의 복성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해요.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로 사용 가능한 앱이 있죠. TBS 앱이나 아니면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 검색하십시오. 쉽게 나옵니다. 이곳에 오시면 선곡표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사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등등 여러분의 의견,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무경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이광조입니다. 우리 이제 있기로 해요. 그리고 정경화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또 한 번의 계절은 가고.

함춘호의 폭성에서 함께 들어본 곡이었습니다. 이광조. 우리 이제 있기로 해요. 그 정경화. 이또한 번의 계절은 가고. 두 사람 다 노래 정말 잘하는 아티스트죠. 가슴이 절절하네요. 이 아침에. 가을바람이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쫙 드는 곡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셨나요? 아, 저 혼자 괜히 좋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블라이드 캣님께서 폭성에서 전해들은 페르세우스 유성우 소식에 자정 무렵 10여 분 고개를 들어 쳐다봤지만 건물 사이로 보이는 좁은 서울 밤하늘에는 별똥별 하나 알아챌 수 없었네요. 아, 그랬군요. 제가 몽골 갔을 때그 별을 기대했던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몽골 시내가 밝아서 별을 볼수 없다는 그런 아주 슬픈 현실. 서울도 그렇군요. 아, 의외로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김성규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어젠 유튜브 20분간 뒤적이다 결국은 놓친 한 포스송이었는데 오늘은 바로 출첵이 되네요. 쉬면서 2시간 함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생하셨군요. 어제 유튜브 난리 났었죠? 어제 유튜브 아침에. 아유, 고생했어요. 저도 뭐 보니까 유튜브가 송출은 안 됐는데 저를 비치고 있는 카메라가 완전 삐뚤. 구도도 안 맞고 속으로 현우 PD 빨리 와라. 오자마자 정신없이 키고 유튜브 접속하고 송출되고 한 사람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6647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함디님. 제가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한포송을 듣지 못하다가, 그동안 출근하셔가지고, 오늘 10시가라서 집에 있을 시간이 돼요. 오랜만에 듣게 되니 너무 반갑네요. 스레드에서 가끔 소식 보면 반가워서 좋아요. 좋아요. 누른답니다. 감사합니다. 그쪽에서 소식 많이 접하실 수 있죠? 예, 고맙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소식 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인께서는요, 오늘은 유튜브에서 안 되네요. 어우, 자유인님, 오늘 영상 기대하셨나요? 몰골이 엉망인데 곤란합니다. 오늘은 오디오만 나갑니다. 저 나름 보이는 라디오 할때 밑에 양말을 신고 오거든요. 지금은 양말 안 신었거든요. 아, 근데 양말 안 신었는데 보이는 라디오 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발이 부끄러워서 안 돼요.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아니고요. 방송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잘하는데 이제. 때릉만 나오면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지? 자, 이 훈련이 되니까. 퀴즈 함. 어떻게 괜찮은가? 자, 2007년 개봉한 영화죠. 디워. 그때만 봐도 이게 뭐지 싶은 영화였는데요. 개봉 19년 만에 글로벌 OTT 플랫폼이죠. 뭐, 땡, 이런데요. 뭐, 어디, 에, 이런데 많죠. 아, 이례적인 역주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6일이죠. 한 OTT에 새롭게 공개되면서요. 유럽 지역 이용자들에게 대거 노출된 것이 이번 역주행의 계기로 분석되고 있다는데요. 유럽이 그런 거 관심 많죠. 드라큘라 이런 것들 은근히 뭐 약간 이런 것도 관심 많죠. 공룡, 옛 설화들, 신화들. 이야, 그렇죠. 이번에 오디세이도 그쪽이죠? 예, 참 재밌는 지역이에요. 전 세계 20개국 탑10 차트에 진입했다고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2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2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대단하네요. 자, 여기서 한 퀴즈 준비했습니다.

The World을 만든 이 감독, 감독을 맞히는 퀴즈예요. 아, 이분 원래는 개그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저랑 같이 미국도 다녀왔어요. 비행기 오가는 내내 자리에 앉아있질 않더군요. 그때는 때는 1987년. 그때 대단한 개그맨이었죠. 특히 디디디디디 연구 없다. 야, 이게 나 모사까지 시키니? 넌 제정신이야. 써 있으면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참. 유행의 기억나시죠? 이 디오의 감독 맞히는 퀴즈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홍금보, 2번 심형래. 띠리리리리리.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면서 저희가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디워의 OST예요. 엔딩 타이틀곡이었다고 합니다.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리랑. 그리고 그냥 선물을 드리지 그래. 심형래 창밖을 보라 출발.

빰빰. 야, 심형래 감독. 오, 창밖을 보라. 디워 웨스티 아리랑. 멋진데요? 지금 우리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이런 서사성이 있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은 음악들이 이렇게 장대하고 웅장하잖아요. 익숙하니까. 지금 되는 음악들이, 야, 이거 지금 뭐, 응?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게 뭐야? 그랬을 것 같아요. 현우 PD 그랬다 하더라고요. 심형래 씨의 창밖을 보라. 심형래 씨의 목소리만 빼고 나머지는 다 세련됐다라는 음악 감상평을 낼수 있겠습니다. 6934님께서 작은 딸이 놀란 눈으로 엄마 겨울 노래가 나와요 이러네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엄마, 겨울 노래가 나와요. 자, 딸이었지. 죄송해요. 응, 함 퀴즈 답이 심형래인데 예전에 불렀던 캐럴송이라 그래. 라고 답했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겨울 노래였어요. 심형래 씨가 겨울 되면 크리스마스 캐럴 불러가지고 뭐 거의 뭐 판매량 최고였죠. 최고. 당대 음반 시장을 쥐락, 펴락했던 그런 히트 제조기였습니다. 오늘 한 퀴즈 정답 많이 보내셨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심형래였습니다. 사악한 이무기가 미국 LA를 파괴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워. 이 디워는 개봉 당시 한국 영화로서는 이례적인 규모의 컴퓨터 그래픽을 선보였죠. 아, 국내 특수효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이때 컴퓨터 그래픽 뭐라 그런가요? 이 뭔가 특별한 효과를 내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모션으로 한 번만 하는 것만 해도 돈이 엄청난데 당시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이 작품을 하면서 정말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요.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4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군요. 2007년 연간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네요. 이야, 대단합니다. 몇년 전만 해도 디워2 제작 소식이 들렸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잖아, 심형래 감독님 하면 저는 왜이 노래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사이로 강 작가 자꾸 이런 거 쓰지 말라니까. 읽게 되잖아. 들릴까 말까. 참, 글만 보면 달려나가는, 이게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 문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6님께서, 안녕하세요, 함디님. 정답은 2번, 심형래님이에요. 그 당시

저 오늘 막 파이팅! 음악이 멋지더라고요. 음악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6647님께서 정답 심형래입니다. 디워. 영화가 아주 오래전 개봉된 영화라 거의 잊고 있었는데 저도 한번 봐야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 영화를 좀 집중해서 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냥 휙 하고 지나갔던.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은 컴퓨터 그래픽이 약간 조악하다 그래야 될까요? 돈은 들였지만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크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제가 이해해봐야 뭐별 차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제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이니까요. 5283님께서는요, 퀴즈 함 크크 선물 받고 파요 하셨어요. 어쩌죠? 그 심형래 함디님 조금만 더 리얼하면 더 멋지죠. 크크 띠리리리리리. 5283님 제가 그렇게 지금 궁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 목숨이 달린 일이면 띠리 할 텐데 제가 그렇게까지 지금 급하진 않습니다. 그냥 띠리리리리. 제가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오늘은 세분 선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599님 2번 심형래 역시 아리랑 노래 너무 좋아요. 마음이 뭉클하네요 하셨고요. 4608님께서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남편과 함께 잠시 나왔어요. 항상 춘호님 진행 좋아요 감사합니다. 심형래입니다. 답 주셨어요. 김현정이라는 분이 누구실까요? 몇분 계신데? 저쪽 목동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아는 분도 있고요. 가수분도 계신 것 같고. 누구실까요? 이런 궁금함도 못 참지.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4608님. 4499님도 축하드립니다. 심형래 감독님 참 고생 많으셨는데 진짜 고생 많으셨죠. 많은 돈 투자하셨어요. 역주행 덕분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으셨네요 하셨어요. 건강은 어떠신가? 제가 소식을 잘 몰라서 건강하시겠죠? 2599-4608-4499. 세 분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 문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소중한 선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업체에다가 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야, 심형래님 지금 최근 유튜브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야, 멋지십니다. 멋지셔. 자, 세분 축하드리면서 저희가 음악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그리고 임재범입니다. 사진 속에 담긴 추억.

함춘의 복성 함께 오 계십니다. 이현우,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임재범의 목소리로 사진 속에 담긴 추억. 사진을 볼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저도 가끔 저희 어렸을 때 학창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 보면서 그때 추억을 떠올리곤 하거든요. 깜짝깜짝 놀래요. 이때 이랬었나 싶기도 하고. 며칠 전 친구의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가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이제 조문을 갔는데 동창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기억나는데 얼굴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누구신가 그랬더니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나 누구야. 야, 이름으로 얼굴이 기억나더라고요.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또 추억을 또 한번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오백이 집사님께서 함디님 잠자리가 쌍으로 다니면서 저를 약 올리듯 열심히 저렇게 다약 오르시죠? 양이들 잡으려 열심히 따라다녀요. 양이들이. 아유, 그렇군요 하셨어요. 양이가 약 오르나 보다. 4636님께서는 광복절을 생각하며 그러네요. 이번 주 내일 모레가 광복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79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감독을 했는데요.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총 21개 교실에서 시험이 있었는데 저는 1교실 지원자 수 20명 중 17명이 초중학생들이었습니다. 고무적이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질곡이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의 상태.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모두는 빚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 우린 역사에 빚이 있죠. 우리 선조들에 대한 빚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세계 최강국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고통, 그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문장이 생각났어요. 아무 탈 없이 평안함을 의미하는 안녕이란 단어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아, 의미 있습니다. 이 문장.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질곡이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의 상태.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모두는 빚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 정수라의 곡 신청하셨네요. 아, 대한민국.

0: 사랑하리라. 정수라, 아 대한민국. 아, 박건호 작사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편곡은 김명곤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 편곡은 확실한데 작사는 잘 기억이 안 나네. 정보 보내주십시오. 아, 뒤늦게 함 퀴즈 정도 보내주셨어요. 김선규님께서 아까 유튜브 쉽게 찾으셨다고. 오늘은 바로 함 퀴즈 같이 풀고 가요. 난이도 높은 문제로. 너무 높아 난이도가. 아이, 고래를 상어라고 답할 수도 있고 꼭 그런 재치로 오답 주시는 분도 있지요. 히, 그래도 풀고 한 번씩 웃으며 참여합니다. 오늘 퀴즈 답은요, 2번 심형래의 답이고요. 신청곡은 소향 버전 잊었니? 잊었니를 함께 듣고 싶다고. 어우, 야, 함께 듣고 싶다고. 와, 아리랑의 애국가처럼 장엄하게 전해옵니다. 아, 아까 디워 OST. 그러게요. 밖에서 그 얘기 했습니다. 신청곡은요, 이따 문화통신 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박근호 작사가 맞대요. 박근호 작사. 그래요. 같이 일본에 가요제도 갔었는데 그립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1: TBS 캠페인
2: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3: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2: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3: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2: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3: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2: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내린천휴게소를 조금 지난 상남 6터널이 현재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장차 견인작업 때문인데요. 이전에 있는 인제나들목에서 우회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다부터널 안 1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터널 앞두고 4km 구간 정체이고요. 서천 공주간고속도로 서천 쪽으로 부여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순산터널 안 1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매송부터 8km 구간 정체이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 3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뒤로 서평택부터 4km 구간 막힙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마성터널 안 2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형님에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지친 마음의 화사한 햇살처럼 따뜻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명곡을 준비했습니다. 재즈와 팝을 넘나드는 환상의 보컬 앙상블이죠. 맨하탄 트랜스퍼. 풀 이름은 이러네요. 더 맨하탄 트랜스퍼. 1981년 명곡 스마일 어게인 준비했습니다. 맨하탄 트랜스퍼의 1981년 명반.

메카 포 모던스. 수록된 이 곡은 전설적인 프로듀서 제이 그레이든과 데이브 포스터 그리고 빌 챔플린이 함께 만든 80년대 웨스트 코스트 사운드의 숨은 걸작이에요. 이 곡 들을 때마다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건 네 명의 보컬이 빚어내는 완벽하고 정교한 하모니예요. 찰진 기타 리프와 부드러운 일렉트릭 피아노, 감각적인 리듬 섹션 위로 네 사람의 목소리가 악기처럼 첨첨이 얹히는데, 이야, 귀를 간지럽히는 그 청량한 밸런스 정말 유품입니다. 노래 제목처럼 다시 한번 미소를 지어보세요. 슬픔은 곧 지나갈 거예요. 라고 다정하게 다독이는 노랫말이 마음 깊은 곳을 따스하게 어루만져줍니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먼저 따뜻한 미소 하나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미소 하나가 남은 하루를 훨씬 더 기분 좋고 가볍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맨하탄 트랜스퍼 스마일 어게인.

제가 행복하네요. 간질간질하고 멋집니다. 이런 음악 들을 때마다 아, 음악 더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싶다 하는 생각 들어요. 데이비 포스터의 편곡과 그 음악적인 그 빌드업이라고 하죠. 펼쳐지는 그 능력, 그리고 멋진 보컬들이 만남, 이렇게 멋진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럽습니다. 아,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영브레드 찬곡 준비했습니다. 그대가 밝아오네 듣고요. 문화통신 준비하겠습니다.

음악은 시대를 담고 문화는 사람의 삶을 비춥니다. 매주 목요일 전국 곳곳에 문화 예술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함춘우의 문화통신.

0: 세계 뿌리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문화 소식들을 김현우 PD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현우 PD 나왔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TBS 라디오 제작본부 김현우 PD입니다.
0: 야... 네. 두렵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
1: 아니요, 뭐, 괜찮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네. 네.
0: 오늘은 마지막 연휴가 토요일부터 시작되는데, 네. 현우 PD는 괜찮겠어요? 네. 어제부터 휴가여가지고.
1: 아. 어제 휴가 할 뻔 하다가, 예. 휴가 하지 않고, 예. 잘 나왔습니다.
0: 아니요.
1: 예.
0: 얘기 좀 해봐요.
1: 아니, 그, 보통 이제 알람들을 맞춰놓고 일어났는데, 네. 알람 하기 전 한 30분쯤 깼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30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다들 많은 분들이 30분쯤 미리 깨면, 보통은 조금 더 눈을 애매하잖아요.
0: 애매하지.
1: 한 10분 뭐 이런 것 같으면 그냥 일어나지, 물론.
0: 민기작 된다 그랬어요.
1: 네. 근데 네. 그러다 살짝 잠이 들었는데, 오, 갑자기 시간이 지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 뭐 좀 그랬습니다.
0: 네. 전 아침에 전화 받고, 네.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아, 오늘 약속이 있는데, 안 나타나가지고 전화를 했죠.
1: 보통 그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하는 경우는 잘 없죠. 대개는 뭐 좀 뭐 이렇게 톡이나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일을 하니까
0: 그 이런 시간에 전화하는 건 비상 상황
1: 그렇죠.
0: 많이 네. 놀랬겠습니다.
1: 네, 아니 다행히 또 우리 그 노경래 제작 팀장님께서 네, 또 다행히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전화를 드리자마자 오 뭐 무슨 일이에요? 막 이러면서
0: 아는 거야.
1: 네, 다 알죠.
0: 전화벨 네. 소리가 다른가봐.
1: 그렇죠. 뭐 이런 시간이나 아니면 뭐 밤 10시 이후 저희 또 이제. 뭐 이렇게 계절성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네네. 눈이 온다든지 이러면 특방 같은 걸 좀 하거든요.
0: 네.
1: 이제 그럴 때 네. 늦은 시간에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지 뭐 그러면 갑자기 방송하러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심야나 이런 시간에 전화가 오면
0: 아무튼 제 마음이 네.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뭔가 누군가에게 빚을 안긴 마음이랄까요. 난 이제 괜찮아.
1: 네 편하게 한번 오프닝 제가 하는 걸로. 네.
0: 그러게. 네. 미안해. 들어서 오프닝 좀 먼저 해.
1: 네. 네.
0: 자 오늘 문화통신 소식 들으시다가요 아는 것 소식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관람 꿀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필요하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 이용해서 많이 보내십시오. 자 어디로 먼저 가나요 오늘은?
1: 자 먼저 가까운 우리 서울문화재단부터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서울시에서 아까 잠깐 우리 청취자 문자도 왔지만 이제 내일 모레 광복절이잖아요.
0: 네.
1: 광복절을 맞이하여 여러 이제 문화 행사들이 준비되어 되어 있는데 네. 먼저 당일 15일에는 그 보신각에서 독립유공자 후손과 함께 하는 기념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또 서울의 독립운동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항일 유적 탐방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참가자들은 탑골공원 아시죠? 네. 탑골공원을 출발해서 승동교회, 태화관 터, 김상옥 의거 터 이런 이제 종로 일대 항일 유적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그냥 이제 둘러보는 게 아니라 좀 의미를 좀 담고 해설을 함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그냥 우리가 평소 자주 지나치는 곳이긴 하지만 그렇죠. 여기가 아 이런 곳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새삼 좀 이렇게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0: 저희가 뭐 탑골공원 이쪽에 대해서는 네.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 지명에 대해서는
1: 네네.
0: 내용은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죠,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1: 특히나 또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고 네. 뭐 종로 가면 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0: 탑골공원
1: 하잖아요.
0: 노래나 나오지 뭐.
1: 그렇죠.
0: 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1: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보신각 타종 행사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한성 백제 박물관에서는 태극기와 무궁화의 의미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0: 좋습니다.
1: 그리고 운영궁에서는 태극기 목판 찍기, 대형 태극기 만들기 체험 이런 것도 하니까 어린이 시절에 네. 태극기를 많이 그려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런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게
0: 태극기를 그려봤
1: 그렇죠. 어렸을 그렇죠. 때 저도
0: 그려봤어요.
1: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한 초등학생 정도까지만 그려보는 네, 그렇죠.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냥 태극기를 그리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그리는 순간만큼 뭔가 비장해져요.
1: 아.

0: 일단
1: 핵을
0: 있죠.
1: 건이감검 청홍백 이런 거할 때, 건공간인가 쫙 이렇게 그릴 때 있죠. 이게 줄을 잘 맞춰서 걷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원 안에 이 태극을 비율할 때, 요거 잘 그려야 돼요.
0: 태극을,
1: 아, 요거
0: 빨간색, 파란색도 적당하게 잘
1: 그거 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0: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광복의 의미를 또 음악으로 기리는 공연도 있는데,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16일입니다. 16일, 일요일이죠.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이 합창을 중심으로 한 광복절 기념음악회가 개최가 됩니다.
1: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곡이 큽니다. 곡을 갖는 느낌도 있고요. 이 곡은 이 합창제나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많이 시연이 되고, 연주가 되고 있는데요. 가서 보면 멋져요. 앞에 솔리스트들 4명 쫙 앉아있고, 합창단들 쫙 있고, 오케스트라 같이 하는데, 뭐, 그럴듯하죠, 저. 있어 보이죠?
0: 아니, 실제 있잖아요.
1: 아, 있어요?
0: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또 연주를 하니까 더더욱 좋을 것 같고.
1: 좋을 것 같습니다.
0: 운현궁에서는 이 전통 연희와 전자음악을 결합한 퓨전 국악 공연도 또 펼쳐집니다.
1: 요즘, 이 재밌는 거 아시죠? 이 국악. 완전 핫해요. 그 국악이 힙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면은 예전처럼 정적인 게 아니라
0: 막 즐기면서 막
1: 난리야 난리. 이게 그 검은 고를 기타 쳐주면 기타처럼 연주하더라고요. 메탈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0: 그리고
1: 우리 엊그제인가 저 음감회 시간에 그
0: 소개했죠.
1: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팀. 그 팀 있잖아요. 주상균 씨 있던
0: 블랙홀.
1: 블랙홀. 그 방수미 씨하고
0: 같이 했던.
1: 인상이 깊었나 봐요.
0: 이 몸이 죽고 죽어.
1: 메탈하고 잘 어울리죠.
0: 아주 멋지던데요.
1: 이게 공연 재밌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요즘 국악도 이런 그 다양한 음악들과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가 국악하면 떠오르는 그런 뭐 의상, 뭐 악기 이런 풍경과 좀 다르게 되게 캐주얼한 의상을 입고 뭐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흔하게 생각하면 한복을 입을 것 같은데 의상도 좀 다르게 하기도 하고 좀 새로운 느낌도 들고 그래서 요즘에 한 20대 분들, 30대 분들도 특히 국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송창식 선배와 같은 한복은 안 입겠어요. 그러나 요즘 부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한복은 입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또 그 우리 송 선생님은 또 그 한복이 잘 어울리세요.
1: 뭐 또 그분에게는 언젠간 입히고 말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윤영주 선배한테 두 분이 이제 혹시 인각신 티격태격 하시다 보면 아니 제가 이 나이에 송창식하고 같이 이걸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송창식 선배가 옆에서 언젠간 입히고 말 거야.
0: 왠지 또 두 분 입으면 그것도 그림이 또 나올 것 같은데.
1: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뭐 한복 이질감이 안 들어요.
0: 아, 그럼요. 생활 한복도 많고.
1: 그리고 외국에서 오시는 많은 관광객들도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을 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잘 어울리더라고요.
0: 한복 이쁜 게 너무 많아요.
1: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입는 한복도 너무 예쁘네. 그 친구들이 한복을 입고 있으면은 달라요.
0: 아, 이뻐요.
1: 달라요.
0: 상남선녀들이 진짜 입으면.
1: 우리 한복이 참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자,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0: 다음은 이제 충남 홍성입니다. 충남 홍성에 있는 홍주문화관광재단인데 여기서 이제 홍주읍성 야간 관광을 하는 건데 이 타이틀이 홍성국가유산 야행입니다. 야행.
1: 야행.
0: 8월 14일, 15일 이틀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평소 야간에는 좀 이런 것들을 문을 닫아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 많은데 야간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역사문화 공간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국가유산 홍주읍성을 밤 시간대까지 관광자원으로 확장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1: 아, 조명이 있었겠다, 그렇죠?
0: 그렇죠.
1: 조명이 비춰진 홍주읍성을 보는 느낌은 또 다를 것 같아요.
0: 그 한 장 넘기시면 포스터가 있는데 그 이렇게 읍성에 이렇게 밑에서 조명 쏴져 있죠. 이게 멀리서 봐도 그렇고 앞에 뭐 사진 찍기도 괜찮고 좀 낮 우리가 낮에만 이런 곳을 많이 찾잖아요. 아무래도 그
1: 요즘
0: 유적지를
1: 전력난이 지금 위기인데 이게 너무 많이 켰는데.
0: 근데 모르 야간 전기는 쌀 수 있어요. 낮보다는.
1: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0: 아, 그렇군요.
1: 국가정책이.
0: 그 홍주 문화관광재단에서 네. 여기 이제 그 주제가 있는데 네. 비밀을 품은 홍주 읍성 이런 주제입니다. 오. 그래서 여기 야행 올해 야행에서는 관람객이 홍주 의병이 되는 겁니다. 아. 네, 홍주 의병이 돼서
1: 그럼 좀 어둡게 해야지.
0: 이렇게 배우들과 홍주성 전투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배우에 참여해서 홍주 의병, 홍주 읍성을 지켜라 이런 이제 체험하는. 역사적 공간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1: 수고하시네요.
0: 그래서 이 배우분들과 함께하는 그 홍주 읍성을 막 탐험하면서 미션도 수행하고 이제 홍주 읍성 보물 탐험대 귀신의 초대장입니다. 이 미션 수행하는 게
1: 애기들은 애기들도 좋아하겠다. 그렇죠?
0: 이런 게 이 의외로 이렇게 상황극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들을 특히 요즘 MZ 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저 이제 저만 해도 이제 좀 별로 저도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거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상황극, 네.
1: 그래, 상황극.
0: 네, 그래서 이런 야간 특화 뭐 컨텐츠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나도 해보고 싶다. 우리 어떤 상황극 한번 해볼까?
0: 우리는
1: 정상화 된 상황극 해볼까?
0: 정상화 상황극.
1: 아니 근데 너무 기계가 너무 좋아. 뭐 이러면서.
0: PD가 한 다섯 명 붙어 있고 막.
1: 야, 좀 세 명은 나가라 그래라. 뭐 이러면서.
0: 그 14일에는 이 홍성 지역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그러니까 14, 15 이틀이니까 네. 뭐 1박 2일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성 지역에 있는 숙박 시설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웰컴 키트를 또 선착순으로 제공을 합니다.
1: 좋네요. 뭐
0: 요 지역을 좀 찾으시는 분들 특히 광복절 연휴 맞이해서 이게 좀 길게 붙어 있는 연휴가 지금 그렇죠. 8월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1: 내일부터 오후를 네. 사용하시면은 한 4일 가까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이 연휴 네. 기간 동안에는 뭐 가까운 곳 이렇게 좀 찾으시는 분들 예, 계실 예. 것 같은데 홍성 예.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홍주도 공기도 맑고
0: 맞습니다.
1: 공기도 고즈넉하니 좋고요.
0: 네.
1: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성을 거쳐서 어디로 네. 내려갈까요?
0: 이제 경북 안동입니다. 안동. 요거는 네. 그 안동시에서 이제 준비한 건데 그 뒤에 한 두 장만 넘겨 보시면 포스터가 있는데 포스터 먼저 한번 봐주십시오. 되게 인상적입니다. 포스터가 쿨 트레디션 조선의 2026 조선의 여름나기라고 해서 이게 남자 여자 한복 입은 분이 선글라스 끼고 탁 이렇게 시원하게 있죠. 예. 연극제와 공포 체험. 이 포스터를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1: 예전에 안동 이러면 여기 하회탈 이런 거 나왔었는데.
0: 아 그렇죠. 이제 바뀌었어요.
1: 하회탈이 없네.
0: 아마 이것도 왠지 여기 이제 관계 대신 이제 좀 젊은 분들이
1: 지무관들
0: 이런 거 해봅시다 해서 이거 들어가지 않았을까.
1: 그렇죠.
0: 예.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1: 결제해 주시는 과장님께서는 네. MZ들을 이해한다는 네. 차원에서. 네. 반대 의견도 못 내고 그래 좋아.
0: 그리고 그 포스터에 보면 큰 글꼴 중에 하나가 무료 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 위에 보시면 무료 입장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행사를 준비할 때도 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긴 하지만 좀 주저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1: 그렇네요.
0: 근데 이거는 네. 무료 입장이다.
1: 예.
0: 이게 되게 인상 무료 입장을 도장 찍듯이 이렇게 쾅 찍어놨더라고요.
1: 예.
0: 내용이 이겁니다. 이제 15일 역시 이제 광복절 연휴인데 15일부터 17일까지 안동 도산면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이 개최되는 문화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어린이 가족 대상 연극제 그리고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공포체험. 야, 역혼입니다. 역혼. 와, 이것 이제 양대 축으로 삼아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요즘 이 공포 체험 뭐 폐가를 가서
1: 네, 네.
0: 그런 유튜버들이 보기도 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1: 진짜요?
0: 네, 물론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좀 안전 수칙도 지키면 좋은데 뭐 큰 흐름으로 보면 여름철이고 하니까 그런 곳을 가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
1: 저는 무서운 네. 거 나오면 눈 가려요.
0: 네. 저도 뭐 좀 그렇긴 한데.
1: 눈을 가리긴 하는데.
0: 더 봐요. 손가락이
1: 살짝 열리긴 하더라고요.
0: 살짝 살짝 보는 느낌.
1: 살짝 하고 네. 하나 타요. 그렇게 네. 격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0: 그래서 요 공포 체험도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이 역혼이라는 공포 체험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번에 이게 가장 이제 주요 프로그램이에요. 예. 의병 체험관에서 진행되는데 이어콘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의병 마을을 배경으로 한국의 전통 괴담과 야담을 재해석한 공포 체험입니다.
1: 어, 한국 귀신 무섭거든.
0: 무서워요.
1: 어, 무서워요.
0: 무서워. 아우마라고 쳐다만 보고 싶어. 그래서 이 참가자가 직접 미션을 수행하고 탈출하는 그 방탈출이라고 아시죠?
1: 네, 알죠.
0: 네, 방탈출 요소를 결합했습니다.
1: 그런데 안 가거든.
0: 어,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어, 그래서 여기를 할 때 전문 배우분들이 여기 투입이 됩니다. 야. 그래서, 오, 실제 그 특수효과, 분장, 연출,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8월 16일에는, 종로 광장에서 탈놀이단 공연이 세 차례 열립니다.
1: 탈탈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요거는 좀 편안한 하네요. 마음으로 네. 공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좋네요, 이런 거.
0: 그리고 조선의 서커스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0: 야, 그렇죠. 서커스 멋집니다.
1: 어, 멋지죠.
0: 여기는 전통 연희와 현대 서커스를 결합한 무대입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오, 재밌겠는데, 이것도.
0: 네. 그래서 요런 뭐 공연, 그리고 공포 체험, 요런 것들 한번 가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역시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터에 보면 무료라고 해서 무료.
1: 도장 받고 싶다. 도장
0: 무료 입장 이렇게.
1: 네. 받으면 좋겠다. 야, 우리가 아. 안노까지 왔네요. 네. 잠깐 쉬었다 갈까요?
0: 네, 네.
1: 어 0583님께서 드디어 어제부터 아이들 계약해서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네요. 여유롭게 솔솔 부는 바람 맞으며 매미 소리와 라디오 음악 들으니 이 시간이 너무 좋네요. 그러셨군요. 벌써 계약을 하나 봐요?
0: 계약을 좀 일찍 한 데도 있더라고요.
1: 어, 초등학교? 네.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어, 좀 다르긴 한데.
1: 우리 민중군은?
0: 전 다음 주에, 저희 애는 다음 주에 합니다.
1: 다음 주에.
0: 이거 광복절 연휴 끝나고.
1: 어, 그래도 아쉽겠다. 민준하고 같이 그쵸. 있으면 좋죠?
0: 네, 그, 아니, 저보다 이제 본인이 아쉬워하죠.
1: 본인이
0: 아쉬워. 학교로 가야 되니까. 당사자가 제일 힘들어하죠, 아무래도.
1: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주세요. 부모가 편해야 된다고. 아, 이승환 강수지 음악 신청해 주셨어요. 그들이 사랑하기까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잘 들었죠?
1: 네, 좋습니다.
0: 부럽죠?
1: 네. 아, 이승환.
0: 본인이 이승환인 것 같죠? 난 강수지인 줄 알았어요.
1: 어, 두 분이, 저는 이 곡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어, 좋더라고요. 네.
0: 어, 어, 이 분들이 이렇게 했었나? 하는 그런 약간의 질문성 생각이 드네요. 네. 이승환 강수지 그들이 사랑하기까지 0583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1: 네.
0: 노래도 듣고 왔으니 다음 출발합시다.
1: 자, 다음은 서초문화재단입니다.
0: 아, 서로 온 김에 그냥 서울다 훑고 가지.
1: 왔다 갔다 해 하는 맛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재밌는 공연입니다. 공연이 이제 개최된다는 내용인데
0: 네.
1: 어, 이제 12일부터 이제 14일까지 지금 이제 어제부터 14일까지
0: 네.
1: 어. 네. 반포 심산 아트홀에서 영유아 대상 공연입니다. 근데 그냥 공연이 아니라 넌버블 공연인데
0: 이게 뭐예요?
1: 이게 대사가 이제 따로 없는 공연.
0: 아, 그걸 넌버블이라고.
1: 네, 제목이 아~ 뭐 이게
0: 마임이라 그래.
1: 마임같이
0: 아, 약간
1: 네. 어, 공연 제목이 네네네
0: 이거구나.
1: 네네네 세 글자. 아~ 근데 이 네네네가 왜 네네네냐면 네. 모든 대사가 네라는 하나의 단어로만 이루어졌습니다.
0: 아, 밥 먹었니?
1: 네.
0: 네.
1: 그런 거죠.
0: 아, 이거구나.
1: 네. 어. 네, 네.
0: 네. 아, 네. 네.
1: 네. 네.
0: 아, 네. 네. 네.
1: 네. 네. 네. 네. 네. 네.
0: 잘하는데?
1: 이런 거죠.
0: 잘하는데?
1: 예, 그리고
0: 네,
1: 제가
0: 네,
1: 또
0: 네. 네. 네. 네. 기분 나쁜데 이거 갑자기.
1: 이게 한국과 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문화공작소 상상마루와 스웨덴 지브라단스가 공동 제작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한국과 스웨덴이 언어가 다르지만 이런 대사가 없이 이렇게 어, 가능하지 않을까?
0: 아이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1: 그죠?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0: 예, 네, 바로 다 이해하지.
1: 그렇죠.
0: 그런 네네네만 갖고도 아 지금 우리 엄마가 기분이 나빠. 저거 다 알거든.
1: 그렇죠.
0: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거잖아.
1: 그래서 이 공연에서는 배우들의 움직임과 표정, 음악, 리듬만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영유아 관객들이 언어의 제약 없이 공연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0: 좋네요.
1: 네, 이건 되게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0: 대사를 안 해도 되잖아.
1: 아, 그러네. 아, 대신에 배우 입장에서 연기력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
0: 기본적으로 연기력은 다 좋지 않나?
1: 아니, 좋긴 하지만 대사로 연기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도 대사력으로 아,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0: 그렇구나.
1: 근데 대사는 뇌밖에 안 돼. 근데 뇌로 모든 걸 다 표현해야 되니까.
0: 또 다른, 다른 느낌이구나.
1: 어, 그러, 저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0: 야, 줄 하나로 멜로디 치는 거 아, 똑같은 거구나.
1: 기타 줄 하나로.
0: 기타 줄 하나로 멜로디를 다 쳐. 야, 솔로!
1: 근데 어, 그러네.
0: 기타 줄 하나야.
1: 스트로크도 하나로 그냥 하나로 다 하는 거 아니야.
0: 난감하지.
1: 와, 그런 느낌이네. 피아노도 하나로만. 야,
0: 예. 여튼. 그리고 우리 네. 지난번 네. 공연 때 기타 줄이 하나
1: 아,
0: 끊어진 거예요.
1: 오.
0: 저 말고 다른 친구가.
1: 아, 네네네.
0: 근데 하나로 연주를 다 하더라고. 그럼 잘하는 거지, 그 친구가.
1: 아, 그 줄 하나가 없이 하더라고요.
0: 줄 하나 없이
1: 아,
0: 하더라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지금 물어봤어요.
1: 네.
0: 몇 번 줄 끊어졌니? 그랬더니 그 4번 선이 끊어졌대요.
1: 네.
0: 아, 이 4번 선 끊어졌으면은 네. 열 곡도 하겠다.
1: 아, 그게 또 번호에 따라 좀 다르죠.
0: 4번 선이 비중이
1: 좀 약합니까?
0: 조금 그쪽으로 안 내려가면 되거든. 근데 1번 선 끊어지면
1: 어,
0: 난감하죠.
1: 아, 왠지 번호의 숫자에 따라서 중요도가 1. 중요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1: 네.
0: 아, 잘. 아이, 재밌겠네요.
1: 네.
0: 아이들, 영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네.
0: 여름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 네.
0: 자. 그다음엔
1: 다음에는 이제 강원도 갑니다.
0: 바로 고속도로 타면 되는 서초문화재단에서 네.
1: 강원 관광재단.
0: 관광재단. 네.
1: 강원인데 여기 좀 인상적인 게 강원도가 예전에 이제 그 석탄이
0: 석탄
1: 탄광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죠?
0: 석탄이 많이 났죠.
1: 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이렇게 이제 네 군데에서
0: 맞아요.
1: 석탄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요 네 개 시군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관광

0: 감탄로드는 감탄한다 할 때, 그 감탄로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요네개 시군을 연결한 이제 관광 브랜드이고, 여행 가차의 그 가차는 그 아이들 이렇게 동전 넣고 한 바퀴 돌려가지고,
1: 네. 뽑는 거
0: 장난감
1: 있죠.
0: 뽑는 거 있죠.
1: 그렇죠.
0: 그건 이제 가차라고 하는데,
1: 복불복으로.
0: 그렇죠. 나오는.
1: 아, 그 안에 내용이 뭐가
0: 뭐 여러
1: 되는지
0: 가지 뭐
1: 모르잖아.
0: 인형도 있고 뭐
1: 네.
0: 귀여운 키링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1: 아, 그걸 가차라
0: 네,
1: 그래요?
0: 그거를 이제 한그 뽑기 형식의 가차를 활용해서 이 감탄로드 여행 가차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팝업 스토어에 가보시면 그 뽑기 형식 가차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스탬프 투어, 지역 먹거리 뽑기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좀 재밌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지역 숙박권, 그리고 감탄로드 여행 상품 이용권, 그리고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의 관광 콘텐츠를 이걸 통해서 좀더 친숙한 방식으로 소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 가차라는 거를
0: 네.
1: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나 봐요?
0: 뭐, 저도 몇번 해본 적 있고, 애랑 같이 해본 적도 있고,
1: 호기심이 있나 보죠,
0: 그렇죠.
1: 사람들이.
0: 뭐, 한, 뭐, 1,000원, 2,000원 정도 넣고, 거기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원하는 제품이 나올 때까지 돌리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제품이
1: 그래.
0: 안 나오더라도, 뭐, 이렇게 재미삼아 한두 번 하기도 하고, 뭐,
1: 그래요?
0: 그렇게 하죠. 예.
1: 그거 약간
0: 네.
1: 사행성 아니죠?
0: 살짝, 뭐, 사행성? 뭐, 특정한
1: 라고
0: 금액을,
1: 혼자
0: 뭐,
1: 생각해
0: 네.
1: 봤어요. 왜냐면
0: 정해놓고 하면
1: 저
0: 상관없을
1: 그런
0: 것
1: 거좀
0: 같은데,
1: 잘안 하거든요.
0: 그걸 또, 아니, 많이 하는 분들은 많이 하기도 해요. 저도 이렇게
1: 아,
0: 보면.
1: 그래요?
0: 예.
1: 저는 그 근처를 그냥 지나만 가도 경기를
0: 아,
1: 합니다.
0: 그렇군요.
1: 아, 제가 어릴 때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0: 아, 뭐, 많이.
1: 아, 비밀입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뒤에 이제 좀요 가차 그 여행 투어에 대한 내용들은 9월 5일, 10월 17일 이렇게 쭉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은 시간이 좀 있어서 이제 추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1: 네.
0: 일단은 이번 14일부터 16일까지 성수동 연무장길에서 감탄로드 여행 가차 요게 팝업 스토어가 이제 유치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1: 일단 성수동에서 먼저 시작하니까 핫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이 강원 태백, 영월, 삼척 이쪽 그 지역이 정선. 예전에 어릴 때가 보면은 이 탄을 생산하면서 마을 전체가
0: 네.
1: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검다 그럴까요? 검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0: 아무래도
1: 탄가루가
0: 이제
1: 막
0: 탄 가루
1: 날리고.
0: 때문에 그렇겠죠. 네.
1: 그렇게 하고 그 폐광이 된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쪽의 산업들이 이제 거의 뭐 이제
0: 네.
1: 안 하고 있으니까 많이 현장이 이제 그 보존이 잘안 되고 있고 노후가 되고 그랬는데 가면 좀 마음 아픈 것도 있고
0: 네.
1: 거기 그 산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 마을을 떠나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로 그 지역이 다시 재조명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좋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0: 네.
1: 살짝 장관님 듣고 계실려나? 국토부 장관일까요? 문화부 장관일까요? 아무튼,
0: 그래요.
1: 네.
0: 네.
1: 아무튼, 어디에든 외쳐봅니다. 대통령께 외쳐야 되나?
0: 아, 그렇군요.
1: 아이고, 뭐, TV에서 정상화가 먼저 되고 난 후에.
0: 네.
1: 자, 어디로 갈까요?
0: 다음에는 이제 충북 충주문화관광재단입니다. 여기 이제 전시 소식인데, 이제 엊그제 11일부터 이제 9월 13일까지 충주 공예 전시관에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버스를 전시합니다. 이게
1: 버스라.
0: 뭐냐면 이제 교통약자 배려 문화를 주제로 했습니다. 이제 교통약자라고 하면 뭐 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1: 네.
0: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
1: 네.
0: 뭐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1: 그렇다 그래서
0: 네,
1: 하더라고요.
0: 아무래도 뭐 이제 비장애인 분들보다는 좀 힘드실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려하자라는 문화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버스인데 이 충주문화관광재단은 발달 장애인과 세상의 경계를 허무는 그 소셜 스타트업에서 함께 이제 만든 이 전시를 이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원래 교통약자 배려 문화를 주제로 한 동화책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버스는. 이것을 이제 아트워크를 입체적으로 구현한 전시로 이동이라는 일상적인 소재로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1: 저희가 아시겠지만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교통약자를 위한
0: 네.
1: 그 차들이 다니잖아요. 조금 큰 차들
0: 아,
1: 많이.
0: 네네네네.
1: 그래서 그 차들이 제법 눈에 띄길래 아, 그래도 이렇게 배려가 많은가 보다 했는데 턱없이 부족하던데요.
0: 그렇죠. 그 차량을 사전에 뭐 예약하기도 좀 많이 부족하니까 뭐 그런
1: 그렇다면서요.
0: 얘기도
1: 거의
0: 하시더라고요.
1: 뭐
0: 네.
1: 이용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아, 이게 더 많아져야 돼 하는 거구나.
0: 네.
1: 그런 현실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가

0: 그분들에 대한 마음도 한번 같이 나눠보는 거겠죠?
1: 맞습니다. 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서 또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획을 했고 여기 발달장애인 작가분을 포함해서 총 13분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 네.
0: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전시 해설, 도슨트 전시 해설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운영이 됩니다. 아무래도 다른 작품들보다는 여기에 지금 그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버스 전시회에 나오는 작품들은 좀 작가의 시선과 그런 설명을 좀 들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도슨트 프로그램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내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이겠죠.
1: 네.
0: 보고 서로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다 갔다 온 건가요?
1: 그렇습니다. 다녀온 다 거고요? 갔다 왔습니다.
0: 네네. 오늘은 5개의 구치역만 다녀왔는데 힘드셨나 봐, 더워서.
1: 6개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나는 왜 마음속에 5개지? 네. 수고하셨어요.
1: 네.
0: 이제 더위가 막바지예요.
1: 네, 좀 선선해졌죠. 그렇죠. 아침, 저녁에는.
0: 광복절 연휴 기간 지나고 나면은 한풀 더 꺾인 가을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습니다.
0: 9월 되면 햇볕이 좀 따갑긴 하겠죠.
1: 그렇죠.
0: 그 과실이 또 있고.
1: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 그늘에는 한층 더 좀 선선한 기분이 들고 햇볕은 아직 좀 오늘도 폭염 뭐 주의보나 그런 예보는 있긴 한데.
0: 저 어제 성공했어요.
1: 창문을
0: 열어놨어요.
1: 네, 잘하셨네요.
0: 안 내려왔어요. 네.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1: 추워서.
0: 뭐에 물렸어요.
1: 아, 뭐 거기까지 높은 데 사시는데 거기까지 올라옵니까 벌레가?
0: 뭘 물더라고. 그리고 물려서 약간 짜증나서 밖에 나갔는데 네. 평소에는 돌아가지 않던 네. 미세환경, 미세먼지 그 청소기가 네. 돌아가더라고요. 창문 열어놨어요.
1: 아, 열어놨다고.
0: 고민했습니다. 창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닫고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할까?
1: 아, 참 딜레마네요. 네.
0: 아무튼 네. 목이 물려서 아파요 지금. 네. 수고하셨어요.
1: 네.
0: 자, 우리 김성규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 있습니다. 소향 이전니. 이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김선규님이 신청하신 소향 이전니 이승철 원곡이죠.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소향 씨 참 노래 잘해요. 524님께서 정말 오늘은 알차네요. 얼른 정성화 빠른 정성화 응원합니다. 얼른 정성화 빠른 정성화. 예, 감사합니다. 푸른도님께서 밤과 새벽 사이 볼 수 없었던 밤하늘 별빛을 잠시 검색하여 찾아봤네요. 내리는 유성우보다 놀라운 것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선명하게 찍어낸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게으름 탓에 보지 못한 것을 알게 해준 촬영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동물원 별빛 가득한 밤에 신청해 주셨네요. 아, 블루아이드 캣님께서는요. 폭성에서 전해들은 페르세우스 유성우 소식에 자정 무렵 10여 분 고개를 들어 쳐다봤지만 아, 이거 우리 처음에 열었는데 우리 현우 PD님이 또 올려주셨네. 한 번 더 읽죠. 뭐 별똥별 하나 알아챌 수 없었다고. 아이고 맞아요. 그럼 다시 한번 할게요. 서울은 밝아서 그래요. 서울은 밝아서. 제가 몽골 갔을 때 기대를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몽골 그 시내에서 차를 타고 한 그래도 한 1시간 이상 빠져나왔는데도 그 근처에 아 거기가 관광단지였어요. 그래서 호텔이 불빛이 켜져 있었고 해서 몽골의 그 몽골 텐트 안에 이제 거하고 있었는데 이야 말이 몽골 텐트지 않은 시설은 완전 현대식이었어요. 불빛 못 봤습니다. 별빛 못 봤습니다. 아유 앱과 톡사님께서 소향 목소리가 달달하고 고와요. 최고의 가수죠. 재우셨습니다. 교통정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부순환로네요. 성산방향이고요. 기름에서 정릉 가는 길 추돌사고로 3차로 차단되어 있다고. 이 부분이 약간 좀 운전하기가 어려워요. 저쪽 성수 쪽에서 오던 길이 저쪽이 어디예요? 저쪽에서 오던 길하고 만납니다. 기름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동부간선도로 쪽에서 오는 길하고 만나요. 만나다 합류가 되죠. 그러면서 차량도 많을 땐 거기가 막 길이 막히고 과속 단속 카메라도 있고 오던 차들이 막 서고 엉망이거든요. 이렇게 가끔 사고가 납니다. 자, 이 지역 가시는 분들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일이 더울 때 이런 일 발생하면 참. 하여튼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끝곡으로 동물원 별빛 가득한 밤에 푸른도님이 시청하신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시간 어떠셨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대한민국 기타 함춘우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후엔 입수 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하고 사고 발생 시엔 주의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 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기름램프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오창나들목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이곳을 앞두고 2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TBS 정원 뉴스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청년 실수요자의 대출을 핀셋 지원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택지로는 서울 강서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경기 광주 역세권 2지구 등 약 2만 7천 가구가 우선 발표됐습니다. 또 청년들이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도록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비율 우대 혜택도 유지합니다.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 비율 산정 방식도 오는 31일부터는 정비사업 이후 신축주택의 가치추산액인 종후 자산평가액과 종전 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중심 기업투자 혁신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증설 지원 등을 포함해 4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내 증시 변동성 심화 논란 속에 이달 들어 ETF에 투자한 개인은 코스피 상승, 외국인은 하락을 예측한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콤 체크 ETF 거래 기록을 보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코덱 200을 1,622억 원, 코덱 레버리지를 886억 원 각각 순매수하며 코스피 상승에 베팅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코스피 200 지수 하락 시 두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곱버스 상품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상품을 1,14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관저 이전 의혹 감사를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에게 맡기지 않기 위해 배당 순서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최근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무총장이 감사 보고서를 결재한 순서대로 감사위원들에게 사건이 배정되는데 특검팀은 조은석 감사위원에게 관저 이전 의혹 사건이 배당되지 않도록 당시 감사원이 결재 순서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중화권 외국인들의 노골적인 안보 침해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관은 이달 초 한미군사시설에서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로 중국인민해방군 출신 2명을 구속했습니다.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방한한 A씨는 지난 4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투숙하며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평택 주한미군기지 정문 근처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부대 내 한국인 직원을 포섭해 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른바 원정 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미 국무부 산하 태스크포스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을 시도하는 원정 출산 사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600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원정 출산을 시도하는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9도, 습도는 51%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황원찬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0: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여의서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여의도 지구대 쪽으로 4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홍지문터널 출구 앞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정릉터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 지하도로 입구를 약 2km 지난 지점 2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인 만큼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통영 대전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산청나들목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고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서창분기점 4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는 양양방면 차가 늘면서 강일에서 남양주 금속까지와 화도에서 서종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한 가지 생각을 정말 깊게 파고들어본 게 언제쯤이셨을까요? 가만 생각해보면 요즘은 사색의 시대가 아니라 검색의 시대 같지 않으십니까? 궁금할 때마다 검색창부터 찾아 열고 누군가 이미 내려둔 답을 쉽게 가져오곤 하니까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건네는 몇 문장, 그게 우리의 깊은 생각을 대신하는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 생각의 기준이 뭐였나? 상황마다 좀 흐릿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마다의 정의는 사라지고 몇 개의 정답, 또 편가르기 이런 것만 넘쳐나는 시대가 된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가끔씩은 검색창 닫아두시고요. 다른 사람의 정의보다 내 기준 한번 먼저 앞장세워보는 조금은 긴 사색의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돈에 대한 정답보다 기준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입니다.

0: 빅뱅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서울 낮 체감 기온이 31.3도 네, 여기까지 올라간다고요. 아침에는 23도 정도 출발했답니다. 네. 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즘 저 날씨 감각을 네, 계절 감각, 온도 감각 이런 거를 좀 혼란스러워하는 시기가 됐다는데 아, 이 정도만 돼도 선선하다. 예, 어떤 분들은 쌀쌀하다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산책하는 분들도 요즘 보면 조금 편안해지신 것 같고 불과 며칠 전, 몇 주 전보다 그죠?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부쩍 는 것 같고 예. 저희 오프닝 때 오늘 긴 사색을 한번 해보는 거 특히 요즘 같은 예, AI 검색에 내 머리 내 생각을 맡기는 이 시대에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예. 또 계절이 좀 산책 이런 거랑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면 더 사색이 좀 우리 곁에 찾아오지 않을까? 예. 자,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스틸 라이프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곡인데 예, 우리의 사색에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길 바랍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됐어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나눠보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재무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그리고 김미정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예. 아, 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예, 각자 자기 인사 스타일들이 다 다르셔가지고 예. 이병우 팀장님 그리고 김미정 팀장님 예,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색이 아닌 검색의 시대 같다 요즘이 그런 좀 어찌 보면 좀 거창하고 철학적인 예, 그런 화두로 오늘 문을 열어봤는데 두 분은 그 전문 분야에서 또 맹활약하고 계신가 평소에 좀 궁금한 게 생긴다 싶을 때는 어떤 방법을 뭐 누구에게 아니면 어느 쪽에 제일 먼저 찾아가시는 편인가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관련된 예. 저보다 그 분야에서 관련된 뭐 지식이라든가 아는 게 좀 많으신 분한테 이제 바로 연락을 하고
0: 아 전문가에게 네네, 또 다른 전문가에게 네, 뭐
2: 부동산 관련이면 아. 제가 통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예. 뭐 투자 관련 부분도 물어서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뭐 검색창에도 예. 이제 확인하는 편이고 예. 대부분 이제 저보다 좀 많은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편이에요 전화를 해서
0: 인맥이 역시 또 많은 도움이 되시는군요 이병헌 팀장님은 우리 김미정 팀장님은요
1: 일단 휴대폰을 먼저 꺼내죠
0: 아 역시 검색으로
1: 네. 네 검색을 하는데 너무 많잖아요 검색할 곳이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을 못 얻고 검색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0: 아 이게 저 전문가시니까 하나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 개 다 활용해 보시는데 그만큼 또 각기 다른 답이 맞아요. 쏟아질 때도 있으니까 오히려 곤란 예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이용하는 거니까 사람이 결론을 내야 되는 거네요
1: 맞아요
0: 잘 판단을 해서 그래요 머니특별시 함께 하시면서 아마 매일매일 달라지는 두 분의 전문가에게 각

다른 많은 조언을 얻으시겠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나의 판단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떤 현명한 판단으로 오늘 인도받으실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경제상식, 저축, 보험, 재무설계 다 좋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들 이쪽으로 함께 나눠주시죠. 담은 50원, 장문 100원, 유료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달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신청 문자 열어놓을 테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51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들 콕 집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머니 트렌드. 정부가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서 양식 어류 폐사가 늘자 광어와 우럭 등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최대 50% 할인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전국 35개 해역 중에 31곳에 고수온 특보가 내려졌고요. 양식 어류 183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다만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크기의 광어와 우럭은 전체 폐사량의 약 10%. 현재까지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피해 확산에 대비해서 광어, 우럭, 전복 등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수산물 할인 지원에 총 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최대 50% 할인되고요. 이 특별 할인 행사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지방취업 청년 지원금을 2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 인구 감소 특별지원 지역 40곳에 취업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만 34세 이하 청년들은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최대 1920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인구 감소 우대 지원 지역과 그 밖에 비수도권 지역 지원금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들에게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새로운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방대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릴 경우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검토안이 모두 반영되면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인 7조 원에서 8조 원 수준이 될 전망인데요. 다만 현금성 지원 확대가 실제 고용 증가로 이어질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마라탕 한 그릇에 하루 권장량의 5배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는 걸로 조사됐네요.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마라탕 관련 위해 정보 522건 중에 78.7%가 복통, 설사 같은 소화기계 이상이었고요. 10대와 20대가 사례 대부분을 차지했네요. 국물을 먹지 않고 건더기만 섭취하면 나트륨 섭취량을 65.2% 줄일 수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조사 대상 20개 매장 중 8곳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안내하지 않았고요. 이 중에 4곳은 땅콩 소스를 사용해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물 섭취를 조절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는 등의 식습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자, 그럼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도 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명 쪽으로 함께

0: 떠나보시겠네요.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이 삶을 지켜야지 삶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상관없이 무작정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 유지를 못해서 손해보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오늘은 내 소득에 맞게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아, 이병호 팀장님이 주제도 참 흥미로운 주제를 또 골라오셨어요. 보험이 삶을 지켜야지 삶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 이거 뭐 저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도 좋을 것 같은. 예. 자,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 사는 워킹맘이에요. 얼마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저도 처음엔 쿨하게 생각했지. 아이, 조금 쉬고 나서 다시 시작하겠지. 근데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석 달이 되더니 어느새 6개월이 흘렀어요. 남편도 초반엔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계속 낙방하니까 요즘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1: 여보, 나 지난달 면접 본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또 떨어졌대. 아, 내 경력이랑 나이가 애매하다나 뭐라나.
2: 아휴, 이 회사들이 진짜 인재를 못 알아보네. 당신한테 딱 맞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너무 기죽지 마, 알겠지? 아니, 근데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거 아니야? 싱크대 설거지가 한가득이네.
1: 아, 왜 그래. 오전에 내가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돌리고 예나 학원 라이딩까지 다녀왔는데, 그리고 당신이 오면 먹으라고 내가 저녁밥까지 다 해놨잖아. 설거지는 좀 당신 좀 하면 안 돼?
2: 아, 나도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었다고. 누가 뭐 설거지 안 한댔나? 아니,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당신 예민해?
0: 아이, 그건 그렇고 오늘 사연자분 제가 목소리 설정을 잘못했네. 예, 이렇게 교양 넘치는 분인데.
3: 어쨌든 그동안 서로 꾹꾹 참아왔던 감정들이 요즘은 이렇게 하나씩 터지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실은 저도 많이 지쳐가고 있거든요. 아, 제 월급 350만 원 이걸로 생활비, 대출, 아이 교육비까지 혼자 감당하고 있어요. 아이 피아노랑 태권도도 잠깐 쉬고 배달앱도 없앴는데 줄일 수 없는 게 바로 이 보험료입니다. 저희 세 식구 보험료가 85만 원이에요. 이거 불필요한 보험료는 좀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은 지키고 싶은데, 아, 전문가님들 도움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의 긴급출동 머니 119 경기도 광명시에 사시는 40대 여성분의 사연이었는데, 아, 김희정 팀장님이 그냥 쭉 한번 계속 가실 걸 그랬어요. 아, 제가 처음에 잘못 잡아가지고 돈을. 예. 아, 이게 저 어떤 고민이신지 알 것 같고 어떤 상황이신지 바로 느껴집니다. 가장의 갑작스러운 실직은 뭐 사실 어느 가정이나 닥칠 수 있는 위기니까. 전체 가구 소득이 절반 정도로 확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다. 이때 제일 먼저 눈에 띄신 게 보험료였어요. 예. 실제로 만나보시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 네, 이 가정은 원래 그 맞벌이 소득일 때 700만 원으로 생활하시다가, 예, 지금은 아내분 소득 35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무려 350만 원의 소득이 없어진 거죠.
0: 네.
1: 네, 그런데 지출은 거의 그대로죠. 그러니까 대부분 예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생활비 뭐 150만 원, 주택담보대출 80만 원, 자녀교육비 40만 원, 그리고 보험료가 무려 85만 원. 그러니까 고정지출만 계산해도 매달 빠듯할 수밖에 없고요.
0: 예.
1: 큰 문제는 이제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서 보험 약관 대출까지 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0: 네. 네,
1: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빚을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특히 그 자영업자분이나 분들이 이제 소득이 갑자기 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리고 또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전환되는 경우 대비가 안 되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0: 예. 이게 지금 점점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앞서 그 이병호 팀장님이 오늘 주제 얘기하실 때 보험이 삶을 지켜야지 삶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맞는 그런 사연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험이 지금 당장의 생활을 좀 압박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건 맞죠?
2: 네, 맞습니다. 그 보험은 사실 나와 내 가족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내느라고 저축을 못하고

0: 그리고 또 생활비가 부족해지니까 지금 약관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잖아요.
1: 예.
0: 그렇다면 반드시 보험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는 신호인데요. 우리가 보험료가 도대체 왜 많은 건지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어떤 보장이 혹시 중복되어 있지는 않은지 불필요한 특약이 지금 계속
1: 예.
0: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1: 네. 가끔씩 이런 일반적인 질문도 드리곤 하는데, 가계 전체 소득의 어느 정도를 보험료로 내는 게 합리적일까?
2: 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을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저축이라든가 연금 상품은 자산이 맞는데, 이런 보장성 비용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장성 보험 자체가 돈을 불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험 상품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줄어드는데 보험료가 그대로라면 결국 좋은 보험을 가입했지만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보험과 저축은 반드시 분리해서 가져가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계 전체 보험료가 소득의 10에서 15% 이내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야만 위기 상황에서 무리 없이 이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간혹 이제 들어오는 일반적인 질문을 제가 대신 여쭤봤는데, 뭐,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가계 전체 보험료는 소득의 한 10에서 15% 정도, 거기에서 관리하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목적에 맞게, 그리고 소득의 10에서 15% 이내에서, 이런 두 가지 큰 기준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청취자분의 보험 내역, 들어가 볼까요?
0: 네, 청취자님의 보험료는 월 29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장 점검을 해보다 보니 좀 눈에 띄는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 암 2번, 뭐, 질병 2번, 상해 2번 등등 이렇게 이제 입원비 보장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29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입원비 보장을 위해서 들어가는 보험료가 크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유를 한번 여쭤봤더니 가족분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좀 많이 아프셔서 장기간 입원을 하신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비를 좀 제대로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지인분들 권유로 이런 비슷한 보험을 계속 추가로 가입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입원비 보험이 상당히 많아진 구조였습니다.
1: 그랬군요. 보통 또 개인적인 이런 경험도 있지만 주변에서 이제 왜 이래서 이래서 보험 혜택 봤어. 반대로 나 그거 꼭 필요했는데 그때 보험 혜택 못 봤어. 그러면 나도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다음에는 그런 거 보장 잘 받아야지 이러면서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작 내가 필요한 경우에 딱 들어맞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2: 네, 맞습니다. 가족이나 그 지인들이 어떤 질병이나 상해로 뭐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보험료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기존 보험을 분석해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청취자분이 가진 입원비 보장은 분명 도움이 되는 보장이지만 하지만 치료비의 핵심은 아닙니다.
1: 입원비 보장 항목이 뭐 도움이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콕 짚어주셨어요. 큰병 생겼을 때 진짜 필요한 보장은 그럼 뭡니까?
0: 일단 예를 들어서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경제활동을 오롯이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의 공백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과거에는 좀 그랬지만 요즘은 입원을 길게 하지 않는 추세예요. 그리고 뭐 수술이 아니라 시술, 뭐 그렇게 통원으로 많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원비만 보장이 잔뜩 준비되어 있으면 정작 큰 질병이 발생됐을 때꼭 필요한 자금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험은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입원비보다는 진단 비나 수술비 그리고 고액의 치료비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뭐암 주요 치료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시고요. 그리고 입원비 특약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특약이에요.
1: 그래요?
0: 이제 예를 들자면 50대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질병이나 상해로 하루에 입원했을 때 3만 원의 입원비를 받는 그런 보험 보장의 경우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만 3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 20년간 납입한다면 대략 한 720만 원가량 납입을 하게 되는데요.
1: 그러네요.
0: 이게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암이나 뇌 심장 질환 같이 큰 질병으로 진단받았을 때꼭 필요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죠.
1: 아하. 내가 또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내야 될 돈이 있는데 그걸 또 고려 안 하고 아니 나중에 뭐 입원했을 때 이렇게 받는데 이 보장 내용만 중시하셨다가는 이 가성비가 이게 난리가 나는군요.
0: 네.
1: 보험료를 많이 이런 식으로 내는데 정작 큰 병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장 이거 자체가 부족하면 이게 잘못된 보험 아닌가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또 다른 이제 보험 내용이라든가 보장 분석을 보니까
1: 네.
2: 사망 보장은 3억이나 준비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 사망 보장이 상해 사망이나 특정 조건이 붙는 보장이었고요.
1: 예.
2: 결과적으로 그냥 무조건 사망해서 나오는 보험금이 아니라 조건이 붙는 그 사망 보장이었습니다.
1: 예.
2: 반대로 가장 중요한 보장인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혈관 보장도 들어가 있지만 혈관 보장이 가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1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1: 예.
2: 그러니까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었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는 필요한 보장은 굉장히 부족했고요.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시 하루 10만 원 정도 보험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 예.
2: 정작 암 진단이라든가 혈관 진단 받았을 때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지급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1: 예.
2: 효율적인 보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1: 그렇네요.
2: 그러니까 암 치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일반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가서 입원했을 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까요?
1: 그러니까. 무엇이 중헌디 예, 다시 한번 나왔네요. 사망보장 이런 건 오히려 과하게 지금 설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내가 살아서 치료받을 때 필요한 보장은 부족한. 예. 이거 어떻게 조정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0: 네, 일단 기존의 이제 건강보험 중에서 핵심적인 보장은 좀 유지를 하고요.
1: 예.
0: 그리고 실손보험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좀 전환해서 보험료를 좀 낮췄습니다.
1: 네.
0: 그 기존 보험에 아까 언급한 대로 혈관에 대한 질환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좀 협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뇌혈관 질환, 뭐 허혈성 신장 질환 이런 진단비를 좀 보강을 했고요.
1: 예.
0: 암 진단비도 3천만 원은 적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5천만 원으로 좀 보완을 했고
1: 음흠.
0: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요 암 치료비 뭐 예를 들어서 표적항암, 면역항암 이런 치료도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1: 네.
0: 그런 치료비와 질병 상해에 대한 수술비 그리고 더불어서 후유 장애까지 추가해서 결과적으로 치료 중심으로 이렇게 구조를 좀 바꿨는데
1: 네.
0: 우리가 보험료 원래 29만 원 내고 있으셨거든요.
1: 예.
0: 16만 원대로 보험료는 한 13만 원 정도 절감했지만 오히려 이런 보장은 또 현실적으로 좀 잘 꾸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해드렸습니다.
1: 예. 이번에도 역시 예, 우리 사연자분의 그 무엇보다 보험료 준 것도 준 거지만 보장 내역이 확실하게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변화 같아요. 이분의 남편분 보험은 어땠는지 이분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2: 네. 청취자님에 이어서 남편분의 보험을 봤는데 남편분 보험은 더 심각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1: 예.
2: 보험료가 40만 원 정도 납입 중이었어요. 그런데
1: 네.
2: 아내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상해 사망 보장, 입원 일당
1: 예.
2: 이렇게 되어 있고 혈관 보장도 가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보장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 예.
2: 뇌혈관 질환의 70%가 뇌경색이고요. 뇌출혈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1: 그래요.
2: 한마디로 불구의 혈관 보장은 혈관이 막혀서 터져야 보장받는 이렇게 맨 마지막 단계로 되어 있었어요.
1: 예. 뇌혈관 관련 질환은 이렇게 조금 이게 처음에 어떻게 고민을 하고 가입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대로 이쪽도 고민을 안 하고 별 고민 없이 그냥 가입하셔서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보장이 약한 부분이 있고 심장 쪽 관련은 어땠습니까?
0: 네,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 예.
0: 이렇게 급성 심근 경색 시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심장 질환 중에 급성 심근 경색은 그 발병률이 10% 정도에 채 지나지 않거든요.
1: 네.
0: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90%는 보장 공백이 생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협심증이라든지 부정맥 같은 이런 심장 질환 시에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 예. 남편 되시는 분의 보험료는 월 40만 원씩 내고 계셨다 그랬는데 정작 내역을 살펴보시니까 보장 내역에 뇌경색, 뭐 협심증 이런 것도 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상황을 알고 나서는 정말 허탈하셨겠어요.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0: 네, 일단 보장 점검을 할 때 무조건 보험 보장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해약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예. 일단 납입이 얼마 남지 않은 종신보험이 한 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은 5세대로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관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좀 협소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제대로 보장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 부분을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등을 좀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암 관련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된 이런 암 주요 치료비 이런 부분들과

0: 수술비 그리고 후유 장애까지 추가해서 남편분 역시나 치료를 받았을 때 제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을 때
1: 예.
0: 보험료 4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1: 이야. 광명이 사시는 우리 40대 여성분의 보험 상품과 남편분의 보험 상품 이렇게 쫙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아까 아이도 하나 있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세 식구 전체로 계산했을 때, 예. 이 가구 하나로 딱 계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2: 네, 부부 보험료는 69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절감이 됐고요.
1: 예.
2: 여기에 자녀 보험도 16만 원 납입 중이었는데 7만 원대로 조정하면서
1: 오.
2: 네, 세 식구 전체 보험료가 월 85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매달 42만 원이면 1년이면 504만 원의 현금 흐름을 대체하시는 셈입니다.
1: 이야, 이거 상상도 못한 목돈이 들어왔네요. 네, 그런 셈이네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특히, 크게 한숨 쉬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남는 돈이 지금 이제 활용할 돈이 생긴 거니까 갑자기 어떻게 쓰시면 좋을까요?
2: 네, 절감된 그 40여만 원은 단순히 그 아낀 돈이 아니고요. 이 비상 자금을 만들 수도 있고,
1: 예.
2: 자녀 교육 자금을 준비할 수도 있고,
1: 네.
2: 그 남편분 취업 기간 동안 생활비로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는 거죠.
1: 예.
2: 근데 보험은 결국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삶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삶을 힘들게 만드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1: 예.
0: 네,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내 자산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1: 네.
0: 결과적으로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보험료 자체가 너무 부담이 돼서 생활비까지, 우리 생활 자금까지 갉아먹게 된다면 그 역시 다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1: 예.
0: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이 청취자님들도 내가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적정 수준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잘 납입할 수 있는지 등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 깔끔합니다. 예, 오늘 뭐 바뀐 리모델링 보장 내역도 상당히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 긴급출동 머니119, 이병우 김미정 팀장님의 깔끔 해설과 함께 오늘 마무리가 되겠네요. 핵심 꿀팁들 한번 정리해 보면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한 10에서 12% 이내로 관리하라 이런 조언을 주셨었고. 보험 때문에 생활은 늘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입원 일당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챙겨야 될게암 관련, 뇌 관련, 심장 관련 진단비부터. 예. 그리고 이제 치료비, 그다음 입원 일당. 이런 순서로 가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큰병 왔을 때 보험이 진짜 힘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사망 보장보다 치료 보장이 먼저다. 예. 내가 살았을 때, 살아 있을 때잘 치료받는 게 먼저다. 이런 점들.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 오늘도 종합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팀장님 설명 듣고 있다 보니까 저 원포인트 정보 이렇게 딱 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깔끔 정리라서 방송 마무리하는 느낌도 드는데 그거 아닙니다. 네. 잠깐 쉬고 저희는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로 급하게 넘어가서 또 여러분의 사연들 하나하나 잘 해결해 드릴 거예요. 7409번님도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 이거 조금 있다가 노래 한곡 듣고 나와서 소비자 민원실에서 같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워킹맘이셨기 때문에 많은 워킹맘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노래로 준비가 됐다네요. 왁스, 엄마의 일기.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자,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시작해 보죠. 오늘 이병우 팀장님 또 김미정 팀장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는 분들 그리고 또 내 보험 우리 집 보험 리모델링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름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고요. 앞서 우리 그 사연자분의 그 얘기 들으시면서 7409번님이 앞서, 그죠? 보험 약관 대출까지 오늘 이용하셨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셨다고 하시면서 보험 약관 대출의 대출 이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듣기로는 은행 대출보다 좀 낮다고 들었는데 높다 낮다인가요? 아니면 더 낮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어쨌든 조심해야 될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1: 제가 할까요?
0: 네, 김정 팀장님.
1: 네, 일단 보험사 이 약관 대출은 담보 대출의 성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신용 대출보다는 담보 대출이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보험사의 이 약관 대출이 일반 은행에서 받는 대출보다 금리가 좀 높은 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 예.
1: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자 부담을 또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0: 오히려 높군요. 네.
1: 예.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을 해약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발생 되는 해약 환급금 이 부분을 담보해서 대출을 해주는 구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마 대출을 좀 받아볼까 알아보시게 되면 생각 이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적어서 네,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0: 그래요.
1: 일단은 금리는 좀 잘 꼼꼼하게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예. 일단 어디서 들으시?

0: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지셨는데 지금 들어주신 보험이 갖고 계신 보험이 만기가 너무 짧다는 고민 사연들은 그동안 숱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50대 곧 이제 60대가 되신다 그러니까 아마 50대 중후반이신 것 같은데 70세 만기 되고 80세 만기 되면 곧 다가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1: 네, 근데 지금 이 청취자님이 그때 당시에 보험에 잘못 가입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 이제 지금 현재 50대 중반이신 70년생 분들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남성분의 경우 약 58.7세, 여성분은 65.8세였어요.
0: 그랬어요?
1: 생각보다 굉장히 작죠,
0: 우와.
1: 적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70세까지만 보장을 받아도 뭐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다 보니
0: 그러니까
1: 네, 그렇게 가입을 하셨던 건데
0: 그 당시
1: 지금은 좀
0: 기준으로는
1: 네, 그런데 지금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죠.
0: 어휴, 많이 다르죠. 깜짝 놀랐네. 70년 정도 기준으로 보면 70년대 기준으로 보면 기대 수명이 이랬어요. 남자가 58.7세고 여자가 65.8세였어요. 우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이 좋아졌군요, 요즘. 그러니까 80세 이후에 병원 갈 일도 훨씬 많아진 시대가 됐는데 80세 만기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2: 아,
0: 불안하겠습니다.
2: 그렇죠.
0: 그죠?
2: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50 남자 58세 뭐 날라다니죠. 요즘은 그죠?
0: 요즘은 그렇죠.
2: 네. 지금 그 생명표를 보면 평균 기대 수명은 전체 83세를 넘었고요. 남성은 80세, 여성은 86세를 넘었습니다.
0: 이거 조사 다시 해보면 또 확 늘 것 같아요.
2: 맞아요. 근데 여기에 기대 연령까지 고려하면 지금 60세인 분들은 앞으로 20, 30년은 더 살아가야
0: 그렇죠.
2: 되는 거죠. 결코 드문 일이 아니고요. 즉, 과거에는 80세 노후의 끝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80세의 이유가 오히려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발생하는
0: 그러니까.
2: 시기입니다.
0: 이게 이제 건강보험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고민하셔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80세 이후 노년기에 접어들면 아니 뭐 병원 갈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병원 갈 일은 점점 더 생길 거고 그때 보험 혜택이 탁 끊겨버리면 이거 큰 공백이죠.
2: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 100세 보장도 짧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기대 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의료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암이나 심장 뇌혈관도 예전에 비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었다면 지금은 조기에 좀 발견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오래 생존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0: 그럼요.
2: 그죠. 문제는 오래 사는 만큼 치료받는 기간도 길어졌다는 거죠. 네, 80세 보험이 끝났는데 82세에 암이 발견되거나 85세에 뇌경색이 발생한다면 치료비는 본인이 전부
0: 그러니까.
2: 부담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보장 기간은 그대로인데 수명만 길어지면 보장의 공백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 상상만 해도.
1: 네, 그 의료비 통계를 보더라도 이런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건의료 관련 조사에 따르면 노인 암 환자의 생애 마지막 1년 동안 사용하는 의료비는 평균 수천만 원 수준에 이르고 특히 사망 전 3개월 동안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평생 사용하는 의료비 가운데 20% 정도를 생애 마지막 1년에 사용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젊을 때보다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료비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은 보장 기간이 단순히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노후의 의료비를 대비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0: 그렇네요, 그렇네요. 평생 내가 보험료 열심히 냈는데 정작 제일 필요할 때, 제일 저 병원 많이 갈 때, 자주 갈때 보장이 끝나버린다면 이거 너무 허탈할 것 같은데요?
2: 네, 바로 그점 때문에 보험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래된 보험이라고 무조건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 보험에도 지금은 판매되지 않은 좋은 조건이 유리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새 보험을 갈아타기보다 현재 가입한 보험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0: 아예 다 부수지 마시고 리모델링, 리뉴얼 저희가 추천해 드립니다. 문득 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해결해 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문제 내주시나요, 오늘?
2: 네, 제가 내겠습니다.
0: 이병훈
2: 네,
0: 팀장님.
2: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보험증권 제목에 100세 만기라고 적혀 있으면 모든 특약 보장도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보험증권

0: 100세 만기 이렇게 딱 간판이 나와 있으면 간판에 나와 있으면 모든 특약에 대한 보장도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야, 이병훈 팀장님이 잠깐만요. 잠깐 생각해 볼게요. 100세 만기 돼 있으면 다 100세 보장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보장 내용들도. 근데 모든 특약에 대한 보장도 뭐 이렇게 강조하시니까 함정이 있나 싶기도 한데. 근데 뭐 간판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상품도 다 돼야 되겠죠? 네, 모든 특약에 대한 보장도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저는 오! 아니라고요?
1: 네, 정답은 X고요. 예. 그 청취자분들도 보험증권 잘 보셔야 되는데 보험증권 제목에 100세 만기라고 써 있는 거는 대부분 주보험, 주계약 기준이고요.
0: 주계약 기준?
1: 네. 많은 분들이 주계약이 100세면 모든 특약이 100세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는 암, 뇌혈관, 심혈관 같은 거는 80세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숨은 보장 공백이라고 부르는데 보험증권을 자세히 보면 의외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주 계약에 대해서만 똑같은 보험 상품이 내가 가입한 같은 상품이라 해도 주 계약에 대해서만 100세 만기 뭐 80세 만기 이게 딱 적용이 되는 거고 생각해 보니까 특약이 붙는 거네요.
1: 네.
0: 하나하나씩.
1: 그리고 뭐 갱신형으로 돼 있는 것도 많아요.
0: 아, 다 다를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0: 항목마다.
1: 100세 만기라고 20년 100세 만기라고 해서 그게 보험료가 오르지 않겠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오를 수가 있는 경우도
0: 그렇구나.
1: 굉장히 많고 구성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보장 기간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0: 아니, 나는 어느 보험사에서 뭐 상담받고 어떤 보험 상품 계약해 가지고 갖고 있는 거 있어. 근데 그거 다 100세 만기야.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일이 아니네요.
1: 그렇죠.
0: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장 항목마다 다를 수 있다는
1: 거. 네, 달라요.
0: 좋습니다. 숨은 보장 공백 확인해 봐야 된다. 만기 문제 말고 또 확인해야 될 거 있을까요?
2: 네, 일단은 지금 그 확인하셔야 될 게 현재 의료 환경과 맞지 않는 특약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0: 예.
2: 우리 예전에는 입원비 많이 받으면 보험 잘 들었다 이렇게
0: 그 앞에
2: 하시는 분들
0: 사연 본 것처럼
2: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많았는데 지금은 현재는 입원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는 추세예요. 뭐 당일에 입원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0: 예.
2: 그리고 수술보다는 시술이 또 많아졌고
0: 네네.
2: 암 환자도 90% 가까이 다 통원으로 치료를 합니다.
0: 아, 그렇구나.
2: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액의 보험금을 받는 입원비 특약 같은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뭐 암이나 뇌심장질환처럼 이렇게 치료비의 부담이 큰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제대로 높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0: 진단비. 네.
2: 네, 그래서 과거에 좀 불필요한 특약을 줄이면서 보충을 하신다면 보험료 부담도 좀 늘리지 않고 대신에 효율을 좀 높일 수가 있는 거죠.
0: 큰 질환에 대한 진단비, 주요 치료비 보장
2: 네,
0: 이런 식으로.
1: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0: 네네.
1: 많은 분들이 60대인데 지금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라고 물으신 분이 있어요.
0: 맞아요.
1: 네, 근데 네. 요즘은 고연령층을 위한 건강 상품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0: 네.
1: 유병자 보험도 많이 출시됐어요. 그래서
0: 예.
1: 뭐 오랫동안 약을 드시는 분도 보험 가입하는 상품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0: 예.
1: 근데 물론 연령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0: 네.
1: 기존의 보험을 활용하면서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방식이라면 충분히 현실적인 설계가 가능하고요. 무조건 늦었다고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가입한 보험에 대한 부분도 점검해 보시고
0: 예.
1: 건강 상태 그리고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 이번은 리모델링 이제 생각하실 때 무조건 100세 보장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건가요?
2: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보험은 어디까지나 이제 본인의 여력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0: 예.
2: 예를 들어서 50대가 넘으신 분들이
0: 예.
2: 보험을 좀 보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0: 예.
2: 90세 만기까지만 보장받는 보험을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0: 예.
2: 그리고 요즘에는 80세까지만 보장받도록 가입했다가 90세, 100세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0: 그래요?
2: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0: 그런 거 좋다.
2: 이 예. 현재 내가 보험료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부담할 수 있느냐 이런
0: 예.
2: 부분들을 잘 따져보시고
0: 네.
2: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0: 예. 자, 의료 환경에 맞지 않는 특약들 갖고 계신 거 있을 수도 있답니다.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암, 심장, 뇌혈관 질환 같은 핵심 특약의 만기도 함께 살펴보시라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도 연결해 드립니다. 질문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지금 2839번님 사연부터, 네.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18주 상태이신데 태아한테 맥락막 총낭종, 낭종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혹시 태아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1: 네, 이게 맥락막 총낭종 말이 어렵죠.
0: 네, 어렵네요.
1: 그러니까 뇌에 이제 무럭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0: 아, 낭종이 있다.
1: 네, 네.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나중에 지나면 그게 또 없어지던가 아니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 현재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예. 대신에 다른 검사를 했을 때 다른 그 소견 초음파 검사에 소견이 있다고 하면 예. 가입이 좀 거절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 하나만으로는 이제 보험 가입하는데 제한은 현재는 없어요.
0: 그렇군요. 네.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뇌 MRI 검사하고 막 이러면 이렇게 낭종 각하는 무럭 같은 관련된 경우 있잖아요. 근데 네. 아이가 지금 태중에 아이가 이렇게 이상이 있다 발견됐으니까 일단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태아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셨고요. 5791번님은 휴일에 발목을 접질려서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혹시 응급실 치료비도 실손보험 보장이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2: 네. 응급실 가셔서 일단 치료비가 발생되면 실손보험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고요.
0: 네.
2: 간혹 이제 가입한 보험 중에 뭐 응급실 내원비 같은 이런 특약들이 있을 수 있어요.
0: 예.
2: 그리고 예를 들어 접지르게 되면 뭐 골절이 되신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깁스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해당 치료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예. 이런 항목들이 있다면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5791번님이 걱정하신 건 이제 특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필이면 휴일에 다치는 바람에 응급실 치료를 받으셔서
2: 네.
0: 혹시 일반 명실이 아닌 응급실에서는 뭐 제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셨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2: 네.
0: 거군요. 예. 2263번님 사연. 네. 고혈압 그리고 당뇨가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도 실비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아까 저 유병근 팀장님 설명 중에 살짝 들어가 있던 내용 같은데 요즘은 뭐 유병자 보험도 많이 나오고
1: 네.
0: 예. 만기도 아까 저기 김 팀장님 설명 중에는 만기도 이제 연장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2: 네네.
0: 그랬다 그랬으니까 네. 가입 되지 않나요?
1: 네, 가입은 이제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약을 이제 고지혈, 고혈압, 당뇨 약을 드시는 분은 네. 실손 보험을 가입을 해도 네. 받아주는 보험사도 있지만 안 받아주는 보험사도 있고 그리고 보험료 할증이 붙어요. 할증이라는
0: 네.
1: 거는 이제 보통 실손 보험료가 50대 여성이면 뭐 3, 4만 원대다 네. 하면 보통 그 병력에 따라서
0: 네.
1: 20, 30% 보험료를 더 높게 낼 수도 있고.
0: 네.
1: 또 약을 또 어떤 약을 든 거에 따라서 더 보험료를 또 올려서 또 낼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거 감안해서 일단 심사 올려봐야 될 것 같고
0: 알겠습니다.
1: 두 번째는 간편 실손이라는 게 있는데
0: 예.
1: 그거는 유병자 전용 실손이에요.
0: 예.
1: 그거는 약을 드시는 이제 전용 상품인데 일반 실손과 보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0: 네.
1: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가입은 되시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군요. 아,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간이 예, 괜찮나요? 요거 하나 더 할까요? 8221번님. 지금 2세대 초반 실비보험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갱신이 되니까 이게 예, 보험료가 너무 커져가지고 5세대로, 지금 이제 5세대인 건데 5세대로 갈아타는 게 맞는지 건강한 편이라서 평소에 병원 많이 안 가는 50대입니다 하셨어요. 5세대 실손보험 질문이네요.
2: 사실 이거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좀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0: 예.
2: 그렇지 않은 경우도 뭐 이거는 개개인의 차이에 좀 다른데
0: 네네.
2: 어찌됐건 2세대 실손보험이 지금 5세대보다 보장이 더 좋은 거는 맞습니다.
0: 예.
2: 그런데 그만큼 보험료는 많이 내야 되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이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0: 알겠습니다.
2: 내가 병원을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예.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 예. 자, 오늘도 두 팀장님과 함께, 두 전문가와 함께 돈 되는 정보 가득 나눠드렸습니다. 아, 가시기 전에 아무리 바빠도 이거는 마무리를 예,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네요. 원포인트 정보, 이거 하나만은 꼭 짚어주신다면 두 분 어떤 거 골라주시겠어요?
1: 네, 그 앞전에 그 설명 들었듯이 뭐,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0: 예.
1: 내 삶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키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0: 오히려 네. 내 삶을 네. 괴롭게 만든다.
1: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 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0: 예.
1: 아니면 결국에는 그 보험료로 인해서 유지를 못해서 해지했을 때 더 손해가 크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보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기준으로 첫 출발점이 그거라는 말씀이고.
2: 네. 네, 제가 상담하다 보면 보험 가입해놓고 10년 동안 증권을 한 번도 안 꺼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보험 점검은 반드시 누구한테나 필요합니다. 예. 하루라도 빨리 점검해보세요.
0: 알겠습니다. 이병호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드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이제 저희도 물러갈 시간입니다. 선우정아의 상상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K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6: TBS 교통정보
7: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홍제 램프에서 홍은 램프 구간의 3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연희 램프에서부터 밀려서 이후로도 홍제문터널 입구까지 정체가 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월릉분기점에서 중랑교 구간의 3차로에서 보수공사로 이 일대에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불편하고요. 일산 방면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차량이 많아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여의 하류에서 여의 상류 구간 내 1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이 일대 정체고요. 이후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김포 방면으로는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청담대교에서부터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내가 주인 허리케인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10명 중에 7명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스몬비족이라고 하던데요. 스몬비족, 좀비처럼 스마트폰만 보며 걷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교통사고 같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거북목에 목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까지 신체 구석구석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데, 오늘도 역시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걸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릴 적에 큰 돈을 주운 한 남자가 평생을 땅만 보고 걸었다고 그러죠. 그에게 남은 건 동전 수백 개. 하지만 계절마다 달라지는 하늘과 나무색과 사람의 표정은 전부 놓쳐버렸습니다. 매일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있는 우리는 자, 뭘 놓치고 있을까요? 호모 에렉투스. 두 발로 서서 목을 고추 세우고 걷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연중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진심원입니다. 산 넘어 산.

사람이 앞을 보며 걸을 때 시야는 120도에서 150도 정도지만요. 스마트폰에 집중하면은 10도에서 20도로 이게 줄어든다 그래요. 또 소리에 대한 반응도 평소보다 5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보이고 못 듣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대신요, 라디오 듣는 건 괜찮답니다. 귀에 이어폰 꽂고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들으면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걸어가는 거, 이건 아주 좋습니다.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천가연이 부릅니다. 만리동 고개.

0: 때문에 미치겠다. 돈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수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구이구이 채우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소통이 아니라 허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욱 씨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우리 더워서 어떻게 지냈어 그래?
1: 응?
0: 아, 야, 너 많이 탔다.
1: 네, 너무
0: 시큼하네. 네. 아, 어디 좀... 알바하다 왔냐?
1: 아, 밖에 저, 요즘 자주 나와가지고 밖에 네, 네. 저쪽 잠실 쪽에
0: 잠실 쪽.
1: 나와가지고
0: 여기까지.
1: 예,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아, 나도 모르게 나왔네 말이. 예.
0: 아, 거기 다니는구나.
1: 아, 많이 탔어요. 예. 네. 아이고, 지하철 타는 거 좋아해가지고.
0: 아, 그치, 시원하고.
1: 예.
0: 그, 제가 말해요. 그 뭐, 여름 피서 같은 거 안 갔다 왔겠네?
1: 아니요, 상가 갔다 왔습니다. 아, 예. 갔다 예. 가족들 데리고.
0: 아, 근데. 아, 내가, 예. 오늘 아주 저 새벽에 꿈꾸다 깜짝 놀랐어.
1: 왜?
0: 꿈속에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1: 네네네.
0: 와,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다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1: 어, 뭐라고?
0: 최일구 씨.
1: 예.
0: 시한부 인생이래.
1: 아, 또 무슨 얘기 하시려고 또. 왜 그런 거야 또.
0: 아, 그 얼마나 살아요? 그랬더니. 네. 의사 선생님 뭐라는 줄 알아?
1: 뭐라 그랬는데?
0: 50년 살겠다는데.
1: 아, 50년 더 사신다고?
0: 네.
1: 어떡해요. 아, 큰일 났네, 진짜. 아우.
0: 뭐가 큰일 나, 이 사람아. 앞으로 50년 더 살겠다.
1: 시한부 맞네. 아, 참.
0: 자.
1: 한 100년 더 사셔야죠.
0: 자, 시작에 앞서서 문자 안내 여기 있잖아.
1: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장사 안 돼서 많이 요즘 짜증나시죠?
0: 아, 정성 들여 읽어 좀. 어? 건성건성 읽지 말고.
1: 정성 들여 읽는 거예요,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짜증난다. 예? 문자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너무한다. 갑질 이런 거 너무 좋고요. 돈 떼인 분들 예, 문자 보내주세요. 이래서 난 화가 난다. 또 어떤 일이 있었다 오늘. 진짜 너무 화나는 일이 있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 메신저 TBS 앱은 아, 무료고요. 예. 선물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당첨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0: 예, 요즘에. 좋습니다.
1: 예.
0: 지난주에는
1: 선물 많잖아요.
0: 선물 많이 남았지. 지난주에는 쉬었잖아요. 그죠? 네. 자, 이번 이제 에너지를 많이 모았을 테니까
1: 아,
0: 오늘 열심히 그렇습니다. 좀 화를 좀 잘 내주세요.
1: 그럼 지금 쉬는 동안 뭐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제가
0: 뭐가요? 가지고 뭐가?
1: 선생님 뭐 어떻게 쉬셨을 거 아니에요? 같이.
0: 그렇지.
1: 아닌가?
0: 예. 네. 우리도 휴가를 갔다 왔지.
1: 아, 그럼.
0: 우리도
1: 아,
0: 쉬어야 될 거 아니야.
1: 출연료도
0: 출연료도 못 받는데.
1: 어, 그럼 녹음이었어? 네. 그 일주일은?
0: 일주일 녹음.
1: 아, 녹음이셨구나.
0: 네. 좀 관심 갖고 좀 들어주시지 마라. 네 거 많이 나갔어.
1: 아,
0: 대화는. 어? 거의 매일 나갔어, 이 사람은.
1: 아, 그래? 네, 여러분들.
0: 자, 네. 지금부터
1: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0: 함께 대신 화내주는 남자 네가 인간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를 양주 수색대 청취자께서 보내주셨네. 네. 하루에 10km씩 산책하시는 이분 1096번님인데 요즘같이 더울 때는 이제 못하셨겠지. 그런데 문자를 길게 보내주셨네요.
1: 네.
0: 안녕하세요. 최국 씨.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여름 휴가로 정남진 장흥 물축제 다녀왔거든요. 낮에는 쏟아지는 물줄기 다양한 행사와 먹을거리. 저녁에는 유명 대형 가수들이 많이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큰 행사 잘 치르고 며칠 전에 친정에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나와서 창피하기도 하고요. 이 멀리 양주에서도 정남진 물축제 연지 보리밥 착한 가격 여러 번 자랑하고 하면서 장흥의 딸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요. 군청 관계자분들 제발 자랑거리 만들지 못할 망정 깎아 먹지는 맙시다. 제발 장흥의 딸로서 창피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군청 관계자분들 부탁드립니다.

0: 드려요. 군수님, 제발 부탁합니다.
1: 무슨 말,
0: 뭔 일이 있었나?
1: 무슨 말이에요?
0: 장흥에? 예?
1: 그 안 좋은 소식이 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0: 그니까. 양주 수색대님은 안 오는데, 아, 기사가 났었나 봐.
1: 어떤 기사?
0: 뭐, 바가지 요금 그런 게 났었나 봐.
1: 아, 바가지 요금.
0: 장흥 물축제 가가지고.
1: 예? 아, 진짜. 예.
0: 그 한마디 해야지.
1: 아, 그러니까, 이게 여름철만 되면 이게 이렇게 문제예요, 이렇게. 예? 아, 뭐 이렇게. 아, 같이 다들 힘든데, 뭐 이렇게, 왜 바가지 씌워, 왜? 적당히 봐도 적당히 해, 좀! 아니 그 좀 서로서로 좀 이렇게 잘 해줘야 또 많이 오고 또 이렇게 해줘야 적당히 먹어! 같이 좀 살자 같이 좀 먹고 살자 같이 좀 나도 힘들어 나도 진짜 이거 햇살론 받아가지고 가는 거야 이해 좀 해줘라 좀 아 진짜 우리 거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바가지 씌워가지고 이렇게 어 잘 먹고 잘 살면 좋아 이렇게 적당히 먹어 적당히 적당히 자 여기까지입니다
0: 여기까지? 네 자, 네가 인간이야 한번 해줘.
1: 네가 오랜만에. 인간이야?
0: 두 번 더 해.
1: 네가 인간이야?
0: 두 번 한 번 더.
1: 아 힘들어.
0: 한 번 더 해.
1: 네가 인간이야?
0: 너 요새 형 얘기하면 막 안 하려고 그래.
1: 힘들어가지고. 아예 진짜 체력이 좀 딸려요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더.
0: 뭐 삼계탕 같은 거 먹어야지.
1: 그런 거 좀 먹어야 되는데.
0: 삼계탕. 근데 햇살론 햇살론 대출 받아서 뭐 어디다 쓴다고?
1: 예?
0: 햇살론 대출 받아서.
1: 저는 햇살론도 안 나와요.
0: 안 나와? 네.
1: 아니 그냥 형 소리고 네. 잠깐 우리 말복 지났나?
0: 아직 안 지났어. 14일 날.
1: 원래 입추가 그럼 더 먼저 와요? 말복보다?
0: 그렇지.
1: 왜? 말이 안 되잖아요.
0: 입추.
1: 왜 입추가 더 먼저 오지?
0: 말복. 저 말복은 네. 말복, 초복, 중복, 말복은요. 24계절 안에 네. 24절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야.
1: 아 그럼 뭐야 그건?
0: 그냥 그 세속적으로 뭐지? 그
1: 뭐?
0: 민간에서 하는 그런 네. 행사의 날일 뿐이지.
1: 아, 민간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냥?
0: 그렇지. 그러니까 아~ 입추, 그다음에 24절기가 뭐냐? 입추 다음에 말복이 아니고 입추 동시, 쳐서.
1: 뭐 예, 그런 거잖아요. 경칩 네. 뭐 이런 거.
0: 그다음에 뭐 있잖아요. 네. 입추 쳐, 아~ 입추 이런 거 있어.
1: 그럼 뭐 초복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뭐 더워진다 뭐 이런 건 아니네 또.
0: 그렇죠. 네. 네. 셋이 풍속이지. 초복, 아~ 중복, 말복은.
1: 혹시 삼계탕 팔아먹으려고 만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0: 그건 내가 안 만들었어.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1: 아, 여러분도 아주 좋은 거 하셨습니다. 그 24절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네. 조종말복이.
0: 그렇죠. 네. 자, 1577번님께서 최국 씨 글쎄요 3주 전에는 익지도 않은 수박을 한 개 따가고 이번에는 가지를 몽땅 다 서리를 해갔어요. 야 요새도 서리하는 사람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거 큰 도둑이 아닌가요?
1: 아,
0: 최국 씨 혼좀 내주세요.
1: 그렇죠.
0: 이거는 마음으로 네. 말을 좀 해야 돼.
1: 그 우리가 그 옛날에 진짜 먹고 살기 네. 힘들 때 애들이 이렇게 가끔 하나씩 이렇게 서리하면은 그래 우리 같이 좀 나누죠 뭐 이런 느낌으로 했던 그런 거지 지금 이거는 지금 가지 쳤다라며 이거 절도 아니야 야 이 도둑놈아 갖고 와 야 해도 해도 너무 이게 야 이건 너무한 이거 선 넘은 거 아니야 이거
0: 갖고 어? 오긴 어떻게 갖고 와 다 먹었을 텐데
1: 아 그리고 뭐 익지도 않은 걸 따가지고 어떻게 해 어? 뭐 할 건데 그거 익지도 않은 거 따가지고 이거 아주 그냥 이러냐? 네가 인간이야? 어?
0: 화성에 보낸다고.
1: 이런 토둥놈 같은 놈은 이제
0: 화성 보낸다고 그래. 일론
1: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에 보내버릴까 보다. 화성에는 얼마나 더운 줄 알아? 공기도 없고?
0: 너 화성 가봤어?
1: 너 거기 가는 순간 끝나는 거. 에?
0: 화성 가봤어?
1: 사진으로 봤어요. 사진. 영화로 보고.
0: 진짜 화성 더울 것 같지 않아요?
1: 에. 불화자잖아. 그거 불화자 그러니까. 아니야? 화성?
0: 낮에는 엄청 덥고.
1: 불의 별.
0: 그 화성에는 네. 저게 없잖아 또.
1: 뭐가 없어요?
0: 대기권 그런 게 없잖아. 공기가 없잖아 거기는.
1: 다른 데도 없지 그거는. 예.
0: 아, 지구는 있잖아 이 사람은.
1: 지구, 그러니까 지구 빼고 다 없잖아.
0: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하겠냐고.
1: 그러니까 거기 가 그냥 네. 누가.
0: 너 거기 가고 싶어 그래.
1: 거기 가가지고 그냥 수박 실컷 쳐먹어라 그냥. 어? 시원하겠다 아주.
0: 화성에서 수박이 네. 나오냐?
1: 아니 이거 여기서 서리에서 가져간다고.
0: 야 여기서 화성 가는데 6개월 걸리는데 그 사이에 다 썩지.
1: 지금 우리 대화 되게 유치한 거 아시죠? 네, 빨리 넘어가시죠 이제. 빨리.
0: 자 이번에는 아니 근데 왜 네가 읽고 네가 화 좀 내면 안 되냐?
1: 쉬엄쉬엄해.
0: 아니 쉬엄. 노래 좀 틀어 형 힘들어.
1: 쉬엄쉬엄쉬엄쉬 문자도 안 오고 뭐.
0: 그러니까.
1: 아 문자 좀 보내주세요 진짜. 아 너무 돌아시네. 화나는 일이 없다고 요즘에 거짓말하지 마요. 어? 요즘처럼 화나는 일 많은 데가 어디? 빨리 보내 문자.
0: 자. 이 노래를
1: 샵 0951.
0: 예, 좋습니다. 힘든 싱어 출신의 예.
1: 저거 봐. 가수. 싱어도 힘들대 지금. 힘든 싱어.
0: 광표 가수가 부릅니다. 추억의 포장마차.

0: 네, 힘든 싱어 광표 가수의 노래 추억의 포장마차. 옛날에는 참 포장마차가 많았는데 다 어디 갔어?
1: 그러게요. 그 왜 뭐 네? 도로 정비 사업
0: 여의도
1: 때문인가?
0: 옛날에 보면 말해요. 네. 크, KBS 별관이
1: 맞아. 맞아.
0: 그 MBC 앞에 그 사거리에도 네. 많았었어.
1: 네, 그 빨간 그러니까, 포장마차. 네.
0: 맞아. 술 한 잔 따라 놓고 네. 술잔에 키스하면 네. 광표 그 가수가
1: KBS 그래. 별관 앞에 좀 많았고
0: 그때는 그때 기업형 포장마차가 많았지. 네.
1: 그리고 네. 대학로 저 옛날에 대학로에서 연극할 때. 네. 예, 네, 거기 대학로에도 포장마차 엄청 많았어요.
0: 아, 그랬죠. 어, 네. 포장마차 많았지.
1: 어, 네. 막 진짜.
0: 그렇죠. 이게 이제 술잔 따라놓고 키스만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들이부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 뭐 건강을 나빠지고.
1: 어? 진짜 어렸을 때 저 20, 30대 때는 네. 오로지 진짜 술을 취하기 위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지.
1: 네, 뭐 네. 마시고 나발이고 뭐 음미하고 나발이고. 그냥 취하려고 먹었던 거야.
0: 말 그래. 네. 약간 이제 부적절한 거 같고.
1: 지금 네. 생각하면 참.
0: 아, 근데 저, 니가 그 얘기하니까 저, 파블로가 그러는데 너 주사 있다고.
1: 예? 네? 저요? 네. 되게 많이 먹으면 있어. 그러니까 되게 많이 먹으면 그냥 완전히. 그러면 이제 주사가 있지.
0: 아유, 그러는 파블로는 주사 없을 것 같아? 예? 네. 네?
1: 근데 저는 주사가 뭐 네. 누굴 뭐 패고 뭐 이런 게 아니라.
0: 네. 자지 넣어, 그냥. 네.
1: 그냥 그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그냥 들어 넣어 자요. 그러니까 네. 뭐 화단이건.
0: 그렇지.
1: 보도블록이건. 네.
0: 자, 거기까지 하고요.
1: 울어요,
0: 자,
1: 울어.
0: 9253님께서, 오늘은 녹방 아닙니까? 야 최욱 씨, 이거 사과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생동감이 없으면 지금 녹음인 줄 아시잖아. 자, 청취 여러분, 9253번님, 네. 생방입니다, 생방.
1: 이거 뭐, 아니, 얼마나 더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포장마차 들어 넣어 잤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예? 오늘 대체 얼마나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0: 자, 7338님께서는 퇴직하고 19년 차 다마스로 용달하는 77살 젊은 형아입니다.
1: 어이구.
0: 교차로 내에도 엄연히 차로가 있는데 간혹 차로를 무시하는 인간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또 하나 넘버에 헛자 하자 호자 들어가는 차 렌터카 운전하는 인간들이 유난히 법규 위반 난폭 운전 많이 합니다. 최국 씨 네. 한마디 부탁해요.
1: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7338님 눈에 띈 어허하호 허하호 차로 지켜 차로 지켜 운전을 어디로 배운 거야 뭐 똥구 어? 뭘로 배운 거야 이거 운전을 어? 야 지키라고 아이 나 진짜 너만 죽는 거 아니야 다 가는 거야 이거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숟가락 내려오고 싶어 똑바로 앉자 똑바로 어 지금 앞에 봐 어 깜빡이 안 켜 확
0: 네가 인간이야
1: 어디 끼어들어 차선 지켜 네가 인간이야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펴가지고 화성으로 보내버린다 진짜
0: 아 딴 거 좀
1: 화성 넘어 토성 명왕성 천 은하계 너머로 까져버려
0: 은하계가 아니고 아, 태양계 넘어
1: 아 죄송합니다 아. 태양계 뭐 그게 그거고
0: 뭐가 그게 그거야 은하계 안드로, 태양계 다르지
1: 안드로메다를 그냥 요단강 건너라
0: 괜히 아는 척하지 네. 말고 자 이어서 1121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개인택시 기사인데요 하나 제안합시다 네가 인간이야 말고요 이란에 하메네이하고 파티하다 트럼프한테 미사일 맞고 싶어 이런 거 어때요 이야
1: 상당히 정치적이신 분이에요.
0: 근데 하메네이가 지금 이란 하메네이 누구 얘기하는지 알죠?
1: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0: 아니 그 아들.
1: 아들?
0: 아들 아니야?
1: 아니 하메네이는 돌아가신 분이고.
0: 아 그래?
1: 네 아들은 뭐더라 이름이?
0: 아, 아들 이름이 뭐야 지금?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1: 하메네이 주니어인가?
0: 이란에 하여튼 하메네이하고 파티하다가 트럼프한테 미사일 맞고 싶냐. 아 이거 무섭네.
1: 이거 방송심의규정 괜찮아요?
0: 네. 네가 뭐 그런 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고
1: 이란에 하메네이하고 파티하다가 트럼프한테 미사일 맞고 한 방에 가고 싶어?
0: 아이 타격감 있네 야
1: 즉사야 즉사
0: 미사일 맞으면 기분이 어떨까?
1: 기분이 어딨어요 그냥, 그냥 호상이지 느끼지 못하고 가는 거지 뭐
0: 청취자 여러분께서 저 요청이 있어가지고 네. 그대로 저희가 읽어드렸어요
1: 좋은데 이거?
0: 미사일 맞고 싶어
1: 어?
0: 지금 앞에 거 키니까.
1: 근데 생각하면 이거 뭐 되게 잔인한 거예요. 한 방에 그냥 그렇지.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는 거 아니야.
0: 쓰지 말까?
1: 아니 진짜 나쁜 놈들한테만 이해하죠. 진짜 나쁜 놈.
0: 그렇지.
1: 어? 진짜 완전 갑질하고 예. 막 이런 사람들.
0: 그럴 때는 한번 써보자고. 예. 예. 이어서 0038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우스 꽃 농원인데요. 더울 때 마시려고 당근주스 1000ml짜리 12병을 농원에 놓고 외출하고 돌아와서 냉장고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걸 누가 홀랑 다 가져갔어요. 아. 진짜로 짜증나. 이거 아. 미사일 때려. 미사일. 아. 이거 미사일 때려야 돼. 미사일 맞고 싶어 그래.
1: 아까 뭐였지?
0: 아니 그 앞에 거 하지 말고. 네. 어.
1: 미사일 맞고 미사일 맞고 싶어? 네. 이게 뭐야?
0: 뭐 알아서 해 그러면.
1: 미사일 맞고 싶냐고? 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가져가? 아주 너무하네 진짜. 어? 아니 농원이면 또 시골 아닙니까? 그 요즘 시골 인심이 이게 아닌데 진짜. 야 이 도둑 네가 인간이야? 네. 아, 저 어떡합니까, 진짜.
0: 진짜 도둑이네. 그냥 가져갔다니까.
1: 요즘에는 진짜 그래요. 이게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하셔야 돼. 어떡합니까, 이거. 네. 갖고 와! 갖고 와!
0: 다 마셨어?
1: 너 당근이 얼마나 몸에 좋은 건데. 몸에 좋은 거는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홀랑 훔쳐가지고 그냥 짜증나게. 어? 네가 인간이야?
0: 네. 자, 5564번님. 안녕하세요. 일구행님, 일행님 쓰신 건가요? 아마 일구행님 쓴 것 같아요. 일구행님, 최국 씨, 안녕하세요. 성인 PC방 운영하는 나쁜 사람, 혼 좀 내주세요. 불법 바카라로 하루에 수백, 수천 탕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가요?
1: 한국에 네? 있죠. 지하에.
0: 부자가 이런 걸 하겠어요. 돈 없는 분들의 고열을 짜내는 나쁜 XX, 열받아!
1: 네. 564님 되게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혹시 아니시죠? 네. 경험담 얘기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네. 아무튼.
0: 아, 우리나라에도 불법 박하라 하는 데가 네. 있나 보네. 네.
1: 불법은 하면 안 되지.
0: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발음해야 돼.
1: 그러니까.
0: 불법이라고 발음하라고.
1: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걸 차려가지고 진짜 어? 경찰 선생님들 빨리 저 단속해 주세요.
0: 뭐 하다 말어.
1: 힘들어. 왜 힘드냐, 미치겠네.
0: 체육이 네. 오늘 안 되겠다. 앰뷸런스 불러야
1: 돼. 초반에 너무 힘을 쓴 것 같기도 하고.
0: 네. 다음 주 예. 자, 6623번님께서 교통 제보를 하나 보내셨어요. 서서울 호수공원 주유소 앞 김포공항 방면 1차선에 3중 추돌 사고로 많이 막힙니다. 서서울 호수는 어디 있는 거야?
1: 네? 서서울 호수공원. 서울 호수공원.
0: 서울 호수공원 생각. 예.
1: 김포공항 방면. 아유 어떡합니까.
0: 예. 예. 자 이어서 1387번님 두 분 안녕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요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사한 짐입니다. 지금 보기에도 높아서 더 상차할 수가 없는데. 예, 저 사진이시구나. 예. 예. 없는데 예. 남은 짐을 더 올리자고 해서 안 되니까 차 안 돼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니까 예. 계속 실어보자고 해서. 단속 걸리면 벌금 나와요 그랬더니 차 한 대 더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휴 힘듭니다. 네. 1387님께서 이제 네.
1: 예.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요.
0: 그러니까
1: 화가 엄청 나셨어요 지금 표정이.
0: 1387님 네. 얼굴 뒤로 셀카를 찍었는데 얼굴 뒤로 이제 그물로 네. 1톤 트럭 정도 되는데 짐을 이렇게 쫙 그 감싸놨어. 근데
1: 아이고 이거
0: 저거 신 데다 더 실자고 그랬다가 네. 그래다 벌금 낸다 그랬더니 차 한 대 더 불러라 그랬다. 진작에 그러지. 네. 에이구.
1: 아니 이거 그 나 입장 받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이거 유출사 사고라면 어떡할 건데? 어? 싣는 게 다 규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쩌려고 진짜. 아, 너무하시네, 진짜로. 적당히 싫어했지? 야! 적당히 싫어! 적당히 싫어! 운전하시고 우리 기사님 이거 불안해서 어떡하려고. 이거 만약 사고라면은 다 기사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냐. 야, 이 나쁜 니가 인간이야? 적당히 싫어, 적당히 싫어. 벌금 나오면 뭐 벌금 내줄 거야? 그럼 니가 운전하든가, 니가 운전하든가. 야, 니가 리어카에 싫어가지고 니가 이사하든가. 아!
0: 화성 가고 싶어, 그래.
1: 왜 이렇게 화성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진짜.
0: 그 금성 가고 싶어.
1: 아, 금성 가고 싶어! 금성이 바뀐 거 알아? LG로.
0: 야, 정말 최극이 내 박수 한번 쳐줄게.
1: 아, 진짜.
0: 취연료 일어났냐 안 받으면서 이렇게 몸을 던져가면서 화를 내고 있어. 네,
1: 우리 기사님, 화 많으시겠지만.
0: 네, 최극이를 안전을 위해서 빠블로 PD가 출연료는 못 주고 노래 한 곡 주겠대. 이안경이 부른대요. 거기서 거기.
1: 거기서 거기지 뭐.

0: 네, 이한경의 거기서 거기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듣고 있는 동안에 네. 최구 씨, 네? 요 봐. 문자 참.
1: 뭐라고?
0: 와, 최국이 응원하는 문자가 그냥 쇄도하고 있어.
1: 아, 네. 감사드립니다.
0: 예. 0711님께서 최국 씨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초보 개인 택시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1: 아우,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아, 초보시구나. 예. 아주 꼭 대박나시기 바라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항상. 예.
0: 이어서 34
1: 혹시라도 저 만약에 타게 되면은 좀 깎아주세요.
0: 3449번님께서도 정말 최국 씨가 고생이 많네요. 출연료 한 푼도 받지 않는데 대신 화내주니 이러다가 최국이 혈압으로 쓰러질까봐 걱정됩니다.
1: 저도 걱정됩니다. 쓰러질까봐.
0: 근데 출연료 안 주냐 그러니까 파블로가 주겠대.
1: 아 진짜?
0: 돈이 아니고 현물로 주겠대.
1: 현물로? 네. 뭐 있는데? 뭐.
0: 감자 한 박스하고 한 한 망이 있대.
1: 감자 한 박스 감자 싹 텄겠네. 그거. 제가 알기로는 몇 주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0: 청취자가 보내준 건데.
1: 예. 아직도 있어요?
0: 아, 몇 주 전에 아니고 최근에 받았나 봐.
1: 아, 그래요? 예,
0: 준비해놨대.
1: 예. 아, 저 좋죠. 하나 예. 주세요.
0: 그래요. 이따 가져가세요.
1: 박스랑 예. 햇마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햇마늘 한 망일때.
1: 예. 감사합니다.
0: 마늘 비싼 거 아니야?
1: 저 딱 집에 예. 들어갈 때 어깨 딱 펴고 들어가야겠네. 그냥 햇마늘 한 망. 와이프 얼굴에 확 던지면서 그냥. 야!
0: 돈 벌어 왔어? 왔어 이거 와. 마늘 와. 벌어 왔어?
1: 밥 차려 와!
0: 아, 저 밥 안 줘? 밥 안 줘, 집에 가면?
1: 제가 안 달라고 합니다. 안 달랍니다, 제가.
0: 자, 4454번님께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회사가 바쁘다고 해서 연차 휴가도 못 쓰고 회사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요. 사장은요, 혼자서 가족 타고 해외여행을 가버렸어요. 아... 최국형, 시원하게 화 좀 내줘요.
1: 진짜 너무하다, 정말. 진짜. 사장, 야! 야! 사장이면 다야? 사장이면 다냐고! 어! 사장질 그따위로 할 거야! 야! 직원들이 일할 일 시키고, 너는 휴가 가냐? 이런 네가 인간이야? 야, 그럼 지금 직원들도 휴가를 보내고 당신은 가든가!
0: 그치?
1: 사장이 말이야, 사장이면.
0: 그치?
1: 사장이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 아니야? 어? 가장 애착을 갖고 직원들을 사랑하고 챙겨주고 채워줘. 네가 휴가를 못 가더라도 직원을 보내주고 어? 직원 휴가 보내고 네가 일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이런 진짜 에이 진짜 에이 진짜 어 침 뱉으면 안 되나? 옆에다 뱉은 벽에다 뱉은 거야 벽에다가
0: 나한테는 안 뱉었어.
1: 예, 예, 예. 아 진짜 하메네이랑
0: 미사일?
1: 어 하메네이랑 아, 뭐였더라? 아 진짜
0: 하메네이하고 만나서
1: 하메네이랑 트럼프랑 파티하다가 미사일 맞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예 대충 알아들으세요.
0: 자 이어서 일상.

0: 씨한테 그런 평가를 받을 때 그런 걸 바로 보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최욱이 너도 출연료고 이런 뭐 10원 그런 거에 목매달지 말고.
1: 아 근데
0: 청취자들 보람을 느껴.
1: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솔직히 네. 우리가 예전에 네. 네? 예전 이거 제대로 돌아갔을 때
0: 출연료 받을 때 네,
1: 선배님은 MC고 저는 게스트잖아요.
0: 그렇지.
1: 네, MC는 선배님 그래도 좀 예? 보람 듯이 좀 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네. 게스트는 얼마
0: 너보단 좀, 너보단 좀 받았지. 예,
1: 게스트는 네. 얼마, 뭐, 한 몇만 원 받아요. 예. 근데.
0: 그때 한 10만 원 안 받았냐?
1: 그 세금 떼면은 그때 9만 얼마 들어왔는데. 그때는 못 느꼈어요.
0: 오.
1: 예, 일주일에 한 번 뭐 9만 얼마 들어온 거 뭐 얼마나 돼. 근데 이게 정말 안 들어오니까. 예. 야, 되게 이게 정말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그 돈이구나. 예.
0: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야. 네. 네가 지금 출연료를 못 받고 있는 게 그 네. 돈의 그 소중함 있잖아. 그런 걸 일깨워주잖아.
1: 아니,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0: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1: 아니 있냐? 나는 진짜
0: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1: 뭔가 좀 우리가 좀 뭐게 좀 뭐 이게 청사진을 좀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이건 뭐?
0: 아니 너 그쪽에 아는 사람 많이 있지 않냐? 네? 없어?
1: 몰라요. 어떻게
0: 아니 거기 간다며 잠실 그쪽에.
1: 아, 그쪽이랑 상관없어요.
0: 아, 상관없어? 아,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 아, 야,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 지금.
1: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냐, 진짜.
0: 자, 이어서 0554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에 화물 운송하는 사람인데요. 콜 잡아서 운송하는데 주선사 사장들이 너무너무 콜비를 많이 뜯어갑니다.
1: 아,
0: 예를 들어 10만 원에 2-3만 원은 기본으로 뜯어갑니다. 조금만 뜯어가라고 해줘요.
1: 작작 좀 뜯어. 작작 좀 뜯어. 작작 좀. 10만 원에 3만 원 뜯어가면 못하라는 거야 이거. 어? 3만 원 뜯어가고 그 7만 원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세금 내면 그 남지도 않아.
0: 적자야 적자.
1: 적자 적자. 거기다 기름 적자. 넣고 진짜 기름 넣고 참 일면 기름값 더 들고 야.
0: 차 할부값 내야지.
1: 할부값도 내야 되고 할부값 그래. 보험료도 내야 되고 자동차세 내야 되고. 그래. 아우 진짜.
0: 때 되면은 저 타이어도 갈아야
1: 되고.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타이어 얼마인 줄 알아? 또 뭐 있어?
0: 그렇게 말해.
1: 작작 좀 뜯어 결론은.
0: 적자야 적자 그래.
1: 네가 인간이야 마이너스라고.
0: 네, 네, 좋습니다.
1: 아 목 아파. 아, 너무 아프다 목이.
0: 야 컨셉으로 그러는 거야 진짜로 그러는 거야?
1: 아니 컨셉입니다.
0: 자 6828번님께서는 주말 농장에 걸음하려고 닭똥 한 푸대를 사다 놨는데.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아유 이걸 또 누가 가져갔어요?
1: 야 닭똥도 가져가냐? 아 정말 진짜
0: 값은 4,500원밖에 안 하는데 도둑질해서 농사지은 거 먹고 아. 살이 되고 피가 될까요?
1: 야 하다 똥을 훔쳐간다 정말 야 진짜 사람 환장한다 진짜 야 그
0: 이렇게 아, 이렇게 네가 똥 훔쳐가면은 내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
1: 네가 똥 훔쳐가면 내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어 하다 똥을 훔쳐가? 야, 닭똥도 냄새가 얼마나 심한 줄 알아요, 진짜.
0: 아, 독하지.
1: 야, 너 진짜, 오지다, 정말, 너도. 아우, 진짜. 야, 너도 그 정도면 되게 절실했던 모양인데. 그렇게 살지 마. 남의 거잖아. 왜 엄청한 걸?
0: 남의 눈에 닭똥 같은 눈물 흘리게
1: 하지 마. 네가 똥 싸가지고 네 걸로 해! 어? 야, 네가 닭고기 먹고. 치킨 먹고 싸면은 그게 닭똥일 거 아니야? 니 걸로 해, 니 걸로!
0: 아이고.
1: 아, 죄송합니다. 식사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0: 마지막에 네. 닭똥이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1: 닭똥 같은 놈이 뚝뚝 떨어진다고? 내 눈에는. 아, 네, 형님의 그 어떤 문학적인 표현. 역시 국문과.
0: 아, 좋았습니다.
1: 아, 못 이겨. 경희대 국문과.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미스.
1: 아, 뭘 또 와요?
0: 아, 44분밖에 안 됐어.
1: 그래? 네, 알겠어요.
0: 자, 사랑의 감초 듣고 오겠습니다.

0: 이승임의 사랑의 감초 재밌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아까 그 막 닭똥도 훔쳐가고 막 그랬나 그랬잖아요. 네, 네, 네. 0529님께서도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 우리 염론도요, 걸음을 20호대나 누가 훔쳐갔대요.
1: 아, 또 이런 일이 있구나. 종종 있네. 참, 그게 네.
0: 논에 그 농사하시는 분들이 갖다 놓은 걸 갖다 그렇게 훔쳐가 그래. 저 그냥 가면 안 돼. 한마디 해. 야. 미사일 맞고 싶어 그래. 에? 미사일 맞고 싶어. 곡사포 맞고 싶어 그래.
1: 아이고, 너. 아, 사람 왜 이렇게 잔인해졌어요.
0: 그럼 물총 맞고 싶어. 아, 물총 가지고는 나 약하지.
1: 아니, 곡사포를 때려. 아니, 걸음 훔쳐갔다고 곡사포를 때려버려.
0: 못 때릴 거야, 그러면. 어? 못 때릴 거야.
1: 그냥 비비탄 정도로 해요.
0: 비비탄.
1: 그냥.
0: 비비탄 맞고 싶어 그래, 그럼.
1: 비비탄 한 100발 맞고 싶어! 저기, 10m 앞에서.
0: 100발 맞으면 죽어!
1: 아, 10m 앞에서 맞으면 괜찮아요. 따가운 정도.
0: 가져와, 그래, 빨리.
1: 갖고 와! 갖고 와. 너, 니네 논 그거, 저기, 어? 수확률 높이자고. 남의 논 그렇게 망치게 할 거야? 아, 저, 이게 제가 뭔가 있어 보이게 말하려면 안 되는구나. 선배님처럼 그게 안 된다, 나는.
0: 8176 정치자께서는 자기 신발인 줄 알고 가져간 손님한테 신발 돌려달라고 화 좀 내주세요. 두 번밖에 안 신은 새 건데 택시기사인데 트렁크에서 가져갔어요. 올게 뭐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어.
1: 정말 진짜 너무하다. 이건 뭐 똥 훔쳐가고 걸음 훔쳐가고 이젠 뭐 신발까지 훔쳐가? 아니 그걸 왜 가져가 그거를? 어? 아니 우리 옛날에 네. 저기 그런 적이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네. 진짜 저기 옆집에 신발 이렇게 빨아가지고 말려놓고 막 이렇게 훔쳐가고 그런 애들이 있긴 있었어요. 어?
0: 근데 왜 나보고 우리라고 그래? 너하고 나하고 같은 아니, 세대냐? 우리라니.
1: 이게 선배님 때는 또 더했을 거 아니야. 예. 네. 그렇잖아요.
0: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1: 아니, 그 옛날에 우리가 그런 시절도 아니고.
0: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은 너하고 나하고 같이 맞먹냐? 어?
1: 알았어요.
0: 저희 세대 그래요. 저희 세대. 네.
1: 야, 진짜 정말 지금 2026년에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신발을 훔쳐가? 신발을 도대체가. 어? 니가 인간이야? 그렇지. 그 새 거를 말이야, 새 거를. 어? 이거 트렁크에 있는 거를.
0: 그렇지.
1: 근데 제가 봤을 때. 자기 건 줄 알고 모르고 이렇게 가져갔을 그런 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진짜로 훔쳐간 거면 진짜 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0: 지금 8176님께서는 네. 그렇게 저 인자한 걸 바라지 않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세게 화 좀 내달라는 거야. 그렇게 가야지.
1: 아까 두 번밖에 안 쉬는 거.

0: 두 번밖에.
1: 야, 그렇게 너, 가야지.
0: 너.
1: 그거를 모를 수가 있다.
0: 아, 너 신발 타고 냄새 한번 맡아보고 안 나니까 가져간 거 아니야?
1: 그렇지.
0: 갖고 와!
1: 네. 자. 네. 예지 아빠님께서 구기 형 마늘 들 구기 형 마늘 들고 가면 형수님이 마늘 까 그러실 것 같은데요?
0: 안 가져가겠습니다. 예, 네, 100%예요.
1: 아. 자, 이어서 3645님께서 문자 긴 문자를 보내셨네. 최국 씨, 지난주 토요일 파주 가막산 제3 주차장에서 7대 오토바이들이 주차장에 들어와서 주차 라인에 주차하고 그늘에서 푹 쉬고 2시간 지난 후에 시동 걸고 바리케이트를 통과하지 않고 좁은 인도로 빠져나가는 오토바이 7대, 주차비 10원 하나 내지 않고 쫓길로 빠져나가는 오토바이 7대 혼 좀 내주세요. 할리 등 큰 오토바이 타고 와서 주차 라인에 주차시켰으면 당근 주차비 2,000원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못된 미꾸라지 라이더들. 그 좁은 샛길로 사이사이 빠져나가는데 참 나빠 보였어요.
0: 아이고.
1: 그 비싼 오토바이 타면서 고작 2,000원을 못 냅니까? 가막산 제3 주차장에 7대 세운 미꾸라지들 혼 좀 내주세요.
0: 가막산 제3 주차장 7대! 오토바이 7대!
1: 할리.
0: CCTV에 다 찍혔어!
1: 아, 좋아, 좋아.
0: 어? 확 신고해버려가지고 그냥 과태료 네. 그냥 더 왕창 더 그냥, 어? 물리기죠. 갖고 와! 돈 내, 빨리! 네. 다시 와서 계산하고 가! 아니 몇 천만 원짜리 오토바이 타면서 주차비 2천 원 꼴라 2천 원을 안 내. 2천 원이 또 큰 돈이면 큰 돈이긴 한데 그게 몇 천만 야 없어 보여. 그치. 되게 없어 보여 그거.
1: 할리 탈 자격 없어 그래.
0: 야 할리를 타면서 2천 원을 안 내? 너는 그런 할리 탈 자격도 없어. 어?
1: 나줘 그래 나줘.
0: 나줘. 나줘. 아 나 그 면허 없어요 그거. 선배님 줘. 선배님
1: 나도
0: 줘.
1: 나도 없어 나도 없어.
0: 어? 바꿔 88로 바꿔. 스쿠터로 바꿔, 스쿠터로!
1: 아니,
0: 전기 자전거 타고 다녀, 전기 자전거!
1: 지금 할리, 이거, 저 검색을 해보니까 1억짜리도 있네?
0: 그러니까요. 엄청 비싸요, 할리는.
1: 이야, 이거 뭐죠?
0: 뭐, 배기량이 뭐.
1: 승용차보다도 비싸네.
0: 와.
1: 할리 탈 자격 없어, 그래.
0: 아유, 니가 아유, 자, 너 같은 인간이 할리라는 거를 타고 다닌다는 거 자체가 진짜, 아유, 날아가, 이게 웬일이냐, 이게.
1: 그죠? 자. 자 이제 여기까지 지금 53분 자 이제 다 했어. 아유 최욱이 수고했다 오늘.
0: 예.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다 내용이 다 누가 뭐로 쳐갔다. 돈 안 내고 갔다.
1: 더위한테 한번 참 그 승질내. 더위 빨리 가 그래.
0: 아 좀 덜 덥잖아 요즘에.
1: 아 해 빨리 시간 없어. 한마디만 해 빨리 가 그래.
0: 야 그만 좀 덥자. 덮어.
1: 빨리 가 그래.
0: 빨리 가.
1: 그렇지. 한 번 더. 해.
0: 빨리 가. 오지 마. 야 너 때문에 지금 뭐 바닷물 고기도 다 죽고 막 난리 났어 지금.
1: 자 오늘 끝곡입니다. 청취자가 이 노래를 시청해 진영의 달달한 나 때려주세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혁 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아, 정말 수고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1: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0: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4: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계속해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반포대교 부근 3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 중이라 뒤로 영동대교에서부터 밀리고요. 반대 하남 방면으로는 여의상류에서 한강대교까지,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반포대교에서부터 정체입니다. 한강다리 중에서는 반포 영동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사고가 있습니다. 여주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이 진행 중이라 정체고 부근 4차로에서도 작업도 하고 있어서 이 부근 정체가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의 화재가 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레시피컬을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곡입니다. 리지감. 이쁜 꺼뿐이. 꺼뿐이.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숨이 턱 막히는 더위,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뒤척이다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좋은 음악 한 곡이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여름밤을 책임질 남자, 허리 디스크쇼의 낭만주의자 황당무계 이종환 선생입니다.

0: 장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부자 비다제야 과육자부. 그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적은 사람이다.
1: 야 적어.
0: 저희도 그렇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그 부는 작은 바람에도 감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장 잔고는 얇아도 그 마음만은 늘 넉넉한 남자. 하지만 개털 인생 황당 이 경황 오늘도 그 겸손하게 열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어서 오십시오. 이종환 선생님이 아니고 이종황 선생님입니다. 말짱 황자 이종황 선생님.
0: 최국은 시작할 때 찐으로 웃더라.
1: 네, 장자가 누구예요?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장자 뭔 뜻입니까?
0: 뭐 장자면 어떻고 뭐 공자면 어떻고 미자면 숙자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이란 게 공수래 공수가 아니겠습니까?
1: 공수래 공수구는 왜 나와요 여기서?
0: 아무튼 그 내게 강 같은 관세음보사 일구야 첫 곡 노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첫 곡 아 좋습니다. 네. 어떤 곡입니까?
0: 자 오늘은 그 미국을 대표하는 아주 젠틀 신사입니다. 네킹콜의 L.O.V.E. 기억나시죠 최우 씨?
1: L.O.V.E.
0: 노래할 때
1: 그렇지.
0: 아 그건 좀 틀리고
1: 틀려요?
0: L
1: 오 옛날에는 L.O.V.E. 그랬는데
0: 너는 어디 거? 자, 그 1965년에 발표된 곡으로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알파벳 하나 하나에 담아 노래한 아주 재즈 팝의 명곡입니다.
1: 그렇게 노래하면 뭐가 좀 달라 보이나 보죠?
0: 그러니까 뭔가 그 단어 하나 하나마다 그 계속 번역을 해주지 않습니까?
1: 그 L은 뭐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0: 에, 몰라요 마이크. 고급한 여름날까지 아주 그냥 오늘 시작할 때 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킹콜의 L.O.V. 갑니다.
2: It'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0: 네, 멋진 재즈 한 곡 잘 들었습니다. 네킹콜. 선생님.
1: 예.
0: 아, 네킹콜 이분 영어 발음이 완전 퍼펙트합니다. 서준호죠?
1: 미국 사람이야.
0: 그렇죠. 네킹콜. 이분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1: 뭐 미시시피 상고나 뭐 공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거기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L. L은 당신이 날 보는 방법을 위해서. O. O는 내가 보는 유일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V. V는 그 너무너무 특별하게. E. E는 그 당신이 흠모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더 많이.
0: 선생님.
1: 네.
0: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그렇게 스마트폰 찾아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1: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미리 찾아놓는다 이거를.
0: 나 안 물어보는데.
1: 너 물어보려고 그랬잖아.
0: 선생님, 어. 과유불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유불급.
1: 그러면 이제 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제 다음 곡은 물어봐야지. 네. 3983님이 선생님한테 질문 문자 보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종강 선생님. 폭염에 무사하신가요?
1: 아유, 건강합니다. 네.
0: 선생님께서 사셨던 구한말 때는 어떻게 피서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1: 잠깐만. 아니, 제가 그 1937년생인데, 아니, 3983님은 무슨 구한말까지 나오고, 일제 강점기면 몰라도, 응, 너무 보내버리네. 네. 빠블로, 3983도 보내버려. 어.
0: 아니, 근데, 일제 강점기 때 더위는 어떻게 피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1: 절대 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등목이나 하고, 뭐, 예? 개울가에서 놀고 뭐.
0: 아, 집에 저 수도 같은 거 없었어요?
1: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0: 그럼 뭐 있었어요?
1: 우물이 있었죠, 우물.
0: 오, 우물이 있었어요?
1: 자세한 건 그 따로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예. 자, 아, 시원한 레모네이드 한잔 마셨고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1: 자, 다음 곡은 1970년대. 이야, 이 전 세계를 디스코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형제 그룹. 혹시 우리 최혜구 씨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0: 누구요?
1: 비지스.
0: 아, 비지스 좋죠, 비지스.
1: 최혜구 씨도 빚이 좀 있었죠?
0: 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죠.
1: 1977년 영화 Saturday Night Fever.
0: 아, 요 노래?
1: 예,
0: 그... Night Fever, Night Fever.
1: 그쵸? 예.
0: Night Fever, Night Fever.
1: 날씨가 더우면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사운드 트랙을 그 맡으면서 디스코 시대를 상징하는 아주 밴드가 되었습니다.
0: 네.
1: 오늘 그 들려드릴 Night Fever 한 번 더 해주시죠.
0: 뭐요?
1: Night Fever.
0: Night Fever.
1: 네. 네. 처음부터.
0: Night Fever, Night Fever.
1: 그렇죠.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
0: 여기 주연이 누가 했어요?
1: 잔 트라볼타.
0: 오, 야, 역시 37년생 노련하십니다, 선생님.
1: 그 잔 트러블 그 춤 기억하시죠?
0: 나의 뒤번, 아, 함을 찌르는 춤.
1: 예, 예. 춤과 함께 아주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0: 제가요, 이때만 해도, 이 나의 티버 이거 유행할 때만 해도요.
1: 예.
0: 제가 저, 이 청량리 일대를 돌아다니잖아요.
1: 청량리 쪽?
0: 예. 그쪽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아, 그러면 저, 잔 트러블 다 떴다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나팔바지 입고 다닐 때였는데.
1: 좀 트러블이 좀 많았겠구나.
0: 알면 많았습니다. 예.
1: 자, 아무튼 이 지금도 여름밤이면 아주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디스코 명곡. 경쾌한 리듬과

0: 8세트의 창법이 아주 어우러진 그런 곡입니다.
1: 뭐예요?
0: 8세트 창법.
1: 8세트?
0: 8세트. 그냥 가창자가 자신의 그 일반적인 음역대보다는 그
1: 아, 고음 처리하는
0: 그렇죠.
1: 거.
0: 그렇죠. 예. 그 서양의 창법. 보통 뭐 가성 같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0: 예.
1: 비지스가 더 유명한 거예요? 이글스가 더 유명한 거예요?
0: 나 그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만해, 임마.
1: 자, 노래 듣겠습니다.

0: 스티브와 나이프 좋았습니다. 9629 청취자님께서 선생님한테 문자 보냈어요. 예. 종황 선생님 목소리가 많이 젊어지셨네요.
1: 아, 제가 그 어제 누가 염소탕을 이렇게 좀 사주길래 먹었더니 좀 기력이 제가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0: 아주 뭐 힘이 있습니다 선생님.
1: 근데 뭐 한 그릇에 2만 원이 넘어. 와,
0: 2만 원짜리를 먹었어요?
1: 그, 제 돈은 안 냈으니까 간만에 바닥까지 그냥 핥아먹었습니다. 9629님도 이왕 뭐 문자 주신 김에 경제적 여유가 되시면은 누룽지탕이라도 한 좀 부탁드립니다.
0: 염소는 괜찮죠?
1: 아이, 여름에는 그 네. 염소탕 많은 게 또 없지 않습니까? 아이, 또 몸 기운도 살아나고.
0: 김처봉만이 청취자 문자

0: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케미가 기대 가득입니다. 그런데 황당 선생님, 호가 개털이에요? 뭐예요? 궁금해요? 호가 뭐예요? 호가.
1: 제 호는 황당입니다.
0: 황당한 게 줄임말.
1: 황당. 황당하다, 황당.
0: 개털은 뭐예요, 개털은?
1: 개털은 뭐, 그냥 제 메롱인 상태를 나타내는 별명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아, 근데 개털도 저기 우리말로 써서 개털 그러면 좀 무서워 보이지만, 이거 한자로 바꾸면.
1: 예.
0: 뭐예요, 개털? 한자로 바꾸면.
1: 견.
0: 견.
1: 모.
0: 그렇죠. 견모. 어떻습니까, 형님?
1: 견모는 뭐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0: 견모 이종화.
1: 그냥 타면은 안 되나 해요.
0: 제 호가 뭔지 아세요?
1: 뭡니까?
0: 반딧불 형제의 수플륜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1: 형님.
0: 왜?
1: 이 녀석이 그냥 쥐쥐라고 좀 살살해뒀더니 찍찍거리고.
0: 자, 이제 다음 순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디스크쇼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즉석 신청곡 지금부터 받습니다. 샵 0951로요.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채택된 첫 번째 사연과 신청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1: 저희가 사실은 뭐 이게 거의 즉석으로 받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제가 가장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0: 그렇죠.
1: 왜냐면 또 영어로 이렇게 뭐 한글로 안 써주시고 영어로 막 써주시면은 제가 좀 읽기가 좀 디피컬트 할 수 있기 때문에.
0: 아,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그걸
1: 그래도 그래요? 좀 옆에다가 한글로 yesterday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문자 4817님의 사연입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 손님이 너무 줄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놓고도 그 하루 종일 시계를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그냥 씩 웃지만 가끔은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수고한다,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해줘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0: 아,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전국의 사장님들 한번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분들께 어떤 노래, 위로의 노래를 들려주실 겁니까, 그러면?
1: 오늘은 제가 이 노래를 그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예.
1: 당신이, 너가 힘들 때 내 이름만 불러주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달려갈게.
0: 홍반장에?
1: 그러니까 그런 라는 노랫말이 아주 따뜻한 어쿠스틱 피아노 선율과 함께 합니다. 힘들어도.
0: 아, 합성인가요, 그러면?
1: 그렇죠. 힘들어도 그 들어보시면 멜로디를 아실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힐링송입니다. 캐럴킹의 You've Got a Friend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0: You've Got a Friend?
1: 두부 말고 유부.
0: 선생님은 이런 친구 있었어요? 힘들 때 이름만 불러도 달려오는?
1: 근데 사실 뭐 제가 이제 오랜 시간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오기는 옵디다.
0: 네.
1: 오기는 오는데.
0: 오, 좋네요, 그러면.
1: 근데 그놈들이 또 뭐 내 사골쇠 훔쳐가고 뭐 등에서 칼도 꽂고 아무튼 믿을 놈 없습니다.
0: 사월쇠가 아니고요. 사글쇠요, 사글쇠.
1: 바쁜데 아무거나 해.
0: 아니, 근데, 에? 캐럴 킹? 이분은 그 미국의 왕손인가 봐요? 예? 여자 가수면 퀸일 텐데? 그죠? 킹이라 그러는 거야. 알죠?
1: 그만해, 마, 좀.

0: you got a friend. 너는 친구가 있어서 좋겠다. 뭐 이런 뜻이죠? 번역을 하면?
1: 뭐, 알아서 하십시오.
0: 아, 선생님이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2: 영어,
0: you got a friend.
2: 영어 진짜 몰라.
0: 몰라요? 자, 그러면 1081님의 문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선생님, 그 연세도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세요? 남다르게 특이한 목소리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별도로 뭐 운동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2: 제가 뭐 어저께 그 염소탕 기운이 참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은 제가 뭐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 살짝 이렇게 거동만 해도 뭐 다행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2: 제가 1537년생인데 이 나이
0: 1500...

0: 37년이요?
1: 1900. 치아가 지금 이렇게 빠져서 그래.
2: 그 아침에 그냥 눈 뜨면 기적이구나.
0: 네.
2: 뭐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염소탕도 먹었으니까 한우도 먹게 축협계좌 좀 불러드릴게요.
0: 염소탕 먹으면 염소 소리가 막 절로 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 뭐 이런 소리?
2: 그쵸, 예.
0: 예. 그, 나, 소리 나세요? 염소탕 먹고 나면? 이야. 선생님 참 귀여우십니다. 근데요.
2: 너만큼 귀엽겠니, 내가?
0: 근데 아까 제가 이 DMC 형 나오다가.
2: 네.
0: 그, 저보다 14년 선배를 만나 뵀거든요. 그럼 그분이 이제 81살이신데.
2: 예.
0: 선생님은 지금 아흔 넘으셨잖아요, 그죠?
2: 그쵸.
0: 선생님의 80대는 어땠습니까?
2: 80대는 뭐 계속 채권자들에게 이제 쫓겨다니면서 숨어 다니라고.
0: 아, 참.
2: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0: 견모 인생이시네, 견모 인생. 네. 0623님께서 황당 선생님, 날씨도 덥고 개털이라고 그러셔서 몸보신하시라고 조금 아이고. 성의를 보내드렸는데
2: 아이고.
0: 저번에 농협을 못 찾아서요.
2: 네.
0: 오늘은 오이도 수협에 왔는데 계좌 번호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황당 선생님?
2: 아, 이 사람, 잠깐, 이 사람 지금
0: 장난... 빨리 저 수협 계좌 불러주세요.
2: 아,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도 이 사람 닉네임이 뭡니까?
0: 0623님.
2: 수협 오이도 지점이요? 그 계좌번호 타령하지 마시고 그 오이도의 그 청원 경찰한테 좀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0: 지금 오이도까지 갔다 오신다고요?
2: 오이도가 어디 있습니까?
0: 오이도가 저쪽에 그 참외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이도?
2: 그래?
0: 네.
2: 아, 거기까지
0: 서해안 쪽에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거기까지 갈 차비도 없는데 아, 참 큰일 났네.
0: 자, 다음 문자 예,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 문자는 9034님의 사연입니다. 열대야 때문에 며칠째 그 잠을 뒤척이면서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새벽 그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은 알람이 울립니다. 몸도 축 처지고 의욕도 사라지네요. 오늘 좀 시원하게 기운 좀 나는 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0: 이분이 저 패턴이 비슷하네요.
2: 아, 그렇습니까?
0: 아, 선생님은 자다가 안 깨십니까?
2: 거의 그냥 눈뜬 채로 자기 때문에 잔 건지 깬 건지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0: 아,
2: 최일규 씨도 새벽에 자꾸 깨고
0: 뒤척이고. 아유, 자주 깨죠. 2시간 잤다 깨고 1시간 잤다 깨고 뭐 그러다가 깨요.
2: 네. 지금은 자는 겁니까?
0: 나이는 못 속인다고 하더니 아 참. 그런데 선생님
2: 예.
0: 이 무더위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서 90 인생이신데
2: 예.
0: 후학들을 위해서 뭐 좋은 팁 없어요?
2: 그러니까 사실
0: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는지
2: 특히 요즘에는 이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0: 선생님
2: 예.
0: 근데 90살 맞아요 목소리가?
2: 아, 조금 많이 젊습니까?
0: 예.
2: 염소탕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말입니다. 이열치열입니다.
0: 이열치열.
2: 더운 곳에서는 더운 곳, 차가운 곳엔 차가운 곳. 1979년.
0: 예. 이열치열에 차가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한치안이 나와야 차가운 거죠.
2: 난 그렇게 받아들였잖아. 대충 해, 그냥. 1979년 발표된 디스코의 여왕.
0: 네.
2: 도나 썸머 아시죠?
0: 알죠, 도나 썸머. 네, 그... 여름에 대표 가수 아닙니까?
2: 그렇죠. 도나 썸머의 대표 히트곡. 하스터.
0: 하스터.
2: 그렇죠.
0: 따라라 하스타
2: 따라라는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밤의 열기를 아주 오히려 뜨거운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노래입니다.
0: 네.
2: 오죽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0: 썸머죠 이름이.
2: 이름이 썸머.
0: 아, 썸머. 응? S-U-M-M이야. 썸머.
2: 도나 윈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0: 아, 이상하지 마.
2: 도나 썸머입니다. 네. 하스타.

0: 영화에서 뭐 파스타 베이비 투나잇 그러잖아요.
1: 네.
0: 뭔 뜻이에요?
1: 오늘 밤 뭐 뜨겁게 뭐 좀 보내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0: 베이비 투나잇.
1: 너 19 베이비 너 오늘 좀 오버한다.
0: 꽃마리님께서 황당 선생님 선곡이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1: 아유 꽃마리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0: 일산 멋쟁이도 오이도역까지요 공짜로 갈 수 있어요. 지하철 타시고.
1: 아, 그 제가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군요.
0: 아, 그걸 어떻게 모르셨어요? 아유, 돈 내고 타셨습니까, 그러면?
1: 아유, 일산 멋쟁이님, 제가 그거 좀 받으면 반띵 해드리겠습니다.
0: 뭐를 받아요?
1: 저기 오이도 가서 그 맡겨놓은 돈 있으면은 제가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0: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1: 말만 그러는 겁니다.
0: 1371님께서 종황 오라보니 지금쯤은 커밍아웃 하세요. 사실 연세를 20살 높여 소개하셨다고 아무리 들어봐도 60대 후반 같아요.
1: 아, 제 목소리가 자꾸 좀 오늘 영하게.
0: 아이, 젊은, 이 염소탕의 문제입니다.
1: 아, 네. 좀 있으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될 겁니다.
0: 3321님은 황당 선생님 선곡 최고예요. 선생님, 저희 동네에 염소탕 잘하는 집이 있거든요. 내려오시면 제가 푸짐하게 대접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건강이 최고잖아요.
1: 그 계좌로 주시면 제가 어제 먹은 집 가서 다시 사 먹을게요.
0: 어디인데요, 여기가 근데? 여기 상암동이에요?
1: 아니, 저 근처에 있습니다. 예.
0: 근데 한 가지 2만 원 비싼 거 아닙니까?
1: 내 돈 내는 거 아니잖아. 아니, 좋은 차는 제 돈으로는 못 사 먹습니다. 고기도 참 많고, 예.
0: 아, 2만원짜리가 고기가 많이 들어갔군요. 네. 6512님께서는 황당 선생, 일부 선생 두 분의 아

0: 저기 선생님 말이죠. 앞으로 디테스 차일드만 있고 뒤프로 디테스 차일드는 없나요?
1: 뒤로 맞을래? 앞으로 맞을래?
0: 노래 듣겠습니다.

0: NT열스 듣고 왔습니다. 8325님께서요. 이종황 선생님은 일구님이 옆에서 놀리면 목소리가 더 젊어지고 있어요. 쥐가 찍찍 흐흐흐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이 프로 4시까지 말고요. 5시까지 더 하세요.
1: 아니 그 출연료도 지금 안 주는데 줄여도 지금 될까 말까요? 5시까지 하면 그냥 1시간만 하겠습니다.
0: 여기 오면 저 버스비는 줘요?
1: 안 줍니다.
0: 그 어떻게 오세요?
1: 나 어저께 출발했어. 더 죽는 줄 알았어.
0: 이 삼복더위에.
1: 그러니까.
0: 아니 어디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쟤네들?
1: 그러니까. 그 아니
0: 좀... 아니 91살 대신 저 게스트를 갔다가 그래 버스비도 안 주고. 에?
1: 그러니까 말입니다. 에.
0: 뭐라고 한마디 하세요.
1: 즉석으로 뭐 뭐를 좀 물어봐야 됩니까?
0: 뭘 물어봐요, 뭘? 네?
1: 이중왕이 뭐 그만둬야 되나?
0: 아 버스비도 안 주고 뭐라 네. 그러니까. 아니면 그만둘까 아니면 계속 갈까요고요?
1: 네.
0: 아이, 이거 뭐 해보나 마나 계속 해다가 나올 것 같은데. 네?
1: 혹시 알아서 또 그만두라고.
0: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 이종아 그만둬라 버스비도 안 주는데 1번 아니다 그래도 계속해라 2번 꼭 50원 유료 문자로 쏘래 샵 0951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이종황이

0: 그만해라 1번. 아니야, 계속해 2번입니다. 여러분들
1: 지금 변 한번 들어보세요.
2: 지금 금방 이종황이 뭐 그렇게 너 이제 그만 준다고 뭐 이종황이라 그런 192 녀석 진짜.
0: 자, 이번에는 3496번님. 안녕하세요, 최일근님. 이종황 선생님, 날씨도 덥고 요즘 좋은 일도 별로 없고 남들 다 가는 휴가도 없이 일하는데 시원하게 바닷가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듣기에 셰이그님이 좋아하는 여름 음악을 한 곡 부탁합니다. 노래 선곡을 저보고 해라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러면 뭐 제가 선곡을 요 노래를 한번 어떻습니까?
2: 네? 어떤 노래?
0: 13 USA.
2: 네? 그 13 USA가 그 유명한 그룹 아닙니까? 그 비치 보이스의.
0: 비치 보이스.
2: 많이 들어보셨죠? 비치 보이스의 13 USA.
0: 비치 보이스.
2: 그러면 그 13 USA 말고 네. 비치 보이스의 그 또 다른 여름 명곡 곡이 있습니다.
0: 뭔데요?
2: 캘리포니안 걸스라는 곡이 있습니다.
0: 어디요?
2: 캘리포니아.
0: 캘리포니아 가보셨어요?
2: 뭐 꿈에서는 가봤는데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0: 자, 그럼 이 노래 듣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소녀들.

0: 로이스의 캘리포니안 걸스. 근데 서핑 USA보다 좀 처음 듣는 노래가 그런지 별론데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1: 좀 서핑 USA는 조금 막 흥이 나는 거고.
0: 그러니까요.
1: 이거는 조금 까닥까닥거리면서 조금 즐기면서 그루브를 탄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0: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송년들인데.
1: 그 영어는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저 문자 좀 읽어주시죠.
0: 1371님께서 종황어라보니 그만 드시면 저는 다른 방송으로 갈 거예요. 그냥 가시라고 그럴까요?
1: 그분 가시면 저는 그분 따라가겠습니다.
0: 6110님 종황선생님 그냥 이대로 쭉 나오세요. 그만 드시면 안 됩니다. 재미없어요. 종황선생 화이팅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1081님은 매주 이 시간 이 프로그램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선생님께서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됩니다. 네, 2번입니다.
1: 근데 지금 주신 문자

0: 그러지? 1번 그만두면 안 됩니다. 2번 그만두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만두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많고 6745님께서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네.
0: 네.
1: 1번 그만두면 뭐예요? 그냥 시원한 데서 노세요. 그래도 이 방송은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0: 그 참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1: 근데 이제 이 버스비라도 좀 줘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저 회사에서 돈 안 주니까 아, PD라도, 어? 저, 네. 파블로라도 선생님, 저, 버스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0: 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1: 자, 4146번님, 1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시는 시간이 졸음운전하기 딱 좋은 시간인데, 안 나오면요, 교통사고 엄청납니다. 케미 좋은 19시랑 영원히 방송을 해주삼.
0: 아, 우리 사하나 사령님은 좀 연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일구씨랑 하는 거 보니까 네. 연배가 좀
1: 그러네요. 저한테는 일구씨, 네. 선생님한테는 선생님. 그러십니다. 5186님은 그냥 계속해요. 빠른 정상화 기대하면서 그때 월급 많이 달라고 그러세요.
0: 벌써 한 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슬프다 갑자기. 도와주십시오.
1: 아이고. 2707님은 계속하세요. 어제 엄서탕 드셨으니 그 기운 더 나눠주시고 가세요. 시원한 용대리 메바위 사진을 하나 보내드립니다. 용대리가 어디 설악산 인제 용대리에 계셔나?
0: 그렇죠. 예, 대관령 쪽. 예.
1: 아, 거기 이런 폭포가 있습니까? 예? 시원한 외줄 폭포가 있는데요.
0: 자, 2707님 그 사진은 참 아름답고 훌륭하고 아주 무척 시원합니다. 요거 말고 일단 수협으로 010-21-09-.
1: 자, 선생님.
0: 아, 조금만 보내주세요.
1: 자, 그만하시고요. 자, 이제 슬슬 허리 디스크쇼 문 닫을 시간이 됐는데, 이거는 꼭 하고 가야 됩니다, 선생님. 오늘의 네. 유망곡, 뭘로 준비하셨습니까?
0: 자, 오늘 소개할 노래는 허리케인 라디오 실버돌 힘든 싱어 이대가와. 남산의 신곡 차만 타면 오는 데를 준비했습니다.
1: 아, 이 노래가 유망곡입니까?
0: 그렇습니다.
1: 차만 타면 오는 데 차만 타면 올 수 있는
0: 얘 차 태워서 좀 보내면 안 되니?
1: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당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0: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부리방면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의 4차로에서 추돌사고로 이 일대 정체고요. 이후로는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하는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도 작업 여파를 받고 있는데 김포방면으로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의 4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 중이라 청담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으로도 여주휴게소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여주분기점에서부터 2km 구간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으로는 일죽 부근 3km 구간에서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또 판교에서 판교분기점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현재 기온 31.5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대학원 석사 논문 주제 한국어 통사론입니다. 조사 하나, 어미 하나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박어두는 공부죠. 우리는 보통 이런 분들을 국문학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앉으신 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태어나 잘한 분입니다. 20살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2003년에 유학생으로 이 땅을 밟았고 삼성전자와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거쳐 지금은 대학 강단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칩니다. 그 사이 여권의 국적이라는 대한민국으로 바뀌었고 한국 생활은 어느덧 24년 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분께 한국 이야기를 묻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려고요. 우리가 아는 러시아, 진짜일까? 뉴스로만 만났던 그 나라 말고 사람이 살고 있는 러시아, 그 이야기를 고향에서 온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케이스터를 진행을 맡은 이자수민입니다. 여러분, 8월 한복판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더위 속에서도 이 시간을 찾아주신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동안 케이스터리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왔는데요. 오늘은 방향을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한국이 아니라 그분의 나고 자란 고향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고향에서 한국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케이스터리는 TBS와 성공213이 함께 만드는 공동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FM 95.1MHz TBS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고요. 동시에 유튜브 채널 케이스터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골뱅이 K스토리 숫자 2 하나삼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 샵 095 하나로 보내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트워크와 문제가 있어서 생방송으로... 네, 생방송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랑 함께 하시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JTBC의 비정상회담에서 러시아 대표로 활약을 하셨고 지금은 수원대학교에서 러시아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를 쓴 작가이자 한국 문학을 러시아어로 옮기는 번역자이기도 하죠. 아, 러시아에서 온 24년 차죠? 한국에? 24년 차에 살고 계시는 인재 한국인인 벨라컵 일리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1: 네, 안녕하십니까. 일리아입니다.
0: 네, 여기 앞에 카메라 있는데요. 지금 네. 라이브 방송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일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하는데 원래 일리아 씨가 훨씬 더 변하니까 일리아 씨 불러도 되죠?
1: 아이, 그럼요. 네.
0: 네. 네. 아유, 아까 말씀드렸죠. 8월의 한복판입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얘기를 하면 자기네 나라보다 한국의 더위가 많이 심각하게 보거든요. 저도 필리핀에서 왔지만 1년 내내 더운 나라이겠지만 네. 왠지 모르게 한국의 더위가 훨씬 더 더운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서울도 이렇게 더운데 러시아에서 나고 자라셨잖아요. 오랫동안 네. 한국 계시지만 한국의 여름은 몇 년을 겪어도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종류인가요? 아니면 이제 적응 다 된 건가요?
1: 적응이 다 된 것 같습니다.
0: 네.
1: 오히려.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너무 덥다고 느껴졌지만
0: 네.
1: 지금은 뭐 우리 거의 절반 인생 절반 이상 그렇죠. 여기 살았으니까.
0: 그러니까 러시아의 여름과에는 차이는 뭐 있을까요?
1: 뭐 일단은 러시아 동네마다 다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0: 네, 제가 땅이 되게 크니까.
1: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자고 나란 플라디보스 그 나고 자란 플라디보스토크는 한국이랑 뭐 크게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시원해요.
0: 아,
1: 여기보다
0: 약간 습도가 그렇게
1: 습도가
0: 높으세요?
1: 높아요, 되게. 아. 그러니까 같은 동해라서
0: 그렇죠.
1: 예, 네. 습도가 높고 온도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네. 이러면은 그래서 많이 다르진 않은데, 네, 뭐 그래도 특히 요새는 뭐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렇죠. 그럴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이렇게 더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0: 그래서
1: 네. 덥게 느껴지긴 예, 비슷해지고 있어요.
0: 아. 그렇죠. 근데 진짜 필리핀도 습도가 되게 높잖아요. 섬나라이다
1: 그렇죠.
0: 보니까.
1: 네.
0: 근데 희한하게 한국의 더위가 되게 다른 거예요. 훨씬 더 덥게 느껴지는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에서 이렇게 오시면은 물어보면 우리는 1년 내내 더운 나라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름이 훨씬 더 덥다고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1: 더워요. 네.
0: 야, 근데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벨라컵 일리아라고 그러잖아요.
1: 네.
0: 붙여서 쓰시더라고요. 주민등록상에서.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성과 이름의 순서만 바뀌고 사실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름 먼저 하고 성이 나중인데 한국은 성부터 그리고 이름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등록을 하셨을 때?
1: 아,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러시아에서는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 없어요.
0: 네.
1: 그러니까 둘 다 뭐 성이 앞일 수도 있고 이름이 앞이일 수도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막 이렇게 정해진 정착된 그런 규칙이 없어서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게 쓰기도 한데, 네, 한국은 아무래도 성이 먼저 이름이 그 다음이니까, 네, 등록을 네. 했을 때는 그렇게 등록이 되더라고요.
0: 예.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우리가 아마 한 2회 방송 때 우리 일리아 씨를 모셨어요. 근데 그때도 왜 개명을 안 하신 건지 이름을 왜 안 바꿨었는지 저도 제 이름을 너무 길어서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안 하셨잖아요.
1: 안 했습니다.
0: 가능한지도 불구하고.
1: 그렇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은 했어요.
0: 네.
1: 예,
0: 네,
1: 고민은 했는데 심지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식 이름을 지웠어요.
0: 어, 진짜요? 뭐 네. 알려주셔도 될까요?
1: 그거는 예, 그러니까 안 바뀌었으니까.
0: 안 바뀌었으니까. 예, 예.
1: 근데,
0: 비밀이에요.
1: 예, 예, 아직은 비밀이에요.
0: 네.
1: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해 놓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막 그렇게 가정법원까지 가서 개명 신청은 안 했어요. 그 처음에는 그냥 망설이다가 안 했고 이제는 개명에 대한 의지가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0: 아, 익숙해졌었어요.
1: 익숙해진 부분도 있고.
0: 네. 네.
1: 또 오히려 제가 약간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무조건 세 글자가 아닌 이름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0: 그렇죠.
1: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개명하면
0: 네.
1: 뭐 어딘가에 특강 나가서 막 다문화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창피잖아요.
0: 그렇죠.
1: 너도 지금 한국으로 바뀌었는데 무슨 다문화냐.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렇게 반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한국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보여드리기
0: 그렇죠.
1: 위해서
0: 네.
1: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이름이 세 글자가 아닌 일곱 네. 글자인 한국인도 있다.
0: 그렇죠.
1: 라는 것도 이제 조금 그런
0: 맞아요.
1: 생각도 없진 않았습니다.
0: 네. 저는 네 글자입니다. 이름을 그대로 남겨놓고 성만 바꿨습니다.
1: 네.
0: 자, 그러고 보면 저희가 이렇게 이름도 그렇고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사실 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사실 오늘 방송 전에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여쭤봤거든요. 이게 러시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답이 딱 갈리더라고요. 자, 좋은 날씨, 문학. 그리고 뉴스에서 본 국제 정세 이 세 갈래이더라고요. 재미있는 건 이 세 가지 중에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러시아인들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리아 씨가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실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가장 동떨어진 게가 뭐가 있을까요?
1: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곡돼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0: 네.
1: 아예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한데,
0: 네.
1: 가장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러시아 사람들이 잘 웃지를 않는다.
0: 아, 네. 아니 뭐 교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1: 좀 잘 네. 웃는데.
0: 맞아요. 아, 잘 웃지는 않는다. 그런 거 아닌 건가요?
1: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인데, 이게 한국 사람이랑 비교하면 충분히 그래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근데, 또 굳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약간,
0: 네.
1: 기성세대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0: 네.
1: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문화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0: 그렇죠.
1: 이유가 있긴 한데 젊은 세대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0: 역시.
1: 젊은 사람들은 뭐 거기 러시아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되게 많이 비슷해지는
0: 네.
1: 것 같고 또 우리가
0: 네.
1: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0: 네.
1: 심지어 우리가 이제 간 10대 뭐였을 네. 때랑 지금의 10대는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애들은 약간 많이 비슷해진다는 그런 점을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 젊은 사람들은 많이 웃어요.
0: 많이 웃어요.
1: 네. 그렇게 네. 막 무뚝뚝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뭐 유럽이나 미국이랑 10대랑 거의 비슷한.
0: 약간 그 러시아라는 이름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버두갈시 모셨을 때 네. 가장 많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몽거라는 이름을 쓰는 거래요. 몽거라는 말이 되게 안 추운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제발 몽거를 몽거하지 말고 몽골이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데 특히나 옛날 분들이 소련에서 왔어요.
1: 맞아요.
0: 아, 그 이거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1: 아니죠.
0: 아마 그 이미지 때문에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소련이라는 말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1: 요새는 근데 확실히 많이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거의 없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뭐 네.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면 네. 오, 소련에서 오셨구나라는 네.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0: 그렇죠.
1: 요새는 안 그래요.
0: 그럼 혹시 누가 얘기를 하면 혹시 뭐 버두갈시 같은 경우는 이게 정정을 할 때 아, 이거 몽거가 아니고요. 몽골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도 하시나요?
1: 딱히 그런 얘기 드릴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러시아는 이제 소련이라는 네. 나라가 옛날에 있었고 지금은 러시아라는 네. 나라가 존재하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딱히 뭐 정정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0: 야, 근데 요즘에 국제 뉴스를 보면은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중에 사실 러시아 사람들은 북한 편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도 많은데 실제로 러시아와 평범한 뭐 이 시민들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1: 이거는 되게 좀 이렇게 설명이 긴 네. 답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지금은 정치 상황 때문에 정부가 보고 있는 북한과 일반 국민들이 보는 북한이 달라졌어요. 네. 원래는 같았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북한을 보고 거의 대부분 조롱하거나 많이 비웃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북한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대부분 뭐 가난함, 사회주의, 뭐 고립된 나라 이런 그러니까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지는 그렇다는 얘기인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물론 지금은 정치 때문에 러시아 정부에서 북한의 다른 모습을 밀고 있긴 한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뭐 남한과 북한에 대한 그런 차이도 잘 알고 있고 또 뭐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다 남한, 한국으로 그렇죠.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북한은 그렇게 막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요.
0: 와,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듣는 거랑 일반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께 의외일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을 어디에서 온 건가요?
1: 이게 아무래도 뭐 그 정치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0: 그렇죠.
1: 아무래도 소련도 이제 옛날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였고 북한도 그렇죠. 지금 뭐 사회주의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뭐 소련이었을 때 그리고 한국 전쟁이었을 때 근데 소련이 항상 뒤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북한이랑 많은 교류를 한 나라로서 아직은 그 상태가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물론 현실은 그렇진 않은데
0: 그렇죠.
1: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좀 이렇게 사회 속에서 그런 이미지가 아주 딥하게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곳에서 나온 이미지가 아닐까 싶네요.
0: 그러면 이게 반대로 여쭤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 뭐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북한에 갈 거냐 남한에 갈 거냐 남한 당연히 남한에 갈 건데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은 좀 어떤 나라인가요? 이게 북한과 한국의 아예 다른 가태고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1: 그러니까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 뭐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 날씨가 춥다, 뭐 사람들이
0: 무뚝뚝하다,
1: 뭐 문학이다, 뭐 돌스토이 도스토옙스키나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아마 러시아 사람에게 한국 이렇게 딱 하면 바로 나오는 키워드가 아마 첫 번째 기술.
0: 아, 그렇죠.
1: 두 번째 K-POP.
0: 아, 그럼.
1: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일 거예요. 아마 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물론 K-POP 안에서는 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할 사람이 있을 거고 뭐뭐 예. 뭐 기생충이라든가
0: 한류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1: 한류가 그러니까 한류. 문화라는 예. 그런 대중 문화가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지금 크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네. 무조건 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한 명도 빠짐없이 삼성이라고 예. 얘기를 할 거예요.
0: 어, 말씀하셨는데 뭐 한류 아, 삼성이라고 그렇죠. 삼성에서 다니셨었다. 다니.
1: 뭐 그렇기도 하죠.
0: 사실 한류는 아까 얘기했던 거 세계적으로 이제 잘 알고 있는데 뭐 K-POP이든 네. 뭐 오징어 게임이든 이렇게 다 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는 세계적으로 뭐 많이들 열광을 한다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러시아 네. 안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좀 잘 안 오죠 저희는.
1: 높아요. 되게 높아요. 아주 많이 높아요. 제가 놀라울 정도로 높아요.
0: 네.
1: 그러니까 좀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2003년 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북한과 한국의 차이를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0: 예,
1: 헷갈렸고 막 예. 뭐 어디 가냐 뭐 공산주의 국가 왜 가냐 막 이런 사람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은 정말 한국어가 러시아의 네. 그 공식적인 통계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영어 바로 그 다음에 러시아 내에서 가장 많이 배워지는 언어예요.
0: 아~
1: 2위로 한국어가.
0: 한국어가 네. 영어 다음에는
1: 영어 한국어. 네, 바로 그 다음에 한국어고 예. 그리고 또 그 우리가 말하는 뭐 K-POP 뭐 음악이나 예. 드라마나 영화나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지금 웬만한 드라마 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한국 드라마 아니면 네. 한국에서 개봉되는 영화들이 네. 웬만하게 다 러시아 자막이 달리고 아~ 러시아에서 개봉이 돼요.
0: 와.
1: 웬만하게 거의 대부분 다.
0: 그러면 웬만한 거는 다 잘 통하는데 만약에 하나만 굽히자면 이거 가장 잘 먹히는 것 같다. 잘 되는 것 같다. 인식 자체는 뭐가 있을까요?
1: 그거는 너무 사람 바이 사람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일단은 오징어 게임이 정말 컸어요.
0: 그렇죠.
1: 네, 오징어 게임이 그러니까 그때는 뭐 네.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네. 다 그렇게 집에 있을 네. 있었던 때라
0: 그렇죠.
1: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스트리밍을 보니까
0: 그렇죠.
1: 네, 오징어 게임을 무조건 다 봤고요.
0: 네.
1: 뭐 그 이후에는 대부분 이제 뭐 드라마라든가 많이 네. 봤어요. 뭐 요새 뜬 드라마 중에서는 그것도 그 폭싹 속았수다.
0: 아 한참 됐는데 한국에서 그게 나왔을 때는.
1: 네, 그러니까 그 드라마도.
0: 섬청소는 이해 갈까요? 이게 엄청 커다란 러시아 나라 네. 이게 엄청 커다란 나라잖아요.
1: 네.
0: 이 섬이라는 게 제주도에서 짓은 거잖아요. 섬이라는 저는 되게 잘 이해하거든요. 섬나라 섬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이해가 가거든요. 네. 너무 공감이 가고 돼요 그게?
1: 뭐 왜 안 되겠어요 되죠. 네, 뭐 그거는 뭐 국민 드라마 정도는 아니고,
0: 네.
1: 근데 웬만하게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본 얘기죠.
0: 와, 그러면 이 언제부터 2003년 때는 사실상 그때 말씀하시기에는 뭐 남북한하고 남북한은 구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1: 그러니까 그 경제는 뭐 네. 삼성이나 LG 뭐 현대 같은 이름들을 네. 이미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0: 네.
1: 90년대부터 다 알고 있었고
0: 네.
1: 근데 K-POP 뭐 K 문화에 대해서 만약에 모르신 네.

0: 있다면 그 선이 딱 1012년이에요. 싸이 강남 스타일. 그게 고, 네,
1: 2012년.
0: 그게 딱
1: 예.
0: 고점이었어요.
1: 와.
0: 그게 딱 강남 스타일 이후에는 한국에 그 대중음악이
1: 네.
0: 있네라는 인식이 심어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이제
1: 네.
0: 커지기 시작했고,
1: 네.
0: 그 다음 단계로 이제 BTS가 터진
1: 그런 것 같아요. 지금
0: 거예요.
1: 생각해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딱
0: 이게
1: 뜨는
0: 그러니까 우리가
1: 순간이
0: 뭐 물론 한국에
1: 네.
0: 살면서 이 강남 스타일에 대해서 뭐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긴 하는데,
1: 네.
0: 해외에 나가다 보면 이 강남 스타일이 한 역할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마무시한 역할을 한 거예요.
1: 그렇군요.
0: 정말 과소평가를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1: 그렇죠.
0: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한국 문화를 소개해준 그런 역할을 한 노래예요.
1: 와, 엄청 크군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워낙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0: 그렇죠. 거의
1: 떠오르질 않는데 요즘에는 막
0: 10년 전에, 거의
1: 그니까
0: 14년 전
1: 그러니까
0: 이야기니까.
1: 막 지금 생각하면 BTS의 우징우 김이라도 이렇게
0: 그렇죠.
1: 생각하지만 원조가 또 있다는 것이죠.
0: BTS는 2차고,
1: 그렇죠.
0: 1차는 이제 강남
1: 강남
0: 스타일.
1: 스타일이었어요. 와, 그러면 사실상 이게 양쪽 언어에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한국에는 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한국 사람들끼리 다 아는 구청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뭐, 아, 정 때문에, 아, 정이 있어서 그래, 아, 정이 많아서 그래 이런 말이 그냥 흔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다루는 그런 말로는 그런 번역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이 또 있을까요?
0: 아, 뭐 먼저. 그러니까 뭐 먼저 그런
1: 청은 있어요?
0: 정은 있죠. 그러니까 저는
1: 아,
0: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 네.
0: 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1: 네.
0: 한국인만에 있는 게 아니고 거의
1: 그렇죠.
0: 전 세계로 모든 민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1: 네.
0: 개인적으로.
1: 근데 그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0: 설명하기가 어렵긴
1: 각국의
0: 한데
1: 단어가 없어요.
0: 딱 떨어지 맞아 떨어지는
1: 네.
0: 단어가 없을 수도
1: 네.
0: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0: 러시아 말 같은 경우는 그 정에 해당되는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단어가 없긴 한데,
1: 네.
0: 근데 정을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하려면.
1: 그렇죠.
0: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러시아 수업을 하다 보니까
1: 네.
0: 가끔씩 이렇게 딱 정확한 그런 한국어의 단어를 찾기가 매우 힘들어하는
1: 그렇죠.
0: 그런
1: 어떤
0: 때가 있어요.
1: 단어들이에요? 러시아어로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정이랑 같은 개념을 생각해 보자면 이 다스카라는 단어가
1: 다스카.
0: 있는데, 이게 약간 한이긴 한데
1: 네.
0: 한이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은
1: 예.
0: 뭔가가 이제 안에서 맺히고
1: 네.
0: 뭔가에 풀리지 못한 그런 게 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1: 그렇죠.
0: 하는데, 러시아 다스카는 그런 거 상관없이,
1: 네.
0: 그러니까 풀리는 게 있냐 없냐 그 여부 떠나서
1: 예.
0: 그냥 내 마음이 왠지 이유 없이 불편하고 뭔가에 기대고 싶고 기대할 것이 없으면서 뭔가에 그러니까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상을 모를 때 쓰는.
1: 아니, 설명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이해하려고 머릿속에, 뭔가, 안내, 근데 어느 때 사용하는
0: 그러니까 이게
1: 단어예요?
0: 한 플러스 서글픔
1: 네.
0: 플러스 답답함 플러스 서운함 다 포함된 그런 개념이에요.
1: 엄청 커다란 개념인데. 그러면
0: 예.
1: 어느 상황에서
0: 그러니까
1: 그냥
0: 뭐 예를
1: 예시하면
0: 들어,
1: 사용을 하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0: 그런 측면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유학으로
1: 네.
0: 갔는데 뭐한 달이 지났고 두 달이 지났고 6개월이 지났는데 즐겁게만 막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 너무 일이 안 되고
1: 네.
0: 마음이 다운되고
1: 네.
0: 너무 불편해, 불안해요.
1: 네.
0: 그럴 때는 쓸 수도 있어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굳이 나에게 지금 슬픈 일이 하나도 없는데
1: 네.
0: 모든 게잘 돼가고 있고.
1: 네.
0: 근데
1: 그냥 마음의
0: 왠,
1: 한 켠이
0: 예, 근데
1: 무거워.
0: 마음이
1: 예.
0: 무겁고 슬프고
1: 예.
0: 뭔가 울컥하고 뭉클하고 왜 그런지 모르고 이럴 때?
1: 그렇죠. 그러면 그 다스카라는 말이죠.
0: 네.
1: 다스카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되겠다. 이제 써놔야 되겠다. 나중에 다스카 갑자기 무슨 저기 뭐야 한국에서는 무슨 사투리에 무슨 욕 사투리 같은 느낌이 나는 이제 다스카
0: 발음은 좀 그렇게 하죠.
1: 나는 지금 다스카라는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와 굉장히 어렵네요. 저도 들어도 모든 것을 그냥 다 담고 있는 거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안 좋은 느낌인 거죠.
0: 그러니까 안 좋다고 할 수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1: 부정적인
0: 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의 그리운 느낌이긴 한데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1: 아.
0: 그냥 이유 없이 그리워함.
1: 아 이유 없이 그리워함. 와우 어렵다. 왜 언제 사용을 할지 정은 되게 쉽게 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반찬 많이 줬다. 아유 정 많아서 그래.
0: 야, 이건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정이라는 그렇죠. 게 아는데 네. 만약에 러시아 가셔서 러시아 말로 하시면 네. 또 이해 가실 거예요.
1: 아 그렇게 네 그렇게 러시아까지는 아마 이 나이에는 제가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다스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네. 자 한국에서는 24년을 사시면서 러시아에 대해 받은 질문 아마 수천 지금도 계속 질문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아 이거 참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있을까요?
0: 러시아는 좋으시죠.
1: 아 아, 저는 러시아는 좋으시죠라는 말보다 한국에 오니까 좋으시죠. 라는 아니, 말이 훨씬 더 많아요.
0: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엄청 싫어하는 질문이긴 한데.
1: 그렇죠.
0: 그러니까 러시아가 좋으시죠에서 나온 질문이잖아요, 사실은.
1: 네, 맞아요. 네.
0: 그래서 아. 파생된 질문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다 치고 러시아가 좋으시죠라는 질문이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물으시는지 아는데
1: 네.
0: 이성적으로 알고 있어요.
1: 네.
0: 합리적인 질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1: 그렇죠.
0: 근데, 아, 그 24년 동안 계속 거의 맨날 듣는 질문이다 보니까.
1: 아, 그런 자동답.
0: 인간적으로.
1: 자동답 그런 게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이미 거의 감정 없이 다 감정 빼고, 네. 뭐 러시아 어디 동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대답해요.
1: 아, 그렇구나. 아, 잠시만요. 아유, 필리핀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필리핀에 왔다 그러면 옛날에 잘 살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0: 아.
1: 글쎄요. 제가 그게 어떻게 알까요?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저런 말이 가장 많습니다. 와, 아무튼 지금까지는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속을 한 번쯤 조금이라도 들여다봤다면요. 잠시 후 2부에서 러시아 사람들의 실제 하루와 교수님이 앉아 계신 또 하나의 자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네, K-스토리 2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아니라 사람으로 러시아를 이야기해 주실 러시아에서 온 이제 한국인 된 벨랴코프 일리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취 및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BS와 성공2123이 함께 만드는 K-스토리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골뱅이 K-스토리213을 검색하시면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특히 러시아에 대한 질문이니까 러시아는 좋으시죠. 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면 문자 샵0951로 보내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부에 시작을 했을 때 짧게 그 목소리 누구 목소리인지 아시나요?
2: 모릅니다.
1: 아, 전화 통화를 하신 PD님.
2: 아, 그래요? 아, PD님 목소리세요?
1: 네. 아, 전혀 모르신가요?
2: 몰랐어요.
1: 당연히 아실 거라고 했는데, 네, 사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만들었던 코너입니다. 아주 짧은 코너에. 아, 우리 게스트들에게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저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기 모국어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어김없이 우리 러시아어로 우리 일리아 씨한테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러시아로 멋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 Рассказы о России. K-스토리.
1: 오, 짧네요. 짧네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3: 말 그대로 약간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 케이스토리.
1: 아, 훨씬 더 쉽네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헤맸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짧고 강렬하게. 혹시 러시아어로 다른 언어도 하시나요? 러시아어 한국어 말고 영어하고.
3: 영어하고 그리고 조금 일본어 합니다.
1: 일본어 조금. 혹시 러시아어하고 한국어는 번역이 훨씬 더 쉽다고 얘기를 하는
3: 아닙니다.
1: 예.
3: 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언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1: 그렇죠.
3: 예. 네, 어렵습니다.
1: 그렇죠. 저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거 말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그런 하루를 얘기를 하는데 2부에는 조금 더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문화예술 강국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작 한국에 소개되는 러시아 콘텐츠에는 문학이나 아니면 발레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몰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저녁에 이 텔레비전을 끼면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 겁니까? 우리는 예능이나 드라마도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시간대. 러시아는 어때요?
2: 똑같아요.
1: 아, 진짜요? 예능도 있어요?
2: 사람 사는데 거의 다 같아요. 비슷해요.
1: 네,
2: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러시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는 따로 있죠. 한국이랑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1: 네.
2: 많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한국이랑 비슷한 점은 러시아 사람들도 드라마를 많이 봐요. 러시아산 드라마. 러시아에서
1: 드라마.
2: 만든.
1: 그렇죠.
2: 네, 러시아 사람을 위한 러시아에서 만든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고요. 러시아 방송 편성표를 보면 아마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제 느낌상 한 40%에서 50% 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드라마예요.
1: 다 드라마예요.
2: 네.
1: 아, 드라마 시청을 많이 하는 거군요.
2: 드라마를 많이 보고요. 예. 그다음에 시사, 뉴스, 정치, 경제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1: 아, 예능이
2: 예능은 있긴 한데 한국보다 적어요. 비중이.
1: 그럼 예능의 스타일이 뭐예요? 우리 한국 예능이랑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이거는 많이 다른 점이에요.
1: 아.
2: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 러시아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크게 아시아와 유럽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몸개그나 이런 건 아예 없어요.
1: 아, 휴머 코드 다르니까.
2: 네, 휴머 코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머는 거의 대부분 스탠딩 코미디거든요. 물론 개그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근데 다양하지도 않고 거기서 나오는 유머 자체가 막 몸과 관련된 게 아니라 뭔가에 네. 그래도 뭐 상황극 같은 재현 하든가 예. 아니면 그렇죠. 스탠딩식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막 독백식으로 하고 있는 웃기는 네. 이야기를 해주는 아. 그런 식인가 그런 게 많거든요.
1: 아, 스탠드업 코미디 그거 해외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스탠드업 네. 코미디라고 그런 게 하는데 그런 게가 차이군요. 우리가 사실 예능이 뭐 하다못해 뭐죠? 1박 2일 같은 뭐 1박 그런 2일에, 게
2: 그러니까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러시아에서.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한국 예능을 많이 보는 편이고 네.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뭐 가장 좋아하는 예능 중에서는 런닝맨이에요.
1: 아.
2: 근데 그렇죠. 런닝맨 같은 포맷은 러시아에서 안 먹혀요.
1: 오. 아,
2: 재미없어.
1: 그래요?
2: 그러니까 한두 번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러시아 네. 사람들이. 네. 근데 막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렇죠. 실제로 한국 내 런닝맨처럼 막 11년째 뭐 13년째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포맷이에요.
1: 아, 그러면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따르는 것이 놀이잖아요. 전통 놀이.
2: 그렇죠. 네.
1: 그거는 거기까지 다른 나라를 보면은 전통 놀이까지 되게 유명해졌어요. 혹시 러시아는 그것까지 유명해진 건가요?
2: 놀이까지는 유명해졌을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 네. 그냥 그 이색 쪽으로 좀 재미있게 봤을 수도 있겠죠.
1: 맞아.
2: 근데 유명하기까지는 네. 아마 아니었을 거고요.
1: 그러면 하나 더 드라마를 가지 최근에 보신 러시아 드라마가 있어요?
2: 저는 러시아 드라마를 안 보는데.
1: 왜요?
2: 아, 저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코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가장 많이,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는 게

0: 비슷한 점이지만
1: 네.
0: 이 드라마의 장르 자체가 매우
1: 예.
0: 다른 점이에요.
1: 어떤
0: 러시아
1: 장르로?
0: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드라마는 줄이 드라마예요.
1: 아,
0: 거의 대부분
1: 그렇군요.
0: 줄이에요. 뭐
1: 와.
0: 수사극일 수도 있고 조사극일 수도
1: 네.
0: 있고 뭐 경찰에 대한 드라마, 검찰에 대한 드라마, 뭐 줄이 막 요원에 대한 드라마
1: 네.
0: 아니면 뭐 역사인데 역사 속
1: 네.
0: 줄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련 때 비밀스러운 요원의
1: 예.
0: 활동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1: 아, 우리처럼 이렇게 막, 신데렐라 스토리,
0: 그런
1: 이렇게
0: 건
1: 뭐, 그런 게,
0: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가 상대적으로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연애 스토리는 거의 없고요.
1: 어머,
0: 그러니까 없다고
1: 와,
0: 할 수는 없지만
1: 네.
0: 근데 상대적으로
1: 그렇죠.
0: 한국과 비교하면
1: 네.
0: 적어요. 그것도 연애가 막 한국에서는 연애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삼각관계 아니면 사각관계인데
1: 그렇죠. 사각관계까지. 예.
0: 러시아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항상 이제
1: 아.
0: 이각관계.
1: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제 사실상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신다고 그러길래 대부분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기반이
0: 거의
1: 러브스토리예요. 다
0: 대부분이죠.
1: 기반이 누군가가 누구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싸우고 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러시아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면은 그럼 러시아 드라마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닌 거군요.
0: 뭐 그럴 수도
1: 예.
0: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인기를 끈 이유도 있어요.
1: 아,
0: 연애에
1: 그렇죠.
0: 대한 아닌 그런
1: 아니니까
0: 아니니까.
1: 이게 정말 추리
0: 그러니까
1: 관련되니까 어떻게
0: 서바이벌이잖아요. 그러니까
1: 어떻게 살아남을지.
0: 서바이벌도 되게 그 잔인한 장르이긴 한데 러시아
1: 네.
0: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예요.
1: 네. 그 요즘에는 사실상 우리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텔레비전이 많이 안 보는 때가 됐어요.
0: 그렇죠.
1: 거의 인터넷을.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0: 마찬가지죠. 예, 뭐
1: 정부도.
0: 그러니까 러시아는 약간 세대별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기성세대들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TV 방송을
1: 아직까지.
0: 많이
1: 네.
0: 보고 있고요. 젊은 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뭐 넷플릭스나 스트리밍 많이
1: 그렇죠.
0: 보고 있고
1: 예. 네.
0: 인터넷을 많이 보고 있죠.
1: 맞아요. 그렇게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제를 문학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문학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토스토옙스키 정말 좋아한다고. 제와벌. 저는 문학을 되게 약하지만 이게 너무 유명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제와벌이나 뭐이 가라마조프 국가의 형제들의 그런 이야기에 거의 필독소 대접을
0: 그 정도죠.
1: 받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러시아에서도 이런 뭐 톨스토이 뭐 어떤 위치, 이런 작가들이 어떤 위치 정도에 있었을까요?
0: 위치는 높은 위치죠. 다들 이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대문호이기도 하고,
1: 네.
0: 다 자랑거리로 항상 내세우는 그런 이름들이죠.
1: 네.
0: 학교에서는 무조건 읽고요. 항상
1: 아,
0: 필독서예요.
1: 무조건 가르쳐 주는 건가요? 예.
0: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다들 막 여가 시간에 읽는 건 아니에요. 이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 여러분들 시청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1: 네.
0: 뭐 오늘 저녁에 이제 퇴근하셔서 집에 가셔서 실제로 박경리 선생님의 토제를 읽으실 분들이
1: 그렇죠.
0: 과연
1: 네.
0: 몇분 되실까?
1: 그렇기는 하죠. 예.
0: 그래서 러시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푸시킨이나 뭐 도스토옙스키
1: 예.
0: 읽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1: 아, 그럼 학교에서만 가르쳐 주는
0: 대부분
1: 거예요?
0: 학교에서 이제
1: 예.
0: 필독서이기 때문에 반강제?
1: 네, 반강제로.
0: 예,
1: 그렇죠. 예.
0: 반강제로 읽는 거고, 뭐, 물론, 나중에 뭐,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다시 읽어볼까라는
1: 네.
0: 마음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1: 네.
0: 대막, 뭐, 일상에서 막,
1: 아.
0: 즐겨 읽고 막, 그러진
1: 그럼
0: 않아요.
1: 그냥 학교의 과목에서 딱 녹아들은 그런 과목으로 하는
0: 그쵸?
1: 거예요. 그냥 한국 학생들이 뭐 수능 국어에서 시한 편을 낱낱이 보내듯이 배우는 거 그런 게 비슷한 건가요?
0: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1: 네.
0: 근데 일단은 읽긴 읽어요. 읽고, 나 수업 때 이제 토론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여기는 왜 그랬고, 뭐, 이 주인공이 왜 그런 말을 했고, 왜 그런
1: 네.
0: 행위를 했고, 막, 이런 막 그렇게 분석을 다 해요, 해석을.
1: 그렇죠.
0: 그건 수업 때 하는 거고,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거의 다 잊혀져요.
1: 그렇죠. 이게 교수님도 졸업하신 지 오래됐잖아요.
0: 오래됐죠.
1: 제가 다 까먹을 거라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는 시가 있을까요?
0: 시요?
1: 예.
0: 시는 일단 부시킨 작품 속에서 중에서
1: 한 짧은 한 소절만 하시죠.

0: 사랑하는데 저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건 제가 예측을 하지만 그래도 사랑을 고백할게. 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쓴 편지예요.
1: 그렇군요. 그 내용이군요. 이제 그래도 거기든 사랑 이야기가 나오기는
0: 사랑
1: 하네요.
0: 이야기예요. 예, 사랑 이야기예요.
1: 아, 그래 좋네요. 근데 그거는 잊혀지지. 혹시 그런 시를 받쳐볼 만한 문을 이렇게 찾아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비밀이에요. 그것도. 그런 시를 제가 읊어보고 싶은 그분이 나타나.
0: 없어요. 없어요.
1: 아우, 안 나타났으면 좋겠죠. 이왕이면은 양측 다 좋아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이게 근데 이거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러시아에서 굉장히 익숙한 그런 시나 아니면은 그런 소설이나 그런 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너무 유명한 것만 아니까 뭐 톨스토이 뭐 이런 게 이거는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아는데 근데 러시아에서는 이게 훨씬 더 잘한다. 일반 사람들이 이런 소설이나 뭐 이런 시나 훨씬 더잘 기억을 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0: 뭐 일단 한국에서 번역된 러시아 소설들은
1: 네.
0: 대부분 이제 가장 유명한 작품들이 번역이 돼 있어요. 뭐
1: 그렇죠.
0: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1: 네.
0: 그건 당연히 러시아 사람들이 모두 다 기본으로 알고 있고요.
1: 네.
0: 그 외에는 고종 문학 중에서도 러시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죠.
1: 네.
0: 한국에서는 덜 알려져 있긴 한데
1: 네.
0: 러시아에서는 조금 더 알려진
1: 네.
0: 그런 작가들도 있고 근데 그보다 고전 문학보다 현대 문학이 아무래도 훨씬 더 관심이 가니까 사람들이.
1: 그렇죠. 예.
0: 그래서 현대 문학은 한국에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진 않거든요.
1: 그러면 추천을 하신다면 한국 사람들의 스타일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어떤 거를 어떤 문학에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게 어떤 거를 좋아할 만한지. 그래서 현대 문학가 중에 어떤 게뭐 책이나 뭐든 예, 추천을 작가를 추천을 하실 수 있는지.
0: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선호인데 저는 보리스 아쿠닌이라는 작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번역된 소설이 없긴 한데 약간 이것도 추리 작가예요. 그러니까 근데 추리와 모험, 약간 탐험, 약간 이런 부분들이 다 섞여서 좀 재미있는 그런 액션이 많은 그런 책을 많이 쓰시는데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러시아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높고 많이 좀 이렇게 인정을 받은 그런 작가예요. 지금 작가 중에서.
1: 그런 작품들을 번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0: 근데 그건 저작권 때문에 워낙 너무 유명한 작가라.
1: 그렇죠. 왜? 보리스
0: 예,
1: 아쿠닌이라는
0: 보리스
1: 그런
0: 아쿠닌.
1: 작가라고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야 씨는 현진건 선생님의 운수 좋은 날에 러시아로 이렇게 옮기셨잖아요. 번역을 해보시면 이건 아무리 예를 써도 러시아 독자에게 전달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까?
0: 맞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항상 어려움이 많은
1: 네,
0: 그런
1: 그럴 것
0: 일이고
1: 같아요. 예.
0: 또 특별하게 작가마다 또 특별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뭐
1: 맞아요.
0: 현진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21세기 초반 작가잖아요. 거기다
1: 네.
0: 뭐 반일 감정이라든가
1: 그렇죠.
0: 뭐 이런 게 너무 짙어서
1: 네.
0: 그런 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국의 상황을 알아야
1: 그렇죠.
0: 이 느낌이 이제 읽혀지는데 그걸 모르고 읽으면 그러니까 스쳐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올 때마다 뭔가의 반일 감정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한국의 일상을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번역하기가 되게
1: 그렇죠.
0: 어려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장면들이 특별히 더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 김첨재가 한 중간쯤에 김첨재가 이제 어딘가에 막 식당에 들어가서 떡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살펴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현진건 작가가 이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쌀이 어떻고 그다음에 어떻고 그 움직이는 사람의 손이 뭐 어떻게 움직이고 떡이 막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서 뭐 어떻게 막 반짝반짝거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1: 예술적으로,
0: 예술적으로 이제 묘사하는데 그게 러시아 말로 옮기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1: 정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만이 알고 있는 떡도 모를 거,
0: 그러니까
1: 모를 뿐더러.

0: 그러니까
1: 떡도 뭔지도 모를 것 같고.
0: 그리고 떡이라는 네. 게 그냥 음식이라는 네. 그런 의미를 떠나서 뭔가 이제 문화적인 상징일 수도
1: 그렇죠.
0: 있고 또 그 네. 역사적인 세팅 안에서도 네. 좀 이렇게 부유하다, 좀 이렇게 그러니까 먹을 게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서
1: 네.
0: 한국인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딱 다가오는데 네. 와 닿는데
1: 그렇죠.
0: 러시아 사람, 러시아 독자에게 그거는 일부러 인위적으로 전달해야 네. 하는
1: 맞아요.
0: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1: 저도 상상만이라도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하셨던 뭐 떡 만들고 손이 어떻게 되고 그거를 필리핀 말 내가 번역을 하려고 하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야, 그게 되게
0: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1: 와, 네. 이게 러시아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꼭 여쭙고 싶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거가 뭔가요?
0: 되게 많아요.
1: 아 정말요?
0: 네, 되게 많은데.
1: 이게 밖에서 보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 실제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부분이 뭔가 가장 뭐 순위로 매기면. 1, 2, 3위 뭐 이런 게 있을까요?
0: 있죠. 뭐 네. 굳이는 순위를 안 매겨도. 그러니까 뭐 예를 그렇죠. 들어서 앵커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러시아 사람들이 뭘로 자랑할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문학 관련된 것들 자랑. 우리나라가 되게 문학이 깊은 네. 나라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저도 문학하고 발레를 관련된 거 이야기밖에 없고 아주 그냥 뭐 무기적으로 굉장히 센 그 저기 뭐야 뭐 그런 나라로 강한 나라로 이렇게 보이기 있거든요. 그렇게밖에 뉴스를 통해서 내가 봐왔던 러시아이기 때문에.
0: 그게 그러니까 조금 또 이제 크게 영역을 넓혀 보면 그게 네. 문화라고 얘기하면 문화 안에서도 러시아 사람들이 특별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문학이에요. 그게 2위일 거예요.
1: 그렇죠.
0: 1위는 네. 무조건 땅 덩어리일 거예요.
1: 그렇죠. 커다랗죠.
0: 이게 항상 어느 네. 러시아 사람한테 물어봐도 네. 항상 러시아가 뭐가 자랑스럽냐 이렇게 네. 물어보면 무조건 땅이 너무 크다.
1: 와, 네. 땅이 너무 크다.
0: 그냥 항상 무궁무진한 땅을 네. 갖고 있는 우리 위대한 조국.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1: 그렇게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을 얘기를 하면 항상 이 좁은 땅에 이러거든요. 항상 약간,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0: 맞아요.
1: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게 되면 아유 이 좁은 땅에 이렇게 하거든요.
0: 러시아 사람들이 거꾸로예요. 반대.
1: 그렇죠.
0: 그래서 뭐 호수도 많고 산도 많고 강도 네. 많고 뭐 네. 숲도 많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1: 그렇죠. 우리도 다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좁은 땅이 나오는 거니까
0: 맞아요.
1: 그게 가장 다른 거거든요. 정말 이 커다란 땅에 그렇게 그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필리핀도 큰 땅이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약간 한국에서 얘기를 하면 좀 약간 공감대가 있거든요. 러시아 정도 하면은 여기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몽골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넓다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여기 주봐 이거 한국 아파트를 보면은 이거 되게 넓다라고 얘기를 뭐가 넓어?
0: 맞아요.
1: 손을 뻗으면은 벽이 닿을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문화적으로.
0: 러시아 사람한테는 항상 천장이 네. 그런 얘기니까. 내가 손을 닿으면 천장을 닿잖아. 왜 이렇게 좁아?
1: 그러니까
0: 왜 이렇게 낮아? 항상 러시아 사람들이 거의 얘기하고 있는 한국 부동산은 그러니까 주거 형태가
1: 맞아요.
0: 왜 이렇게 낮아?
1: 3m, 3.3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0: 러시아, 높이가. 그러니까 지금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네. 단지는 뭐 그 정도에 될 건데 근데 네. 옛날 건물들, 뭐 모스크바나 산페테르부르크에 가보면 옛날 건물들, 뭐 19세기에 건설된 지은
1: 네.
0: 아니면 20세기 초반에 지은
1: 네.
0: 되게 넓고 막 5m 정도 돼요.
1: 그러니까요. 호르스를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왠지 부딪힐 것만 같은.
0: 네.
1: 그러니까 낮기는 아주 이제 병균에 한국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와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전장이 왜 이렇게 네. 가까워?
0: 네,
1: 몽골 사람들은 벽이 왜 이렇게 가까워? 이게
0: 나라의
1: 다른 거군요.
0: 특징이죠.
1: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 나라를 두고. 떠난 사람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리아시 추정으로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만 명 이상의 러시아를 떠났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왜 떠나게 되는지 어떤 사람들인 건지.
0: 아, 거의 대부분 이제 정치 때문에 아. 예, 떠난 사람들이죠. 이제 그렇죠. 2022년 2월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1: 네.
0: 뭐 일부는 그냥 자기 나라의 정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도저히 네. 이런 나라에서 못 살겠다 해서 이제 다른 나라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네. 혹시나 해서 군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가에서 동원령이 아, 나올 수 있으니까 두려워서 그렇죠. 네. 나간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갔는데, 뭐 이게 워낙 너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다시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르는데,
1: 그렇죠.
0: 근데 보수적인, 정말 보수적인 숫자로 따지면, 그리고 막, 간접적인 숫자들이 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러시아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의 러시아 네. 국적자들이 받은 영주권자 수
1: 아,
0: 뭐 이런
1: 그렇죠.
0: 게 좀 이렇게 따져보면 가장 보수적으로 100만 정도 된다는 숫자가 근데, 계속 들고 있어요.
1: 근데 그 숫자는 이 짧은 기간에 나갔다는 거잖아요.
0: 거의 1년 그렇죠? 뭐 네. 1년 안에 그러니까 22년 그렇죠. 이후
1: 예. 네. 와. 진짜 그런 거군요. 근데 사실상 교수님 이력 중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난민 재판에서 법정 통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0: 이건 제가 요새는 잠깐 요즘은 잘 안 하는데
1: 네.
0: 근데 이제 한때는 되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 이제 그 자격증의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받고 난 다음에
1: 네.
0: 이제 그 법무부에서 난민 면접 때
1: 그렇죠.
0: 통역도 해봤고요 법정에서 네. 써서 통역도 해봤는데 네. 이게 워낙 통역이라는 작업을 좋아하기도 하고
1: 네.
0: 또 이게 그냥 통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 뭐 이런 상황에서는 재미라는 말을 쓸 수는 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람이 느껴지는.
1: 그리고 게다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0: 중요한
1: 한 사람의
0: 하고.
1: 삶이 달려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0: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지는 않죠. 당연히
1: 네.
0: 책임감이 강한 그런 일이기도 하고
1: 네.
0: 또 약간 통역사로서
1: 네.
0: 통역가로서 약간 최고의 단계이지 싶네요. 왜냐하면 네. 일반적인 통역 뭐 무역회사끼리
1: 그렇죠.
0: 뭐 바이어끼리 번역이라든가 네. 이거는 거의 도입 단계고요.
1: 맞아요. 네.
0: 근데 어느 정도의 둘 다 이 양쪽의 문화를 알고 언어를
1: 네.
0: 잘하면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뭐 의료 그렇죠. 통역이라든가
1: 네.
0: 법정 통역으로 들어가면 네. 그만큼 책임감도 강해져야 하는
1: 맞아요.
0: 거고 그만큼 언어 실력도 좀 이렇게 높아져야 되고
1: 네.
0: 막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일 자체가 재미있어져요.
1: 네.
0: 이제 보람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 눈앞에서 정말 재미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1: 네.
0: 벌어지기 때문에 좀 네, 굉장히 좀
1: 보람이 있고
0: 보람이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사실은 보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지켜보셨는데 일야시 보시기에는 한국의 문은 지금 어느 정도 열려 있습니까? 문은 열려 있는데.
0: 네. 문은 열려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예. 어느 나라랑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이거는 뭐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우리가 닫혀 있다고 얘기를 할 거고.
1: 그렇죠.
0: 또 뭐 중국이나 일본을 하면 우리가 예. 열려 있다고 할 수는 있는데.
1: 그렇죠.
0: 네.
1: 상대적인 거죠.
0: 상대적인 네. 거죠, 다.
1: 네.
0: 근데 제가 봤을 땐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견이지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열려 있지 않다.
1: 아, 필요할 만큼 열려 있지 않다.
0: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1: 필요할 만큼 열려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와, 정말 질문이 되게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0: 네.
1: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계속 들어왔는데 질문도 계속 많이 있는데 나중에 사적으로 이렇게 따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 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뭐 이렇게 오랜 시간 제 쓸데없는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뭐 다시 불러주시면 보다
1: 네.
0: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일라 교수님의 두 나라에 있는 앞으로 그 여정을 K스토리에 한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TBS 화상 0213 공동 제작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이자스민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0: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7: TBS 교통정보.
8: 네,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성수분기점 방면 기름 램프 부근 2,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으로 정릉터널 입구에서부터 밀립니다. 뒤로도 연희 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입구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월릉분기점에서 묵동 나들목 구간이 양방면에서 어렵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북정에서부터 길게 속도를 못 내고 청담대교는 내내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반포대교나 마포대교 다리 건너기 북단에서 남단으로 또 한강대교는 남단에서 북단으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서울 방면 미사에서 강일까지 속도가 떨어지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기흥 동탄 부근 갓길에 고장차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투표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한 가지 생각을 정말 깊게 파고들어 본 게 언제쯤이셨을까요? 가만 생각해보면 요즘은 사색의 시대가 아니라 검색의 시대 같지 않으십니까? 궁금할 때마다 검색창부터 찾아 열고 누군가 이미 내려둔 답을 쉽게 가져오곤 하니까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건네는 몇 문장, 그게 우리의 깊은 생각을 대신하는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 생각의 기준이 뭐였나. 상황마다 좀 흐릿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마다의 정의는 사라지고 몇 개의 정답, 또 편가르기 이런 것만 넘쳐나는 시대가 된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가끔씩은 검색창 닫아두시고요. 다른 사람의 정의보다 내 기준 한번 먼저 앞장세워보는 조금은 긴 사색의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돈에 대한 정답보다 기준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빅뱅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서울 낮 체감 기온이 31.3도 네, 여기까지 올라간다고요. 아침에는 23도 정도 출발했답니다. 네. 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즘 저 날씨 감각을 네, 계절 감각, 온도 감각 이런 거를 좀 혼란스러워하는 시기가 됐다는데 아, 이 정도만 돼도 선선하다. 예. 어떤 분들은 쌀쌀하다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산책하는 분들도 요즘 보면 조금 편안해지신 것 같고 불과 며칠 전, 몇 주 전보다 그죠?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부쩍 는 것 같고 예. 저희 오프닝 때 오늘 긴 사색을 한번 해보는 거 특히 요즘 같은 예. AI 검색에 내 머리 내 생각을 맡기는 이 시대에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예. 또 계절이 좀 산책 이런 거랑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면 더 사색이 좀 우리 곁에 찾아오지 않을까? 예. 자,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스틸 라이프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곡인데 예. 우리의 사색에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길 바랍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됐어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나눠보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0: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재무 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그리고 김미정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예. 아, 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예, 각자 자기 인사 스타일들이 다 다르셔가지고 예. 이병우 팀장님 그리고 김미정 팀장님 예,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색이 아닌 검색의 시대 같다 요즘이. 그런 좀 어찌 보면 좀 거창하고 철학적인 예, 그런 화두로 오늘 문을 열어봤는데 두 분은 그 전문 분야에서 또 맹활약하고 계시니까 평소에 좀 궁금한 게 생긴다 싶을 때는 어떤 방법을 뭐 누구에게 아니면 어느 쪽에 제일 먼저 찾아가시는 편인가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관련된 예. 저보다 그 분야에서 관련된 뭐 지식이라든가 아는 게 좀 많으신 분한테 이제 바로 연락을 하고
0: 아 전문가에게 네, 또 다른 네, 전문가에게 네,
2: 뭐 부동산 관련이면 제가 통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예. 뭐 투자 관련 부분도 물어서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뭐 검색창에도 예. 이제 확인하는 편이고 예. 대부분 이제 저보다 좀 많은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편이에요 전화를 해서
0: 인맥이 역시 또 많은 도움이 되시는군요 이병원 팀장님은 우리 김희정 팀장님은요.
1: 일단 휴대폰을 먼저 꺼내죠.
0: 아 역시 검색으로.
1: 네. 네. 검색을 하는데 네. 너무 많잖아요. 검색할 곳이.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을 못 얻고 검색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0: 아 이게 저 전문가시니까 하나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 개 다 활용해 보시는데 그만큼 또 각기 다른 답이 쏟아질 때도 있으니까 네. 오히려 골라. 예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이용하는 거니까 사람이 결론을 내야 되는 거네요.
1: 맞아요.
0: 네, 잘 판단을 해서. 그래요. 머니스퀘시 함께 하시면서 아마 매일매일 달라지는 두 분의 전문가에게 각기 다른 많은 조언을 얻으시겠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나의 판단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떤 현명한 판단으로 오늘 인도 받으실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경제상식, 저축, 보험, 재무설계 다 좋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들 이쪽으로 함께 나눠주시죠. 담은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달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신청 문자 열어놓을 테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51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들 콕 집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머니 트렌드. 정부가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서 양식 어류 폐사가 늘자 광어와 우럭 등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최대 50% 할인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전국 35개 해역 중에 31곳에 고수온 특보가 내려졌고요. 양식 어류 183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다만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크기의 광어와 우럭은 전체 폐사량의 약 10%. 현재까지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피해 확산에 대비해서 광어, 우럭, 전복 등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수산물 할인 지원에 총 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최대 50% 할인되고요. 이 특별 할인 행사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지방 취업 청년 지원금을 2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 인구 감소 특별 지원 지역 40곳에 취업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만 34세 이하 청년들은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최대 1920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인구 감소 우대 지원 지역과 그 밖에 비수도권 지역 지원금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수도권 중소 중견기업 취업 청년들에게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새로운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방대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릴 경우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검토안이 모두 반영되면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인 7조 원에서 8조 원 수준이 될 전망인데요. 다만 현금성 지원 확대가 실제 고용 증가로 이어질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마라탕 한 그릇에 하루 권장량의 5배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는 걸로 조사됐네요.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마라탕 관련 위해 정보 522건 중에 78.7%가 복통, 설사 같은 소화기계 이상이었고요. 10대와 20대가 사례 대부분을 차지했네요. 국물을 먹지 않고 건더기만 섭취하면 나트륨 섭취량을 65.2% 줄일 수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조사 대상 20개 매장 중 8곳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안내하지 않았고요. 이 중에 4곳은 땅콩 소스를 사용해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물 섭취를 조절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는 등의 식습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자, 그럼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도 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명 쪽으로 함께 떠나보시겠네요.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이 삶을 지켜야지 삶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상관없이 무작정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 유지를 못해서 손해보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오늘은 내 소득에 맞게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아, 이병호 팀장님이 주제도 참 흥미로운 주제를 또 골라오셨어요. 보험이 삶을 지켜야지 삶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 이거 뭐 저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도 좋을 것 같은. 예. 자,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 사는 워킹맘이에요. 얼마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저도 처음엔 쿨하게 생각했지. 아이, 조금 쉬고 나서 다시 시작하겠지. 근데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석 달이 되더니 어느새 6개월이 흘렀어요. 남편도 초반엔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계속 낙방하니까 요즘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2: 여보, 나 지난달 면접 본 회사도 연락 왔는데 또 떨어졌대. 아, 내 경력이랑 나이가 애매하다나 뭐라나.
3: 아휴, 이 회사들이 진짜 인재를 못 알아보네. 당신한테 딱 맞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너무 기죽지 마, 알겠지? 아니, 근데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거 아니야? 싱크대 설거지가 한가득이네.
2: 아, 왜 그래. 우연히 내가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돌리고 예나 학원 라이딩까지 다녀왔는데 그리고 당신이 오면 먹으라고 내가 저녁밥까지 다 해놨잖아. 설거지 좀 당신 좀 하면 안 돼?
3: 아, 나도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었다고. 누가 뭐 설거지 안 한댔나? 아니,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당신 예민해?
0: 아이, 그건 그렇고 오늘 사연자분 제가 목소리 설정을 잘못했네. 예, 이렇게 교양 넘치는 분인데. 어쨌든 그동안 서로 꾹꾹 참아왔던 감정들이 요즘은 이렇게 하나씩 터지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실은 저도 많이 지쳐가고 있거든요. 아, 제 월급 350만 원 이걸로 생활비, 대출, 아이 교육비까지 혼자 감당하고 있어요. 아이 피아노랑 태권도도 잠깐 쉬고 배달앱도 없앴는데 아, 줄일 수 없는 게 바로 이 보험료입니다. 저희 세 식구 보험료가 85만 원이에요. 이거 불필요한 보험료는 좀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은 지키고 싶은데 아, 전문가님들 도움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긴급출동 머니 119 경기도 광명시에 사시는 40대 여성분의 사연이었는데 아, 김희정 팀장님이 그냥 쭉 한번 계속 가실 걸 그랬어요. 아, 제가 처음에 잘못 잡아가지고 돈을. 예. 아, 이게 저 어떤 고민이신지 알 것 같고 어떤 상황이신지 바로 느껴집니다. 가장의 갑작스러운 실직은 뭐 사실 어느 가정이나 닥칠 수 있는 위기니까 전체 가구 소득이 절반 정도 확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다. 이때 제일 먼저 눈에 띄신 게 보험료였어요. 예. 실제로 만나보시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 네, 이 가정은 원래 그 맞벌이 소득일 때 700만 원으로 생활하시다가 예. 지금은 아내분 소득 35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무려 350만 원의 소득이 없어진 거죠.
0: 네.
1: 네, 그런데 지출은 거의 그대로죠. 그러니까 대부분 예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생활비 뭐 150만 원, 주택담보 대출 80만 원, 자녀교육비 40만 원, 그리고 보험료가 무려 85만 원. 그러니까 고정지출만 계산해도 매달 빠듯할 수밖에 없고요.
0: 예.
1: 큰 문제는 이제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서 보험 약관 대출까지 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0: 네. 네,
1: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빚을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특히 그 자영업자분이나 분들이 이제 소득이 갑자기 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리고 또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전환되는 경우 대비가 안 되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0: 예. 이게 지금 점점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앞서 그 이병헌 팀장님이 오늘 주제 얘기하실 때 보험이 삶을 지켜야지 삶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맞는 그런 사연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험이 지금 당장의 생활을 좀 압박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건 맞죠?
3: 네, 맞습니다. 그 보험은 사실 나와 내 가족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내느라고 저축을 못하고 그리고 또 생활비 부족해지니까 지금 약관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잖아요.
0: 예.
3: 그렇다면 반드시 보험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는 신호인데요. 우리가 보험료가 도대체 왜 많은 건지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어떤 보장이 혹시 중복되어 있지는 않은지 불필요한 특약이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0: 네. 가끔씩 이런 일반적인 질문도 드리곤 하는데 가계 전체 소득의 어느 정도를 보험료로 내는 게 합리적일까?
1: 네, 네 여기서 그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을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0: 예.
1: 네. 뭐 예를 들어 저축이라든가 연금 상품은 자산이 맞는데 이런 보장성 비용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예.
1: 보장성 보험 자체가 돈을 불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험 상품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줄어드는데 보험료가 그대로라면 결국 좋은 보험을 가입했지만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0: 예.
1: 보험과 저축은 반드시 분리해서 가져가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계 전체 보험료가 소득의 10에서 15% 이내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0: 예.
1: 그래야만 위기 상황에서 무리 없이 이제 유지할 수 있습니다.
0: 예. 간혹 이제 들어오는 일반적인 질문을 제가 대신 여쭤봤는데 뭐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가계 전체 보험료는 소득의 한 10에서 15% 정도 거기에서 관리하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목적에 맞게 그리고 소득의 10에서 15% 이내에서 이런 두 가지 큰 기준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청취자분의 보험 내역 들어가 볼까요?
3: 네, 청취자님의 보험료는 월 29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장 점검을 해보다 보니 좀 눈에 띄는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0: 예.
3: 뭐, 암 2번, 뭐, 질병 2번, 상해 2번 등등 이렇게 이제 입원비 보장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요.
0: 예.
3: 결과적으로 29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입원비 보장을 위해서 들어가는 보험료가 크다라는 뜻인 거죠.
0: 예.
3: 그래서 이유를 한번 여쭤봤더니 가족분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좀 많이 아프셔서 장기간 입원을 하신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0: 아, 예.
3: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비를 좀 제대로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0: 네.
3: 좀 생각을 하시고
0: 예.
3: 그 이후에 이제 지인분들 권유로 이런 비슷한 보험을 계속 추가로 가입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입원비 보험이 상당히 많아진 구조였습니다.
0: 그랬군요. 보통 또 개인적인 이런 경험도 있지만 주변에서 이제 아 왜 이래서 이래서 보험 혜택 봤어 반대로 아 너 그거 꼭 필요했는데 그때 보험 혜택 못 봤어 그러면 나도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다음에는 그런 거 보장 잘 받아야지 이러면서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작 내가 필요한 경우에 딱 들어맞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1: 네, 맞습니다. 가족이나 그 지인들이 어떤 질병이나 상해로 뭐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보험료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0: 네.
1: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기존 보험을 분석해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청취자분이 가진 입원비 보장은 분명 도움이 되는 보장이지만
0: 네.
1: 하지만 치료비의 핵심은 아닙니다.
0: 어허. 입원비 보장 항목이 뭐 도움이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콕 짚어주셨어요. 큰 병 생겼을 때 진짜 필요한 보장은 그럼 뭡니까?
3: 일단 예를 들어서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0: 예.
3: 경제활동을 오롯이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소득의 공백이 발생이 되고요.
0: 예.
3: 그리고 이제 요즘은 과거에는 좀 그랬지만 요즘은 입원을 길게 하지 않는 추세예요.
0: 예.
3: 그리고 뭐 수술이 아니라 시술 뭐 그렇게 통원으로 많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원비만 보장이 잔뜩 준비되어 있으면
0: 네.
3: 정작 큰 질병이 발생됐을 때 꼭 필요한 자금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0: 예.
3: 그래서 보험은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입원비보다는 진단 입원비나 수술비 그리고 고액의 치료비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뭐 암 주요 치료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예.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시고요. 그리고 입원비 특약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특약이에요. 이제 예를 들자면 50대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예. 우리가 질병이나 상해로 하루에 입원했을 때 3만 원의 입원비를 받는 네. 그런 보험 보장의 경우 네.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만 3만 원이 넘습니다.
4: 네.
3: 그러면 결국 20년간 납입한다면 대략 한 720만 원가량 납입을 하게 되는데요.
4: 그게
3: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암이나 뇌 심장질환 같이 큰 질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꼭 필요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죠.
4: 아하. 내가 또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내야 될 돈이 있는데 그걸 또 고려 안 하고 아니 나중에 뭐 입원했을 때 이렇게 받는데 보장 내용만 중시하셨다가는 이 가성비가 이게 난리가 나는군요.
3: 네.
4: 보험료를 많이 이런 식으로 내는데 정작 큰 병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장 이거 자체가 부족하면 이게 잘못된 보험 아닌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또 다른 이제 보험 내용이라든가 보장 분석을 예. 보니까
4: 네.
1: 사망 보장은 3억이나 준비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 사망 보장이 상해 사망이나 특정 조건이 붙는 보장이었고요.
4: 예.
1: 결과적으로 그냥 무조건 사망해서 나오는 보험금이 아니라 조건이 붙는 그 사망 보장이었습니다.
4: 예.
1: 반대로 가장 중요한 보장인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혈관 보장도 들어가 있지만 혈관 보장이 가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1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4: 예.
1: 그러니까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었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는 필요한 보장은 굉장히 부족했고요.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시 하루 10만 원 정도 보험금이 나오거든요.
4: 예.
1: 근데 정작 암 진단이라든가 혈관 진단 받았을 때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지급되는 구조죠.
4: 예.
1: 효율적인 보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4: 그렇네요.
1: 그러니까 암 치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일반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가서 입원했을 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까요?
4: 그러니까 무엇이 중헌지 예, 다시 한번 나왔네요. 사망 보장 이런 건 오히려 과하게 지금 설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내가 살아서 치료받을 때 필요한 보장은 부족한. 예. 이거 어떻게 조정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3: 네, 일단 기존에 이제 건강보험 중에서 핵심적인 보장은 좀 유지를 하고요.
4: 예.
3: 그리고 실손보험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좀 전환해서 보험료를 좀 낮췄습니다.
4: 네.
3: 그 기존 보험에 아까 언급한 대로 혈관에 대한 질환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좀 협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뇌혈관 질환, 뭐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진단비를 좀 보강을 했고요.
4: 예.
3: 암 진단비도 3천만 원은 적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5천만 원으로 좀 보완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요 암 치료비 뭐 예를 들어 그래서 표적항암, 면역항암 이런 치료도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4: 네.
3: 그런 치료비와 질병 상해에 대한 수술비 그리고 더불어서 후유장애까지 추가해서 결과적으로 치료 중심으로 이렇게 구조를 좀 바꿨는데
4: 네.
3: 우리가 보험료 원래 29만 원 내고 있으셨거든요.
4: 예.
3: 16만 원대로 보험료는 한 13만 원 정도 절감했지만 오히려 이런 보장은 또 현실적으로 좀 잘 꾸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해드렸습니다.
4: 예. 이번에도 역시 예, 우리 사연자분의 그 무엇보다 보험료 준 것도 준 거지만 보장 내역이 확실하게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변화 같아요. 이분의 남편분 보험은 어땠는지 이분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1: 네. 청취자님에 이어서 남편분의 보험을 봤는데 남편분 보험은 더 심각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4: 예.
1: 보험료가 40만 원 정도 납입 중이었어요. 그런데
4: 네.
1: 아내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상해 사망 보장, 입원 일당
4: 예.
1: 이렇게 되어 있고 혈관 보장도 가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보장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4: 예.
1: 뇌혈관 질환의 70%가 뇌경색이고요. 뇌출혈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4: 그래요.
1: 한마디로 불구의 혈관 보장은 혈관이 막혀서 터져야 보장받는 이렇게 맨 마지막 단계로 되어 있었어요.
4: 예. 뇌혈관 관련 질환은 이렇게 조금 이게 처음에 어떻게 고민을 하고 가입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대로 이쪽도 고민을 안 하고 별 고민 없이 그냥 가입하셔서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보장이 약한 부분이 있고 심장 쪽 관련은 어땠습니까?
3: 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예. 이렇게 급성심근경색 시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심장질환 중에 급성심근경색은 그 발병률이 10% 정도에 채 지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90%는 보장 공백이 생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협심증이라든지 부정맥 같은 이런 심장질환 시에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 예. 남편 되시는 분의 보험료는 월 40만 원씩 내고 계셨다 그랬는데 정작 내역을 살펴보시니까 보장 내역에 뇌경색, 뭐 협심증 이런 것도 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상황을 알고 나서는 정말 허탈하셨겠어요.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3: 네, 일단 보장 점검을 할 때 무조건 보험 보장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해약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예. 일단 납입이 얼마 남지 않은 종신보험이 한 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은 5세대로 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관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좀 협소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제대로 보장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 부분을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등을 좀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암 관련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되는 이런 암 주요 치료비 이런 부분들과 수술비 그리고 후유 장애까지 추가해서 남편분 역시나 치료를 받았을 때 제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을 때 예. 보험료 4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4: 이야, 광명에 사시는 우리 40대 여성분의 보험 상품과 남편분의 보험 상품 이렇게 쫙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아, 아까 아이도 하나 있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세 식구 전체로 계산했을 때, 예. 이 가구 하나로 딱 계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1: 네. 부부 보험료는 69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절감이 됐고요. 예. 여기에 자녀 보험도 16만 원 납입 중이었는데, 7만 원대로 조정하면서, 네. 세 식구 전체 보험료가 월 85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매달 42만 원이면 1년이면 504만 원의 현금 흐름을 대처하시는 셈입니다.
4: 이야, 이거 상상도 못한 목돈이 들어왔네요. 네, 그런 셈이네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크게 한숨 쉬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남는 돈이 지금 이제 활용할 돈이 생긴 거니까 갑자기 어떻게 쓰시면 좋을까요?
1: 네, 절감된 그 40여만 원은 단순히 그 아낀 돈이 아니고요. 이 비상 자금을 만들 수도 있고 예. 자녀 교육 자금을 준비할 수도 있고 네. 그 남편분 취업 기간 동안 생활비로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는 거죠.
4: 예. 근데
1: 보험은 결국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삶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삶을 힘들게 만드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4: 예.
3: 네,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내 자산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4: 네.
3: 결과적으로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보험료 자체가 너무 부담이 돼서 생활비까지 우리 생활 자금까지 갉아먹게 된다면 그 역시 다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4: 예.
3: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이 청취자님들도 내가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적정 수준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잘 납입할 수 있는지 등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4: 깔끔합니다. 예, 오늘 뭐 바뀐 리모델링 보장 내역도 상당히 예,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 긴급출동 머니 119 예, 이병호 김미정 팀장님의 깔끔 해설과 함께 오늘 마무리가 되겠네요. 핵심 꿀팁들 한번 정리해보면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한 10에서 12% 이내로 관리하라 이런 조언을 주셨었고 보험 때문에 생활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입원 일당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챙겨야 될 게 암 관련, 뇌 관련, 심장 관련, 진단비부터 예. 그리고 이제 치료비, 그다음 입원 일당 이런 순서로 가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큰 병 왔을 때 보험이 진짜 힘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사망보장보다 치료보장이 먼저다. 네, 내가 살았을 때, 살아있을 때 잘 치료받는 게 먼저다. 이런 점들.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 오늘도 종합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팀장님 설명 듣고 있다 보니까 저 원포인트 정보 이렇게 딱 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깔끔 정리라서 방송 마무리하는 느낌도 드는데 그거 아닙니다. 네, 잠깐 쉬고 저희는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로 급하게 넘어가서 여러분의 사연들 하나하나 잘 해결해 드릴 거예요. 7409번님도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 조금 있다가 노래 한 곡 듣고 나와서 소비자 민원실에서 같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워킹맘이셨기 때문에 많은 워킹맘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노래로 준비가 됐다네요. 왁스, 엄마의 일기.

0: KBS 캠페인
1: K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보험 연금 등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머니 특별시 소비자 위원실.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시작해보죠. 오늘 이병호 팀장님 또 김미정 팀장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는 분들 그리고 또 내 보험 우리 집 보험 리모델링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고요. 앞서 우리 그 사연자분의 그 얘기 들으시면서 7409번님이 앞서, 그죠? 보험 약관 대출까지 오늘 이용하셨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셨다고 하시면서 보험 약관 대출의 대출 이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듣기로는 은행 대출보다 좀 낮다고 들었는데 높다 낮다인가요? 아니면 더 낮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어쨌든 조심해야 될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1: 제가 할까요?
0: 다음은 김영 팀장님.
1: 네, 일단 보험사 이 약관 대출은 담보 대출의 성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예.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신용 대출보다는 담보 대출이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사실 보험사의 이 약관 대출이 일반 은행에서 받는 대출보다 금리가 좀 높은 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 예.
1: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자 부담을 또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0: 오히려 높군요. 네.
1: 예.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을 해약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발생 되는 해약 환급금 네. 이 부분을 담보해서 대출을 해주는 구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마 대출을 좀 받아볼까 알아보시게 되면 생각 이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적어서 네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0: 그래요.
1: 일단은 금리는 좀 잘 꼼꼼하게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예. 일단 어디서 들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은행 대출보다 이자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일 네. 거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5442번님 사연 볼게요. 50대 남성이시고 30대 결혼하면서 가입한 보험이 몇 개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험증권 꺼내봤더니 대부분이 70세 만기, 80세 만기 이렇더라고요. 이제 곧 60대인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느껴지셨다고 하셨어요. 건강검진 수치도 슬슬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셨고 요즘 보험 리모델링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 이 나이에 제가 갖고 있는 보험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유지하는 게 나은 건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지셨는데 지금 들어주신 보험이 갖고 계신 보험이 만기가 너무 짧다는 고민 사연들은 그동안 숱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1: 네.
0: 지금 50대 곧 이제 60대가 되신다 그러니까 아마 50대 중후반이신 것 같은데 70세 만기 되고 80세 만기 되면 곧 다가오는 거잖아요.
1: 네.
0: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1: 네. 근데 지금 이 청취자님이 그때 당시에 보험에 잘못 가입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0: 예.
1: 일단 이제 지금 현재 50대 중반이신 70년생 분들이
0: 예.
1: 태어났을 당시에는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남성분의 경우 약 58.7세,
0: 에?
1: 여성분은 65.8세였어요.
0: 아, 그랬어요?
1: 생각보다 굉장히 작죠, 적죠.
0: 예, 예.
1: 그래서 그 시절에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70세까지만 보장을 받아도 뭐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다 보니
0: 그러니까.
1: 네, 그렇게 가입을 하셨던 건데
0: 그
1: 지금은
0: 당시 기준으로는.
1: 좀 네, 네. 그런데 지금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죠.
0: 어휴, 많이 다르죠. 예, 깜짝 놀랐네.
1: 네.
0: 70년 정도 기준으로 보면 70년대 기준으로

0: 20, 30년은 더 살아가야 그쵸? 되는 거죠. 네. 결코 드문 일이 아니고요. 네. 즉 과거에는 80세 노후의 끝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80세의 이유가 오히려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발생하는 그러니까. 시기입니다.
1: 이게 이제 건강보험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고민하셔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저 80세 이후 노년기에 접어들면 아니 뭐 병원 갈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병원 갈 일은 점점 더 생길 거고 그때 보험 혜택이 다 끊겨버리면 이거 큰 공백이죠.
0: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 100세 보장도 짧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기대의 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예. 의료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뭐 암이나 심장 뇌혈관도 예전에 비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었다면 지금은 조기에 좀 발견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오래 생존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그럼요. 그죠. 문제는 오래 사는 만큼 치료받는 기간도 길어졌다는 거죠.
1: 예.
0: 네, 80세 보험이 끝났는데 82세 암이 발견되거나 85세에 뇌경색이 발생한다면 예. 치료비는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결국 보장기간은 그대로인데 수명만 길어지면 보장의 공백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상상만 해도.
2: 네, 그 의료비 통계를 보더라도 이런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보건의료 관련 조사에 따르면 노인 암 환자의 생애 마지막 1년 동안 사용하는 의료비는 평균 수천만 원 수준에 이르고 특히 사망 전 3개월 동안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평생 사용하는 의료비 가운데 20% 정도를 생애 마지막 1년에 사용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젊을 때보다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료비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1: 예.
2: 그래서 이제 보험은 보장 기간이 단순히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노후의 의료비를 대비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그렇네요. 평생 내가 보험료 열심히 냈는데 정작 제일 필요할 때 제일 저 병원 많이 갈 때 자주 갈 때 보장이 끝나버린다면 이거 너무 허탈할 것 같은데요.
0: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보험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래된 보험이라고 무조건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1: 예.
0: 예전 보험에도 지금은 판매되지 않은 좋은 조건이 유리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그 따라서 무조건 새 보험을 갈아타기보다 현재 가입한 보험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1: 예, 아예 다 부수지 마시고 리모델링, 리뉴얼 저희가 추천해 드립니다. 문득 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해결해 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문제 내주시나요, 오늘?
0: 네, 제가 내겠습니다.
1: 이병훈
0: 네.
1: 팀장님.
0: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보험증권 제목에 100세 만기라고 적혀 있으면 모든 특약 보장도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보험증권 100세 만기 이렇게 딱 간판이 나와 있으면 간판에 나와 있으면 모든 특약에 대한 보장도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야, 이병훈 팀장님이 잠깐 생각해 볼게요. 100세 만기 돼 있으면 다 100세 보장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보장 내용들도 근데 모든 특약에 대한 보장도 뭐 이렇게 강조하시니까 함정이 있나 싶기도 한데 근데 뭐 간판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상품도 다 돼야 되겠죠? 네, 모든 특약에 대한 보장도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저는 오! 아니라고요?
0: 네. 정답은 X고요.
1: 예.
0: 그 청취자분들도 보험증권 잘 보셔야 되는데
1: 예.
0: 보험증권 제목에 100세 만기라고 써 있는 거는 대부분 주보험, 주계약 기준이고요.
1: 주계약 기준?
0: 네. 많은 분들이 주계약이 100세면 모든 특약이 100세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1: 네,
0: 많아요.
1: 네, 네.
0: 실제로는 암, 뇌혈관, 심혈관 같은 거는 80세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1: 예.
0: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숨은 보장 공백이라고 부르는데
1: 예.
0: 보험증권을 자세히 보면 예. 의외로 네,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주 계약에 대해서만 똑같은 보험 상품이 내가 가입한 같은 상품이라 해도 주 계약에 대해서만 100세 만기, 뭐 80세 만기 이게 딱 적용이 되는 거고 생각해 보니까 특약이 붙는 거네요.
0: 네.
1: 하나 하나씩.
0: 그리고 뭐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1: 아, 다 다를 수
0: 네,
1: 있어요.
0: 그러니까
1: 항목마다.
0: 100세 만기라고 20년 100세 만기라고 해서 그게 보험료가 오르지 않겠지 생각했는데
1: 네.
0: 나중에 이제 오를 수가 있는 경우도
1: 그렇구나.
0: 굉장히 많고 구성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보장 기간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1: 아니, 나는 어느 보험사에서 뭐 상담받고 어떤 보험 상품 계약해 가지고 갖고 있는 거 있어. 근데 그거 다 100세 만기야.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일이 아니네요.
0: 그렇죠.
1: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장 항목마다 다를 수 있다는
0: 거예요. 네, 달라요.
1: 좋습니다.

0: 그러니까 숨은 보장 공백 확인해 봐야 된다. 만기 문제 말고 또 확인해야 될 거 있을까요?
1: 네, 일단은 지금 그 확인하셔야 될 게 현재 의료 환경과 맞지 않는 특약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0: 예.
1: 우리 예전에는 입원비 많이 받으면 보험 잘 들었다 이렇게 그
0: 앞에
1: 하시는 분들
0: 사연 본 것처럼
1: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많았는데 지금은 현재는 입원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는 추세예요. 뭐 당일에 입원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0: 예.
1: 그리고 수술보다는 시술이 또 많아졌고
0: 네네.
1: 암 환자도 90% 가까이 다 통원으로 치료를 합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액의 보험금을 받는 입원비 특약 같은 이런 부분보다는
0: 예.
1: 우리가 뭐 암이나 뇌심장질환처럼 이렇게 치료비의 부담이 큰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제대로 높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0: 진단비. 네.
1: 네, 그래서 과거에 좀 불필요한 특약을 줄이면서 보충을 하신다면 보험료 부담도 좀 늘리지 않고
0: 예.
1: 대신에 효율을 좀 높일 수가 있는 거죠.
0: 큰 질환에 대한 진단비. 주요 치료비 보장
1: 네, 네.
0: 이런 식으로
2: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0: 네네.
2: 많은 분들이 60대인데 지금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신 분이 있어요
0: 맞아요.
2: 네. 네, 요즘은 고연령층을 위한 건강 상품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0: 네.
2: 유병자 보험도 많이 출시됐어요 그래서
0: 예.
2: 뭐 오랫동안 약을 드시는 분도 보험 가입하는 상품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0: 예.
2: 근데 물론 연령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0: 네.
2: 기존의 보험을 활용하면서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방식이라면 충분히 현실적인 설계가 가능하고요. 무조건 늦었다고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가입한 보험에 대한 부분도 점검해 보시고
0: 예.
2: 건강 상태 그리고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 이분은 리모델링 이제 생각하실 때 무조건 100세 보장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건가요?
1: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보험은 어디까지나 이제 본인의 여력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0: 예.
1: 예를 들어서 50대가 넘으신 분들이
0: 예.
1: 보험을 좀 보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0: 예.
1: 90세 만기까지만 보장받는 보험을 선택을 하셔도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80세까지만 보장받도록 가입했다가 90세, 100세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0: 아,
1: 그런
0: 그래요?
1: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0: 아, 그런 거 좋다.
1: 이 예. 현재 내가 보험료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부담할 수 있느냐 이런
0: 예.
1: 부분들을 잘 따져보시고
0: 네.
1: 판단하셔야
0: 예. 자, 의료 환경에 맞지 않는 특약들 갖고 계신 거 있을 수도 있답니다.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암, 심장, 뇌혈관 질환 같은 핵심 특약의 만기도 함께 살펴보시라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도 연결해 드립니다. 질문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지금 2839번님 사연부터 네,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18주 상태이신데 태아한테 맥락막 총낭종, 낭종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혹시 태아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지 예, 질문하셨습니다.
2: 네, 이게 맥락막 총낭종 말이 어렵죠.
0: 어렵네요.
2: 그러니까 뇌에 이제 무록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0: 아, 낭종이 있다.
2: 네, 네.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나중에 지나면 그게 또 없어지던가 아니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0: 예.
2: 그래서 현재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0: 예.
2: 대신에 다른 검사를 했을 때 다른 그 소견 초음파 검사에 소견이 있다고 하면
0: 예.
2: 가입이 좀 거절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 하나만으로는 이제 보험 가입하는데 제한은 현재는 없어요.
0: 그렇군요.
2: 네.
0: 저기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뇌 MRI 검사하고 막 이러면 이렇게 낭종 각하는 우럭 같은
2: 네네네네.
0: 관련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2: 네.
0: 아이가 지금 태중에 아이가 이렇게 이상이 있다 발견됐으니까 일단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태아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셨고요. 5791번님은 휴일에 발목을 접질려서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혹시 응급실 치료비도 실손보험 보장이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1: 네, 응급실 가셔서 일단 치료비가 발생되면 실손보험으로
0: 네.
1: 해결을 하실 수 있고요.
0: 네.
1: 간혹 이제 가입한 보험 중에 뭐 응급실 내원비 같은 이런 특약들이 있을 수 있어요.
0: 예.
1: 그리고 예를 들어 접지르게 되면 뭐 골절이 되신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깁스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해당 치료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0: 예.
1: 이런 항목들이 있다면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5791번님이 걱정하시는 건 이제 특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필이면 휴일에 다치는 바람에 응급실 치료를 받으셔서
1: 네.
0: 혹시 일반 명실이 아닌 응급실에서는 뭐 제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셨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1: 네.
0: 거군요. 예. 2263번님 사연. 네. 고혈압 그리고 당뇨가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0: 저도 실비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아까 저 이병헌 팀장님 설명 중에 살짝 들어가 있던 내용 같은데 요즘은 뭐 유병자 보험도 많이 나오고
1: 네. 예,
0: 만기도 아까 저기 김 팀장님 설명 중에는 만기도 이제 연장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네, 그랬다 네. 그랬으니까 네. 가입 되지 않나요?
1: 네, 가입은 이제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약을 이제 고지혈, 고혈압, 당뇨 약을 드신 분은 네. 실손 보험을 가입을 해도 네. 받아주는 보험사도 있지만 안 받은 보험사도 있고 그리고 보험료 할증이 붙어요. 네. 할증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실손 보험료가 50대 여성이면 뭐 3, 4만 원대다 네. 하면 보통 그 병력에 따라서 네. 20, 30% 보험료를 더 높게 낼 수도 있고 네. 또 약을 또 어떤 약을 든 거에 따라서 더 보험료를 또 올려서 또 낼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거 감안해서 일단 심사 올려봐야 될 것 같고
0: 알겠습니다.
1: 두 번째는 간편 실손이라는 게 있는데
0: 예.
1: 그거는 유병자 전용 실손이에요.
0: 예.
1: 그거는 약을 드시는 이제 전용 상품인데 일반 실손과 보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0: 네.
1: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가입은 되시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군요. 아,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간이 예, 괜찮나요? 요거 하나 더 할까요? 8221번님, 지금 2세대 초반 실비보험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갱신이 되니까 이게 보험료가 너무 커져가지고 5세대로, 지금 이제 5세대인 건데 5세대로 갈아타는 게 맞는지 건강한 편이라서 평소에 병원 많이 안 가는 50대입니다 하셨어요. 5세대 실손보험 질문이네요.
2: 사실 이거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좀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0: 예.
2: 그렇지 않은 경우도 뭐 이거는 개개인의 차이에 좀 다른데
0: 네네.
2: 어찌됐건 2세대 실손보험이 지금 5세대보다 보장이 더 좋은 거는 맞습니다.
0: 예.
2: 그런데 그만큼 보험료는 많이 내야 되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이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0: 알겠습니다.
2: 내가 병원을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0: 예.
2: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 예. 자, 오늘도 두 팀장님과 함께, 두 전문가와 함께 돈 되는 정보 가득 나눠 드렸습니다. 가시기 전에 아무리 바빠도 이거는 마무리를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네요. 원포인트 정보, 이거 하나만은 꼭 짚어주신다면 두 분 어떤 거 골라주시겠어요?
1: 네, 그 앞전에 그 설명 들었듯이 뭐,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0: 예.
1: 내 삶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키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0: 오히려 네. 내 삶을 네. 괴롭게 만든다.
1: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0: 예.
1: 아니면 결국에는 그 보험료로 인해서 유지를 못해서 해지했을 때 더 손해가 크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보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기준으로 첫 출발점이 그거라는 말씀이고.
1: 네.
2: 네, 제가 상담하다 보면 보험 가입해놓고 10년 동안 증권을 한 번도 안 꺼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0: 네.
2: 보험 점검은 반드시 누구한테나 필요합니다.
0: 예.
2: 하루라도 빨리 점검해보세요.
0: 알겠습니다. 이병호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드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이제 저희도 물러갈 시간입니다. 선우정아의 상상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사고와 고장차 때문에 정체가 됩니다. 여의 하류에서 상류 구간내 4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 청담대교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불편합니다. 뒤로 여의 상류에서부터 속도를 못 내고 또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모두 하남 방면 밀립니다. 반대 김포 방면으로도 교통량 많아서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 여의 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기름 램프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정릉 램프에서부터 어렵고 북부간선도로 구리방면 신내 나드목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정체가 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면 안현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광교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as they tear your hope apart, as they turn your dream.
1: TBS 캠페인.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6: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7: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0: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중앙분기점 방면 월릉분기점에서 하월구 구간에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묵동 나들목에서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구리시계에서 신내 나들목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성동분기점에서 장안교까지, 월릉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 차량이 많은데요. 사근램프에서 기름램프, 또 정릉터널에서 홍지문터널 통과하기 어렵고 반대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 출구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에도 퇴근길 차량이 많은데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으로는 중부 3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로 지금 경기 광주분기점에서부터 2km 구간 정체가 됩니다. JR 경인고속도로 성남 방면으로는 하계 분기점에서 남동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잠시 후 8시부터 내일 낮 12시까지 남부 순환로 매봉역에서 매봉터널 방면 매봉터널 사거리 인근 긴급 누수 복구 공사로 인해서 왕복 10개 차로 중 3개 차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의 3차로에서 추돌사고 있어서 이 일대로 불편한 진행이고요. 반대 김포 방면 차량은 여전히 많아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여의 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도 일산 방면 반포대교에서 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장수 나들목 부근 3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이 일대로 정체가 계속됩니다. 서울 현재의 기온은 29.5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0: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하드록은 60년대 말 앰프의 마스터 볼륨을 우연히 10까지 올린 데서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그 소음이 음악이 되는 순간 잠은 깨고 기타만 남지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오셨습니다. 1984님 신청해 주셨죠. 이 하드락 우리가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듣는 그 기타의 그 흔히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제 요거를 그 게인을 올린다고 표현을 하고 또 이거를 이펙터에 그 하기야 뭐 중요하겠습니까? 아무튼 지금은 그 익숙한 그 기타 소리가 우연하게 마스터 볼륨을 끝까지 올리면서 소리가 깨지면서 나오는 거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또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이 있으면 부탁 좀 드려볼게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CCR, Fortunate Son, 이어서 Bob Dylan, Blow in the Wind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9845번님 안녕하세요. 사랑과 평화가 게스트로 나왔네요. 와우. 팀원들과 이철호씨 너무 멋지십니다. 독특한 방송이네요. 역시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독특한 방송이네요. 글쎄요. 락을 주로 트는 방송에 사랑과 평화가 나온 거가 독특한가? 네. 이어서 엔젤맘님 사랑과 평화 너무 반갑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보컬 이철호님 인터뷰 보이스 들으니 너무 정겨워요. 동네 이장님 같아요. 중간중간 끼어드는 우리 아버지 같은 느낌. 멤버를 맨바로 발음하는 구수함. 에헴 하고 있는 어른보다 훨씬 멋지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칭찬인 거 아시죠? 철호님 짱. 그리고 울고 싶어라. 어렸을 땐 이 노래 별로 좋은지 몰랐는데 지금 다시 들어보니 명곡이었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두 분 다 그 사랑과 평화 게스트로 나왔을 때 그때 보내신 사연이네요. 네, 참 우리 노래하시는 이철호님. 참 진짜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멋진 선배님이시고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진짜 대단한 보컬이십니다. 요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사랑과 평화 방송이 또 한 번 나가죠. 그때 못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요번에 들으시고요. 그때 재밌게 잘 들으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번 주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부활, 컬러브 머징. 문게이저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떠나보면 알 거야, 부활, 컬러브 머징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멤버였던 이나미 씨가 울고 싶어라를 불렀잖아요. 거기에 후렴 부분이 떠나보면 알 거야 이런 부분이 나오지요. 그 부분을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 작곡이 돌아가신 이나미 선배님이십니다. 가사는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이외수 시인이시고요. 이나미 씨가 작곡을 하고 이외수 선생님이 가사를 붙였죠. 그리고 방금 들으신 가수, 객원으로 참가한 이나미 씨의 딸인 이담비, 밴드 아이보리 코스트의 보컬이기도 합니다. 나름 의미가 좀 컸죠. 아버지가 남긴 멜로디를 딸이 부른 거죠. 그래서 그런지 부활의 김태원 씨께서 이 음반 쇼케이스 할 때 명반 대열에 오르길 기대하고 만든 앨범이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보였던 앨범입니다. 문계이저님께서 이런 비하인드를 참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이장희의 그건 너입니다. 5584번님께서 마침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아직도 왼쪽 어깨가 많이 불편하고 밤마다 아프네요 라고 써주시면서 이장희 그건 너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처음에 한동안 뜸했었지 사랑과 평화가 나와서 불러줬던 첫 노래가 이장희 씨의 작사 작곡 곡입니다. 그러면서 이장희 씨가 사랑과 평화를 세상에 이렇게 알렸었죠. 그런 또 관계가 있습니다. 참 마침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신청곡을 보내주셔서 노래 듣겠습니다. 이장희 그건 너.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4545번입니다. 지난주에 막내딸을 시집 보내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올 녀석인데 주인을 잃을 방을 보니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네요. 자식들 키울 때는 정신없어서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품 안에 자식들이 다 떠나고 나니 밀려오는 이 쓸쓸함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년의 외로움은 새벽에 더 짙어지나 봐요. 네. 4545번님. 오늘은 고민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4545번님 사연에 공감과 위로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시간은 참 신기하죠. 하루하루 키울 땐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데 지나고 나면 모두 한순간처럼 흘러가 버린다고 하네요. 품에 안고 잠들던 아이가 어느새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엄마를 가장 먼저 찾던 목소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찾지요.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게 그만큼 오랫동안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떠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는 품을 떠난 거지 엄마를 떠난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매일 함께하지 않아도 4545번님 자녀분들의 마음속 가장 따뜻한 자리에 여전히 엄마로 있겠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빈자리는 쓸쓸함이 아니라 대견함으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그냥 뭐 오늘은 그냥 허전해 하세요. 뭐 억지로 씩씩해질 필요도 없고요. 그 자체가 우리 자식을 향한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의 인생을 응원하는 시간만큼 4545번님 본인의 인생을 따뜻하게 돌아보고 또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누구의 엄마로 살아오느라 미뤄뒀던 꿈, 뭐 취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식을 잘 키워서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이제 자기 시간 찾으셔야죠. 오늘 밤은 그 허전함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시간이 흐르면 그 빈자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사랑했던 날들의 따뜻한 추억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요?

The Smiths, There is a light that never goes out. 들으셨습니다. 4545번님, 자녀분이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좀 외로우신가 봐요. 이제 원래 자식은 뭐, 때 되면은 부모 품 떠나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 사셔야죠, 이제. 네. 6556번님, 어이쿠, 제 사연에 상담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순우디님의 좋은 말씀 때문에 많은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프로는 시간을 좀 늘리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556번님 사연에 제가 한 말씀 보태는 시간이 있었나 보네요. 위로가 됐다고 쓰셨네요. 저도 너무 위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2부 첫 순서로, 고민 나눔이라는 프로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의견도 좀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저희랑 같이 나누고 싶은 이런 고민, 힘든 부분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최대한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DJ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메탈리카 Nothing Else Matters 4424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펄잼 블랙 두 곡 들으셨죠. 6884번님 2주 전쯤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택시에서 너무 좋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DJ가 톤이라고 제목이 톤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탈리 임브루릴리아라는 가수가 부르는 곡이었어요. 이거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주 전에 나왔던 노래인데 다시 한번 잘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6884번님 이 새싹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처음 보내신 분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나탈리 임브룰리아는 호주 출신의 배우이기도 한 가수입니다. 1997년에 발표된 노래고요. 사실 이 노래가 원곡이 따로 있긴 있어요. 근데 97년도에 나탈리 임브룰리아가 부르면서 90년대 후반 팝 록을 대표하는 목소리로 자리매김하게 되지요. 또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나탈리 임브룰리아 톤

나탈리 임브를리아 턴 들으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오늘 마지막 곡 넬 스테이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0: TBS 캠페인
1: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2: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삼복더위 중 가장 덥다는 말복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고요. 열대야는 없지만 어제보다는 덥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도 서울은 33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는 더 덥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마포대교까지 또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이후로도 여의도 부근 각각 속도가 줄어 있고요. 동부간선도로가 성수방면으로는 중랑교에서 장안교 또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으로 목감 부근입니다. 1차로에 고장차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7: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8: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0: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남동 부근에 고장차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장차 여파로 서창분기점에서 남동 사이 3km 구간은 정체고요. 반대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 사이 또 안현분기점 부근과 광명에서 광명터널 사이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진입 구간 신월 부근만 속도 줄어 있고요. 서울 시내는 지금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이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는 구리 방면으로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또 서강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도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수 방면으로 홍은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또 성동분기점 부근도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는 도봉터널 중간지점부터 월계 1교까지도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0: 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0: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은 삼가주시고 또 불가피한 야외 작업이나 활동 시에는 모자와 양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지금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방면으로는 행주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부터 반포 주변까지는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으로 월릉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묵동에서 하월곡 램프 사이는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